0: 은근 노래가 매력 있네요. 뭔가 있었던 듯한 편곡 같지만 소리 하나하나 평범함을 거부한 네. 제이크의 골든 아워였습니다. 2001년생 뮤지션인데 이름이 JVKE예요. 그래서 주크인 줄 알았더니 이 V가 A를 거꾸로 쓴 거래요. MG답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오프닝과 잘 어울리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투표하고 등산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라고 7433님. 아, 부지런하십니다. 예. 다치는 데 없이 네, 등산 조심하시고요. 또 낮에 볕이 세니까 네, 뭐 더위 안 먹게 물도 많이 드시고. 3700번님은 요즘 강아지 아침 산책 시간을 좀 땡겨서 다니는데요. 바람이 상쾌해서 저도 댕댕이도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젠 댕댕이도 미리 현관 앞에서 대기할 정도라니까요. 아유, 참 얘들이 그런 건 기가 막히게 알죠. 예. 2552님, 저는 어제처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저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네, 여러 가지 풍경이 또 엇갈리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 11시까지 MBC FM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라디오와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와 꾸며드립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IM Solutech 1544-8777.
6: 지긋지긋 무조맨
7: 티어실 원스야.
6: 딱 한 번만
7: 티어실 원스야.
6: 싹 한 번에
7: 티어실 원스야.
6: 무조맨
7: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삼일제약.
8: 자, 따라해보세요.
9: 이카운트 ERP
10: 4만원
8: 회계관리
9: 이카운트 ERP
11: 4만원
8: 재고관리
9: 이카운트 ERP
8: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성공
11: 함께해요.
9: 이카운트
8: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9: 이카운트
8: 가입비 부가세 별도.
1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0: IS동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뒤에는 또 처음 듣는 것 같고 뭐예요 이슬기님? 네, 그러실 만도 하죠. 그 유명한 아스톨피아솔라의 리베르 탕고라는 곡을 아주 묘한 분위기로 예, 굉장히 오래전에 발표된 곡인데 그레이스 존스라고 하는 뭐 패션 모델이기도 하고 영화에도 출연했던 아주 개성이 강한 그런 엔터테이너가 노래로 불렀어요. 제목이 I've seen that face before. 저 얼굴 내가 한번 봤는데 라는 좀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분위기에 네. 외국 음악에서 갑자기 익숙한 뽕짝 리듬이 느껴집니다. 0453님 네. 우리가 궁따라락닥 삐약삐약 그렇게 늘 옛날에 많이 표현했던 임기인님 맞네. 예전에 MBC에 그대 그리고 나라는 드라마에 차인표 씨가 나올 때 BGM으로 나왔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드라마 제목까지 기억하세요? 대단하십니다. 김영광님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일을 합니다. 매일 일하느라 메시지도 못 보냈는데 오늘 형편이 돼서 좀 남겨봐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아 오늘 형편 되신다면은 일을 그죠. 오늘 법정 공휴일이니까 아마 쉬실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귀한 날 또 이렇게 문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어지는 곡은 정복숙님께서 윤상의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Back to the Real Life.

이상은 삶은 여행 함께 들었고요. 야, 어제 오프닝에 소개해드렸던 이든이 엄마 어머니가 아이 하교하고 다시 듣기로 방송을 들려줬더니 너무 좋아합니다. 그 외 체스 대회 주말에 나갔다는 이든이 네, 응원해달라고 1학년 친구였잖아요. 저기 따로 배운 적은 없고요. 앱으로 혼자 배우는 게 기특하기도 해서 대회를 나가봤는데 결과는 2승 1무 2패. 오, 뭐 순위권에는 못 들었지만 아이도 또 저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지금 투표하고 가족들이랑 태안으로 갯벌 체험 가고 있습니다. 라고. 야, 역시 또 부모님이 이렇게 부지런하시니까. 예. 7008님, 이든 어머니, 네,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0806님, 저는 이른 새벽부터 아버지 따라서 낚시 왔어요. 졸린 눈을 비비면서 나왔는데 물 위로 햇살이 비치는 풍경이 참 좋네요. 오늘은 물고기보다 아버지와의 시간을 더 많이 담아가겠습니다. 야, 진짜 다들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아버지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자, 이어서 원 리퍼블릭의 노래 이어드립니다. Good Life.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0: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자, K푸드의 열풍을 타고 참기름이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참기름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가 늘었다고 하는데 614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3억 정도. 근데 왠지 아시아 국가에 많이 팔렸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가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다는데 이 참기름이 외국인들 입맛을 사로잡은 비법은 뭘까? 일단 화학적 첨가물이 없을 뿐 아니라 고유의 고소함과 또 깊은 풍미로 샐러드나 채식 요리의 맛을 완성하는 고급 피니싱 오일이란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래요. 야, 그러고 보면 뭐 삼겹살에 김밥, 라면, 그 뒤로 참기름, 뭐 김치는 이제 디폴트죠. 예,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앞으로도 어떤 K푸드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지 벌써 궁금합니다. 여행이든 업무로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외국 도시 그러면은 일본 도쿄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자, 앞으로 이 도쿄의 번화가죠. 시부야에 간다면 무심코라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이 시부야가 길거리 쓰레기 투기에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거기 진짜 사람 그 시부야 크로싱이라는 데가 와 사람 엄청 많긴 해요. 근데 단속 요원을 최대 50명까지 배치를 해서 쓰레기 버리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2,000엔, 그러니까 한화로 약 19,000원, 네, 요 정도 현금이든 신용카드든 QR코드로든 어떻게든 내야 하고요.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부과한다고 하니까 물론 뭐 그래서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혹시라도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70년이 넘도록 민간인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비무장지대를 직접 걸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6월 12일 강원도 양구에서 DMZ 평화의 길 26코스 걷기 행사가 열리는데요. 참가비가 만 원입니다.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참가자들이 걷게 될 이 26개 코스는

뭐니 뭐니 해도 여기에 핵심이 두타연이라는 곳인데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동안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맑은 계곡과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어 감탄이 절로 나오는 절경을 볼 수가 있고 걷기 행사가 끝나면은 박수근 미술관과 양구 백자 박물관에도 들러볼 수 있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서둘러서 참가 신청하시면

이런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말린 시래기는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모르겠는데 이 지형은 무엇일까? 어려운 문제예요. 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실 수 있는데 대신 저희가 힌트를 아주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글자예요. 네. 네. 펀치와 찬열이 함께한 노래 Stay With Me 듣는 동안 정답 맞춰주십시오.

처음 말을 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엔 또 더디게 같이 내 가슴은 널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버리던 희미한 불빛 너로 인해 다시 타오르는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널 사랑한

펀치와 찬열의 Stay With Me. 도깨비 얘기하시는 분들 또 엄청 많이 계시네요. 언제적 도깨비예요. 그나저나 오늘 저칼로리 퀴즈, 화채 그릇을 닮은 고지대에 형성된 분지. 야, 이거 저만 몰랐네요. 세상에 펀치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라고. 나 몰랐는데. 7798님 정답 펀치볼. 두타연 정말 좋아요. 시댁이 양구라서 시댁 갈 때마다 일부러 두타연 들리는데 물이 정말 좋아요 라고. 사람 못 들어간다며. 아, 그 근처까지는 가실 수 있나 보구나. 자, 일단 7798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양구 가면 꼭 시래기를 사옵니다. 4677님 시래기가 진짜 유명한 거는 알고 있었어요. 예. 자, 종합 간장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 7105-3941 또 이서현, 김종한

심애진님 이렇게 다섯 분 소소하지만 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펀치볼. 예. 이어서 6397님의 신청곡입니다. 페퍼톤스 공원여행.

0: 데일리 스파이스 슬프며 안녕, 앞서 페퍼톤즈의 공원여행 이어드렸는데요. 페퍼톤즈 너무 좋아하시는 황정현님이 이 팀의 음악을 듣다 보면 대학 신입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모든 노래를 다 좋아하는 몇 안 되는 뮤지션이라고요. 야, 페퍼톤즈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듣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살고요. 지금 아이들과 노루 생태공원 가고 있어요. 산, 하늘, 바다, 우리 세 남매 건강하라고 이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와, 멋지다. 산이, 하늘이, 바다 건강하라고 응원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네, 0592님도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 네, 건강하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0년 전 인제 원통 12사단에서 군 생활하면서 비무장지대를 수색 정찰하신 4267님, 아까 양구 펀치볼 문제 듣고 옛날 생각나셔서 문자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 외에도 8077님, 양구에서 군 생활했어요. 그땐 주먹으로 땅을 쳐서 그런 이름이 생긴 거라고 들었다고, 펀치볼. 뭐 그렇게, 예,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보니까 양구에서 군 생활했던 분들 뿐만 아니라 남친 군대 보낸 분들 사연을 많이 주셨어요. 아유, 어쩐지 정답이 많다라니. 예, 또 아드님 보낸 분까지도 양구, 그러니까 많이들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박크로쉬.

0: 서울 분향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6418님은 사전투표로 여유 있는 아침입니다. 셀프 염색약 바르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또 처음 투표권 받은 재수생 아들, 투표하고 집밥 먹고 학원 간다고 방금 나갔네요. 그리고 처음 투표권 행사하는 때 기분 다 생각나세요? 나 어른, 나 어른임. 박주영님, 매주 수요일이 쉬는 날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니까 어제 퇴근하는데 너무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매주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요. 자, 휴일인 듯 휴일 같은 휴일 같지 않은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개빈 제임스의 Always 2부 끝곡으로 듣고 잠시 후 오늘 생각난 노래로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6: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7: 어? 여긴 어디지?
5: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6: 다녀오겠습니다.
7: 어? 토끼다.
6: 길을 잃었어.
7: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5: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8: 집에 데려다 줄게.
7: 누구세요?
5: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7: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5: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0: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1: 아빠! 엄마!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영국 출신 뮤지션 닐 해넌이라는 사람의 원맨 프로젝트예요. 디바인 코미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단테의 신곡으로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어로는 디비나 코메디아라고 한대요. 코메디아는 희극이고요. 디바인은 이제 뭐 신에게서 바로 신에게서 물려받은 뭐 이런 뜻. 그래서 아마 신곡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보면 원래 뭐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거창한 책을 자기의 프로젝트 일명으로 한 닐 해넌. 유학 때 친했던 영국 친구 하나는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자기는 이 팀의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야 뭐 평소 때 이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음악만으로 볼 때는 아주 매력 있는 그런 팀입니다. 프로젝트이지만. 자, The Divine Comedy의 Come Home Believer라고 하는 노래, 오늘 생각난 곡으로 함께 들어볼게요.

0: 네, 뮤지션 닐 해넌의 프로젝트 The Divine Comedy의 Come Home Billy Bird였습니다. 나 이 목소리 아는데 노래는 처음 듣지만 다른 곡 뭐 국내에서 그렇게 히트곡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저도 그렇고 가끔 선곡 했던 뮤지션이고요. 좋은 곡이 꽤 많아요. 예, 박순덕님 디바인 코미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평일엔 일하느라 이 코너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오늘 플리에 잘 담아갈게요 라고 김지원님 노래가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생각해보니까 주말 이 시간에는 하티스트 송 그러니까 주중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이 하트 이렇게 눌러주신 곡 제일 많이 하트 받은 곡들 이렇게 주말 3부 시작곡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 뭐 사용하시는 음악 앱으로 충분히 들으실 수 있지만 또 이제 라디오에서 나올 때 기분이 좀 다르니까요. 자 하트 마음에 드시면 많이 눌러주시고요.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주식회사 그레이논, 키움증권, 멕시칸, 브람스 암마이자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와 함께할게요.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스 산책해 갔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No Doubt의 히트곡이죠. It's My Life. 사실 이 곡은 80년대 영국 뉴웨이브 밴드 톡톡이라는 팀의 원곡을 리메이크를 해서 원곡도 인기는 있었는데 원곡보다 더 큰 인기를 끌었던 곡입니다. 아, 오늘도 출근해서 사무실에 있어요. 오래된 라디오로 주파수 맞춰서 켜놓고 듣고 있는 4238님. 네, 라디오는 주파수 돌려서 예, 그렇게 듣는 게 또 제맛이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7살 손자랑 학습지 하면서 오아이온 듣고 있는데 노래 나올 때 리듬 맞춰 춤추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아이고, 7살 아이도 알차게 보내고 있군요. 3887님,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박효정님은 고2 딸 방에서 알람이 한 10번 정도 울린 것 같은데 등교할 땐 당연히 깨우는데 오늘은 문 안 열고 그냥 놔두려고요. 딸의 알람 때문에 저희 부부 환청이 들릴 때도 있어요. 아니, 가서 알람이라도 좀 꺼주시면. 예. 그니까, 참. 저도 잠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들기는 어렵지만, 업어가도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아, 진짜. 저 옆방에서 울리는 알람.

내가 꺼주고 예 그러고 자는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자 이어서 권미정님의 신청곡입니다. 악뮤 햇빛 bless you.

이문세 피처링 잔나비 김윤희 길을 걷다 보면. 박주영님,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베란다에서 빨래 널기. 제가 너무 행복해하는 시간입니다. 섬유유연제 향기 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햇살이면은 뭐 반나절이면은 마르지 않을까. 상암동 기준. 공구 이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대구는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아, 이름값 하는군요. 투표하고 9살 딸내미와 어디든 가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하죠? 일단 저 그늘로, 예, 저희가 편의점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하드 두 개, 소소하지만, 예, 따님과 하나씩 드셔요. 네, 파라솔 아래에서 일단 드시면서 계획을 짜보시면 어떻겠습니까? 5069님은 중3 아들 수학학원 가야 되는데 휴일이라 가기 싫다고, 감기 기운에 배도 아프다고 막 일단 가라 했더니 순순히 가네요. 꾀병이겠죠? 그래도 또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내가 아프다고 뭐 꾀병이든 배 아픈데 뭐 열만 없으면 괜찮을 거예요. 네. 힘내라 아들이라고. 저 뭐 학원은 휴일이 없군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고생이실 테고. 아이고, 파이팅입니다. 이 집도 하드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네, 소소하지만. 이어서 자, 기타 없는 락밴드의 대명사가 된 영국 출신 밴드 퀸의 Somewhere Only. 아, 잠깐만요. 야, 또 확인해야 돼요. 퀸 영국 맞죠? 예. 아, 저번에 한번 어느 팀이었더라? 네, B52라는 팀을

저는 이제껏 30년 넘게 영국 밴드로 알았다가 미국 팀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유럽 스타일을 이렇게 슬쩍 가미하는 미국 팀들이 없진 않지만. 네. 자, 영국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 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영국 서섹스 출신의 킨입니다. Somewhere Only We Know.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 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Yeah.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0: 열립니다. 6월 12일 오후 5시 30분 동해 종합경기장에서 초청 가수 유민, 에일리, 나태주, 김연자, 김용빈의 축하 공연과 함께 선보이는 개회식이 마련됩니다. 43개 종목에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배지영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수박은 비싼 게 맛있다길래 오래오래 맛있게 먹을 마음으로 마트에서 한 통을 거금을 주고 구입했어요. 들고 오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낑낑대면서 겨우 들고 왔는데 아이들이 와 수박이다 환호를 하고 과일을 싫어하는 남편도 올해 첫 수박인가? 관심을 보였죠. 쩍 하고 갈라보니 색도 빨갛고 참 잘 익어서 군침이 돌았는데 이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편은 몇 입 먹고 말고 뭐 애들은 그래도 좋다고 먹었는데 저는 좀 김이 샜어요. 올여름 첫 수박인데 비싼 건데 이거 냉장고에 또 자리는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데 이거 언제 다 먹지?

갑자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수박 참 아니 색깔도 빨갛다면서요. 이게 뭔 일일까? 예. 이게 은근히 껍데기 같은 게 많이 남는 또 과일이잖아요. 예, 이게 관리하기가 귀찮은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뭐 날 더울 때 시원하게 화채, 예, 화채 할 때 이렇게 뭔가 뭐 사이다 이런 것도 좀 넣고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보태봅니다. 첫 수박은 밋밋하게 끝났지만 또 잘 익은 두 번째 수박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실망 마시고 혹시 수박 잘 고르는 방법 알고 계신 분들 도움 좀 주세요. 이렇게 6월 3일 수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 전해봅니다.

이것은 컨트리인가 팝인가? 네, 사브리나 카펜터의 Please, Please, Please 였습니다. 아, 수박. 보기에도 멀쩡했는데 맛이 맹탕이었다라는 배지영님의 사연에 많은 아침 가족들께서 잘 익고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일단 박현진님, 세상에. 2064님, 어떡해요. 수박 맛 없으면 바로 화채죠. 저도 며칠 전에 같은 경험을 했어요. 수박이 너무 맹탕이더라고요. 5963님. 그런가? 첫 수박들은 다 좀 단맛이 덜 배어 나오나요? 그럴 땐 달달한 꿀 넣고 얼음을 같이 갈아서 땡모반을 만들어주세요. 유현일님. 아, 그 태국식 수박 주스. 어우, 전 엄청 달던데. 땡모반. 아무튼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그 수박의 검은 선이 진한 거를 고르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김현수님. 저는 첫 수박 대박 성공했는데 뭘 보고 아냐면요. 꼭지 말고 밑부분 배꼽 위 작은 아이들을 골라보세요. 그럼 완전 맛난 수박을 살 수 있어요. 잠깐만 수박. 꼭지 말고 그 아래쪽 배꼽이 있던가? 아, 그렇게 살펴본 적이 없어가지고. 박효숙님의 조언이셨고요. 바닥에 닿는 노란 부분이 진노란색이면 잘 익은 거래요. 라고 또 배주원님도. 그건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통통 소리가 나야 된다고 하던데 저는 근데 혼자 해보다 직원께 여쭤보면 그나마 성공률이 높더라고요. 라고 2812님. 자, 아무튼 수박 도전하시는 분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네, 낭패 없도록 다들 성공 응원합니다. 한수임님 외에 많은 분들이 성시경의 새 싱글이 나왔다고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자, 송예림, 투린, 전경진, 김숙경, 0123 외에 많은 분들의 신청곡 성시경의 목소리입니다. 나의 하루처럼.

트레이시 어느 햇살 좋은 날. 아 이게 겐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 OST에 있었어요. 투표하고 온 가족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하면서 신청하신 유옥주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7578님 우리 집 냥이에요. 일주일 전에 입양해서 집세가 되었는데 생명체를 키운다는 게 벅차고 기뻐요. 빗질 해주고 나니까 좋은지 뻗어서 자고 있어요. 히히. 우리 냥이 어때요? 라고 계속 히히히.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애가 아주 그냥 잠에 푹 빠져있는, 네.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코하고 입매가 귀여워 보여가지고. 아이고, 예. 행복한 파트너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수박 고르는 얘기 한참 하시다가 67677님이 그 옛날에 삼각형으로 잘라서 맛도 보고 했는데 요즘은 정이 없어요. 정이. 그니까 옛날에는 다 웬만한 수박 그렇게 부엌칼로 이렇게 쫙쫙쫙 세 번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이쑤시개 꽂아가지고 맛도 보게 해주고 그랬는데 아 요새 그게 없구나. 에이 4238님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날씨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있어서 신청해요 라고 원어스의 Life is Beautiful 신청하셨는데 준비했어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10시 반부터 수학 수업인데 수업 가기 싫어요. 저는 수학 과외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은 다 재밌어서 학교 오는 줄 알고 저도 수업을 해보니까 선생님도 째고 싶을 때가 있다. 네, 1741님 파이팅입니다. 오늘 친정엄마 아빠의 작은 농장에 복숭아나무 노랑봉지 씌우러 새벽부터 왔어요. 투표도 했고 휴식 좀 취하면 좋을 남편에게 그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저희가 1741님하고 2551 방금 사연자님 예, 하드라 그러면 요새 MZ들은 또 모른다고도 하네요. 네, 아이스캐키는 알레나 보내드릴게요. 자, 다들 알찬 수요일 보내시고요. 끝곡 6420님의 신청곡 베리 매닐로우의 코파카바나. 오, 오랜만인데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오와이 전소미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정해지는 순위나 수치상의 성공에 얽매여서 제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참 재미없는 게임으로 느껴졌죠. 숫자로 드러나는 성공이 아니더라도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멋지다고 인정해줄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를 내보내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다움 진짜 멋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0: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혹시 투표소 다녀오셨을까요? 우리나라엔 찾아보면 별별 투표소가 다 있습니다. 태권도장, 캠핑장, 김치공장, 심지어 실내 주차장도 있고요. 투표를 위해 하루 영업을 쉬어가는 카페도 투표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운동을 하던 곳도 물건을 만들던 곳도 커피를 마시는 공간도 오늘만큼은 소중한 한 표를 위한 장소가 됐는데요. 우리 주변에 익숙한 공간들이 오늘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모두가 투표를 위해 잠깐 쉬어가는 오늘 저희는 문 활짝 열어놨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함께하고 계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3일 수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첫 곡은 스크립트의 Hall of Fame이었는데요. 이 노래가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0: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래요. 오늘이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본투표 날이잖아요. 우리가 행사한 한 표도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투표하고 오셨을까요? 저는 투표를 지난 주말에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오늘 생방송을 해야 돼서요. 사전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 오전에 이른 아침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아직 안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나 오늘 그냥 건너 넘어가려고 하셨던 분들께서는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우리 한 표의 가치가요. 강원도민 한 표의 가치가 8천여 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선거로 뽑힌 당선자들이 앞으로 4년 동안 다루게 될 강원도의 각 시군 교육청의 예산이요. 무려 108조 원이 넘는데요. 이걸 강원도 전체 유권자 132만 명으로 나눠보면 이 한 사람이 행사하게 되는 한 표의 가치가 8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8천만 원 정말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중한 한 표, 우리의 권리 꼭 행사하시는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표 마치고 오신 분들께서는 인증 문자 함께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인증 문자도 좋고요. 오늘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도 좋습니다.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도착하는 대로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133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청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싸이의 챔피언까지 바로 띄워드릴게요.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8: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네, 싸이의 챔피언 함께 듣고 왔습니다. 투표 인증 보내주고 계신데 8643님 아침에 투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끝내고 브런치 카페 시청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주 빡센 오전을 보내고 계시네요. 저는 아침에 뉴스하고 지금 브런치 카페 진행하고 있는데 저 비슷한 일정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1115님 사전 투표했어요. 우리의 선거권 다들 꼭 행사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사진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반곡 관설동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시고 이 손등에 투표 인증까지 이렇게 도장을 쾅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또 7732님 오늘 하루도 서울에서 그 인사해 주신다고 오늘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데 조금 전에 소중한 한표 행사했다고 알려주셨어요. 최근에 여러 곳에 이력서와 자소서를 넣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 특별 채용 면접 제안을 보내주셔서 내일 오후에 보러 가게 됐다고 하셨네요. 면접 많이 긴장되시겠지만 오늘 이제 투표하셨으니까 오늘 하루 쉬시는 날이잖아요. 남은 하루 동안 면접 준비 열심히 하셔서 이 특별 채용 면접 최종 합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응원하는 마음 가득 보내드리면서 신청해주신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오마이걸 효정이 부른 노래네요. 나의 작은 청춘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7732님, 면접 꼭 합격하세요.

네, 오마이걸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함께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샵 1133 열려있으니까요. 뮤직키즈장 함께하고 또 보내주시는 신청곡과 사연 틈틈이 함께 나눠볼게요.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와 또 투표 인증까지 많이 보내주세요.

0: 브런치 카페 수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꽁트 듣고 문제 풀고 노래 듣고 선물도 챙기고 일석사조가 있는 재미죠. 뮤직 퀴즈 극장 지금 출발할게요. 오늘도 뮤직 퀴즈 극장의 맛을 살려주는 노란 옷을 입은 남자를 모셨습니다. 연극배우 염지웅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염지웅입니다.
0: 네, 오늘의 인사는 어떤 컨셉으로 해주신 건가요? 우선 반갑습니다.
1: 아,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연두색 의상을 입은 경위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0: 형광색 옷인 것 같아요.
1: 예, 맞아요.
0: 약간 마치 아주 깜깜한 밤에 혼자 서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네, 지금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브런치 카페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염지웅 배우의 의상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의상 설명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의상은 제가 다음 주면 연극 공연을 또 올립니다. 예, 올리는데 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또 인물의 캐릭터에 이입하기 위해서 오늘 의상을 그대로 입고 나왔습니다.
0: 우리 염지웅 씨가 다음 주에 출연하게 되는 음악극이자 연극이 예. 봉천내 사람들이라는 연극이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많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0: 아, 그러면은 예. 약간 만두 이야기다 이 정도?
1: 네, 만두 이야기다. 이 봉천내 사람들 만두 전성 시대라는 극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걸 말씀드리면은 또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따뜻한 만두 이야기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만두 이야기. 만두 이야기 봉천내 사람들 만두 전성 시대라는 이 연극이잖아요.
1: 네.
0: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원주 배구 나트홀에서 하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우선 지금 형광 옷을 입은 염지웅 배우와 뮤직 퀴즈 극장 오늘 함께 해볼 텐데요. 여러분 저희가 꽁트를 들려드릴 겁니다. 보통 꽁트가 아니고요. 사실

0: 연극 무대에 있어야 되는 염지웅 배우가 친히 이렇게 누추한 브런치 카페에 오셔서 무대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생생한 연기, 염지웅 배우의 명령기가 살아있는 꽁트 전해드리고요. 이 꽁트 들으시고 우리가 전해드린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가도 가사라든지 정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꽁트 속에서 힌트를 생각하신 후에 정답송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정답송과 그 노래를 부른 가수까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133, 샵 1133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은요, 염지웅 배우가 한턱 크게 쏘기로 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는데 다음 주 6월 10일과 11일 원주 백은아트홀에서 염지웅 배우가 출연하는 봉천 내 사람들 연극이 진행되는데요. 이 정답송 맞춰주신 분들 선정해서 우리 연극 티켓을 가득 아주 듬뿍 쏘려고 합니다. 네,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요, 6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 티켓을 쏘려고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정답송과 정답송을 부른 가수까지 샵 1133으로 보내주시면 티켓이 수십 장이 있거든요. 많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꽁트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1: 네, 일단 연극도 연극이지만 또 우리 꽁트를 또 열심히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맞아요.
1: 예, 그 간만에 좀 잘생긴 역할을 맡았습니다.
0: 잘생긴 역할.
1: 예.
0: 잘생기셨잖아요.
1: 아예 아닙니다. 저는 정우성님 역할을 맡았고요.
0: 네.
1: 또 김나연 아나운서는 갸루.
0: 갸르.
1: 네, 요즘에 좀 많아졌어요. 그좀 핫해요. 갸루. 갸루상.
0: 갸루상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정우성과 갸루가 만났습니다. 그럼 오늘 꽁트 들으시고 정답송이 어디 부분에서 기원해서 어느 노래에서부터 이 꽁트가 만들어졌는지 생각하신 후에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꽁트 출발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투표 인증을 또 많이 해주셨어요. 0207님, 아이 생일이어서 오늘 투표 완료하고 평창으로 가족여행 이동 중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수연이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자녀분 이름이 수연이인가 봅니다. 우리 수연님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엄마 아빠랑 행복한 가족여행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노래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띄워드릴게요. 또 브런치 카페 출석하신다고 하시면서 3969님 오후에 현장 투표하고 아이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다 오려고 한다고 하시네요. 네, 오후에 오늘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늦지 않게 투표하시고 자녀분들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6380님께서는 지난 주말에 사전 투표를 하셨대요. 그리고 오늘은 남편과 둘만 오붓하게 강원도 양양 놀러 왔다고 하셨는데 오늘 날씨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두분 데이트 아주 행복하게 하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은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할게요. 네, 그럼 오늘의 꽁트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1: 네.

0: 정우성짱 우성 야호.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데이트할 계획입니까?
1: 갸루상, 오늘은 그냥 조용하게 집에서 책 보면서 쉴 계획이에요. 이번 주 조금 피곤하네요.
0: 우성상 혼도 너무해.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나만 준비하고.
1: 왜 내가 데이트 매일 준비해야 돼요? 내가 데이트 준비 안 한 거 가지고 그쪽한테 미안해해야 돼요?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데이트니까 사과해요 나한테.
0: 우성짱 그건 무리. 그럼 우리 날씨도 더워졌는데 바다 갑시다. 사랑을 위한 여행을 가요. 바닷가로. 갸루는 바다 가려고 튜브도 준비했습니다. 빨리 떠나자 바다. 야호.
1: 바다요? 바다를 갈 거면 미리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나 수영복 없는데 바다 가자고 하면 나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나한테.
0: 우성짱 수영복까지 다 준비했으니 다이저보다요.
1: 갸루상, 당신 준비성이 대단하네요. 제가 너무했어요. 사과할게요.
0: 괜찮아요 우성짱. 우성짱이 사과해줬으니 됐어요. 빨리 떠나요. 바다로 이키마쇼. 그동안 우리 다퉜던 아픔들

0: 모두 버리고 오는 거예요?
1: 잠깐, 갸루상. 근데 수영복 무늬가 왜 이래요? 나는 줄무늬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짝이가 화려하게 달려있으면 어떡해요? 사과해요, 나한테!
0: 네, 오늘의 꽁트 갸루와 정우성의 만남이었습니다. 너무 오늘 언성을 높이셨는데요.
1: 사과해요, 나한테.
0: 네, 지금 염지웅 배우와 꽁트 들려드렸는데요. 네. 오늘의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가, 네. 정답송과 이 정답송을 부른 가수까지 생각하신 후에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답송 발표하기 전에, 네. 오늘의 힌트송, 네. 뭔가요?
1: 오늘의 힌트송은요. DJ DOC의 해변으로 가요.
0: 아, DJ DOC의 해변으로 가요.
1: 네, 맞습니다.
0: 오, 아, 정답송 약간 유추가 되는데.
1: 네.
0: 아, 오늘 힌트 조금 쉬운 걸로 준비해 오셨네요.
1: 네, 맞습니다. 오늘 좀 많이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그러면 오늘 투표 마치시고 해변으로 여행 떠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딱 맞춤 곡입니다. DJ DOC의 해변으로 가요 듣고 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4: 와우
3: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프레스.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0: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 상품권을,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 웃음과 끼 있는 사람들 시어터 컴퍼니 웃기에서 봉천 내 사람들 연극 티켓을 드립니다. 네, 브런치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정답송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는 샵 1133, 샵 1133번 아직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정답송 보내주신 분들께 봉천 내 사람들, 우리 염지웅 연극배우가 출연하는 연극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오픈하는데요. 오픈 당일 티켓을 저희가 두 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133으로 문자 참여 많이 해주세요. 그럼 신청곡 하나 듣고 올게요. 0207님이 아까 보내주신 신청곡입니다. 우리 수연 아드님의 오늘 생일인데 아이한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부지런히 투표하고 나서 지금 가족여행을 평창으로 떠나는 중이라고 보내주셨었거든요. 신효번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바로 띄워드릴게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오세요.

0: 네, 신청곡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뮤직 퀴즈 극장 염지웅 배우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너튜브 댓글에서 오분복님과 현님께서 오늘 지웅님 이소룡 컨셉이냐고 지금 염지웅 배우가 형광색 유니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리닝이라 해야 될까요? 에다가 수염까지 기르고 왔어요. 오늘 이소룡 컨셉인가요?
1: 아,
0: 수염을 왜 기르신 거예요?
1: 수염이요?
0: 네.
1: 아, 이것도 스포가 될수 있어서,
0: 아.
1: 예. 무대 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0: 알겠습니다.
1: 연극 보러 와주시면 네, 다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안쪽도
0: 오, 우와.
1: 연두색입니다.
0: 티셔츠예요?
1: 낫이요.
0: 낫이. 여러분, 형광색 그 민소매라고 하거든요. 이 표준어로.
1: 아, 예, 민소매.
0: 네. 형광색 민소매까지 입고 온 염지웅 배우가 궁금하시면 이 너튜브에 브런치 카페 보는 채널로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제 오분복님께서 등산룩이냐고 하셨는데 연극에서 이게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컨셉의 의상인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샵 1233으로 정답송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푸짐하게 연극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최고라고 체리줄리님께서 크크크크 엄청 웃고 계시네요.
1: 아,
0: 또
1: 네.
0: 그리고 돈백꽃 필요의 무렵님께서는 오늘 염지웅 배우 컨디션 좋은 것 같다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아 보이시는데
1: 네.
0: 컨디션 괜찮으세요?
1: 이게 의상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까 우리가 1부에서 꽁트 들려드렸는데 힌트송으로 DJ DOC의 해변으로 가요 함께 듣고 왔잖아요. 지금 정답송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1: 네.
0: 네, 오늘은
1: 네.
0: 우리가 푸짐하게 선물 쏠 거니까
1: 네.
0: 정답송 이렇게 같이 보기 전에 먼저 정답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네. 정답송은요.
0: 네.
1: 오늘의 정답송은 해변의 연인입니다.
0: 해변의
1: 연.
0: 연인?
1: 네, 해변의 연인. 아,
0: 해변의
1: 해변의 여인. 아, 죄송합니다.
0: 아, 우리 방송에서 그 방송사고 날 뻔했네요.
1: 아, 예. 해변의 여인입니다.
0: 네,
1: 쿨.
0: 지금 쿨의 해변의 여인이 오늘 정답 송인데 9771님께서 제일 먼저 보내주셨어요. 쿨 해변의 여인. 2980님도 맞춰주셨고
1: 네.
0: 3960님께서는 시원한 바다로 놀러가고 싶다 하면서 이 해변의 여인 보내주셨습니다. 또 4815님 투표 일찍 마치고 투표는 오늘 업무를 일찍 마치고 투표소 가려고 한다고 보내주셨는데 뽑히는 후보들 최선에 다해서 민생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쿨의 해변의 여인 이렇게 맞춰주셨네요. 네, 오늘 당선되시는 분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7812님 오늘보다 내일 더 멋진 지웅 배우님 하이파이브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하이파이브. 지금
1: 하이파이브.
0: 카메라 보시면서 염지웅 배우가 하이파이브를 해주셨어요.
1: 네.
0: 6533님 투표 완료하고 언니 아버지 모시고 점심 먹으러 가시는 길에 문자 보내주셨대요. 점심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이제 벌써 점심 시간인데 오늘 염지웅 배우는 점심 어떤 식사하실 예정인가요?
1: 고민인데요. 이 돈가스를 먹지.

0: 않을까 싶습니다.
1: 돈가스.
0: 네, 저희 이 원주 중앙시장에 또 쫄돈이라고
1: 네.
0: 돈가스랑 쫄면을 같이 주는 집이 꽤
1: 있어요?
0: 많아요. 예.
1: 오.
0: 그래서 거기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중앙시장에 분식 맛집이 많다고
0: 예,
1: 하더라고요. 원주
0: 맞습니다.
1: 중앙시장에.
0: 예.
1: 전 아직 안 가봤는데
0: 네.
1: 한번 나중에 맛집 좀 공유해 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목요일에는
0: 예.
1: 내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맛속 코너가
0: 오,
1: 있어요.
0: 네네.
1: 염주영 배우께서도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염주영 배우의 맛집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0: 네, 알겠습니다. 꼭, 예. 너무 많은데, 근데. 그럼 매주 보내야
1: 매주
0: 되나요?
1: 보내 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지금 염주영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정답송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당첨자분들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띄워드릴게요. 해변의 여인.

네, 오늘 뮤직 퀴즈 극장의 정답송 쿨의 해변의 여인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송 맞춰주신 4815님, 9771님, 3969님, 2980님께 염지웅 배우의 연극 봉천 내 사람들 연극 티켓 6월 10일 수요일분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투표 인증해 주신 6533-0207-6380-7732-8643-1115님과 염지웅 배우 응원해 주신 781

0: 님께 총 11분께 저희가 오늘 연극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6월 10일에
1: 네.
0: 원주 배군 아트홀에서 하는 봉천네 사람들이란 연극이고요. 저희가 연극 보시는 방법은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이 염지웅 배우가 티켓을 아주 후하게 쏘셨어요. 염지웅 배우와 웃기 극단에게도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1: 저희가 감사합니다.
0: 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염지웅 배우와 뮤직퀴즈 극장 함께 해봤는데요.
1: 네.
0: 연극 준비하시느라도 많이 바쁘실 텐데 브런치
1: 네.
0: 카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연극이 개막을 하는데
1: 네.
0: 브런치 카페도 오시고 이제 연극하러 가시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와, 엄청 바쁘시겠네요.
1: 네, 하지만 또이한 템포 또 쉬어가는 느낌으로 또 놀러 오겠습니다.
0: 네, 음지웅 배우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인사 나눠볼 시간인데요.
1: 네.
0: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1: 항상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염지웅이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뮤직 퀴즈 극장 염지웅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이 신청곡 한번 나눠볼게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신청을 해주셨는데 3969님의 신청곡입니다. 이곡 듣고 전 다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브랜드타운을 불량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것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갔는데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6380님의 신청곡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양양으로 놀러 갔다고 하셨는데 남편분이랑 오붓한 여행 보내고 오세요. 여러분도 기분 좋은 오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 안에서 띄워드릴게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찍 투표 도장은 찍고 오셨나요? 휴일을 맞아서 집에서 편하게 지금쯤 쉬고 계실 텐데 오늘 점심은 귀찮게 불 쓰지 않고 요즘 SNS에서 난리난 오이김밥으로 가볍게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근 K김밥이 전 세계를 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에서는 김밥을 말지도 않고 양념한 밥에 생오이만 썰어 넣어서 조미김에 툭 싸먹는 초간단 레시피가 엄청난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한 예능에서 방송인 홍진경 씨가 선보인 뒤에 배우 정혜인 씨가 씹을 때마다 수분이 팡팡 터진다며 감탄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인데다 100g당 딱 13칼로리라서 다이어트 또 그리고 포만감에 아주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날이잖아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 클리셰 같은 공약보다 오이김밥처럼 조리법은 심플하지만 속은 수분과 영양으로 꽉 찬 이런 알짜배기 같은 정책이 우리에겐 진짜 필요합니다. 소중한 투표로 꽉 채울 수 있는 수요일, 오늘도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자두, 김밥.

0: 삼시키놨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3일 또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본투표 날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 오늘 아침에 혹시 뭐 투표 도장을 또 이쁘게 찍고 오셨나요? 그래서 지금 마음 편하게 이제 또 오후를 맞이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이 오이김밥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최근에 SNS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오이김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K김밥이 정말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브랜드의 냉동김밥이 너무나 인기여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 그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야 하고 역으로 지금 먹어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오이김밥도 이 인기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레시피가 간단하네요. 김밥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 필요도 없고 양념한 밥에 생오이만 썰어 넣어서 조미김에 툭 싸먹는 초간단 레시피. 되게 간단하면서도 유행이라고 하고요. 뭐 방송인 홍진경 씨가 선보인 뒤에 또 배우 정혜인 씨도 먹어봤는데 다이어트에도 너무 좋고 씹을 때마다 이 수분이 팡팡 터져서 먹는 맛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침이 고이는데 저도 오늘 점심을 안 먹고 지금 바로 출근해서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침이 막 고이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점심 식사를 하셨는지도 궁금한데 또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2980번님 출석 체크와 함께 신청곡 넣어주셨고 또 1419번님 집에서 출첵요. 또 그리고 7269번님도 후디 반갑습니다. 후디도 투표 잘 하셨는지요? 저는 사전 투표를 해서 오늘 영화 보러 갑니다. 오늘 생방송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감사하죠. 예, 또 이렇게 휴일에 이렇게 또 라디오를 찾아서 들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장작을 계속 넣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하셨군요. 저도 사전투표했고요. 또 그리고 7811번님께서도 사전투표했어요. 권리의무 행사했습니다. 오이김밥 드리니까 배고프네요 하셨고 또 그리고 1419번님 하나 더 보내주셨네요. 사전투표를 해서 또 지금 점심 해물칼국수 먹으러 갑니다 하셨는데요.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차라리 저도 더울 때 좀 더운 음식 먹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뜨끈한 국물.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식당의 온도, 에어컨이 좀 빵빵해야지 또 먹는 맛도 있는데 저도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 광고 나갈 때마다 좀 이따 2시에 뭐 먹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 전매추 해주신 느낌도 나네요. 해물칼국수. 또 그리고 2793번님께서도 사진과 함께 방금 선거하고 왔어요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7732번님께서도 한 표를 행사했다라고 하시면서 최근에 이력서와 자소서를 여러 곳에 넣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 특별 채용 면접 제안을 보내주셔서 내일 오후 보러 가게 됐답니다. 잘 봐서 채용 합격까지 됐으면 좋겠네요. 보내주셨거든요. 면접. 야, 이렇게 또 뭐 이직이나 그리고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 보러 다닐 때 이때가 좀 떨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저는 가장 또 신경 쓰였던 게 어쨌든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발 주기를 참 이 언제를 골라야 하는지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 깔끔함의 대명사, 이 수식어를 얻기 위해서는 또 특히나 남성분들 털 관리 잘하셔야 되잖아요. 뭐 수염 또 그리고 다른 털들 요거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셔도 첫인상 좋게 남기실 수 있을 겁니다. 7732번님 잘 보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당연히 또 개표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출구조사부터 아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또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또 정의 후디가 진행하는 개표 방송이 있나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여기 또 춘천문화방송 입사를 해서 2022년도, 2024년도 개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 너튜브에서 예, 또 춘천 MBC 창사 이래 최초로 진행하는 또 이 너튜브 개표 방송에 합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8시부터 춘천 MBC 뉴스 채널을 보고 계시면 제가 갑자기 등장해서 예, 또 패널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실시간 개표 상황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또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함께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또 개표 방송을 만약 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너튜브도 한번 들러주시면 후디가 진행하는 또 요 개표 방송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창도 열려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출석 체크도 좋고요. 또 그리고 오늘 투표를 잘 마치시고 지금 뭘 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21의 Ugly 또 그리고 케플러의 Up 준비했습니다.

케플러의 업 듣고 오셨습니다. 2980번님, 저도 원주 새벽시장에서 산 김밥을 먹었는데요. 그런데 김밥 조심해야겠어요. 요즘에 금방 산 것 같은데 맛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더워서 그러니까 싸서 바로 먹어야겠어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이제는 여름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너무 더워서. 근데 이렇게 음식이 금방 또 변할 수 있는, 또 맛으로도 바로 느껴지긴 하니까 조심해서 드시고요. 또 그리고 4758번님도 당직하고 퇴근길에 투표하고 딸 아이 친구랑 노는 약속 장소에 데려다주고 후디가 주신 커피로 아아를 만들어서 혼자 쉬고 있네요. 집에 있던 재료 털어서 김밥도 만들어 먹었는걸요. 보내주시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야, 마침 또 오늘 당직 근무하시고 김밥을 또 만들어서 드셨네요. 도움하게 또 싸셨는데, 또 그리고 우리 또 정이 선물도 도착을 한 모양이군요. 근데 대단하시네요. 당직 근무를 쓰시고 거의 뭐 밤을 새시고 아침에 퇴근해서 투표도 하고, 또 그리고 딸 아이 약속 장소에 내려다주고, 그리고 그냥 밥을 뭐 해치우는 게 아니라 김밥까지 싸서 드시고, 대단하십니다. 또 그리고 4750번님, 저도 투표하고 집에서 콩국수 먹으려고 콩국물 사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하시면서 또 출석 체크 보내주셨네요. 자, 노래 하나 더 흐르고 있습니다. 전소미가 부릅니다. 워터멜론. 아이, 주간적

전소미의 워터멜론까지 들으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1부 또 함께 하셨는데요. 청아 피처링 넉살 Why Don't You Know 띄워드리면서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0: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우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11: 다중이용 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자는 소방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최근 유럽 축구 최고의 무대인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아스날을 꺾고 대망의 비기어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극적인 우승과 함께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대기록이 작성됐는데요. 과거에 박지성, 손흥민 선수도 이루지 못했던 유럽 챔피언스 리그 2년 연속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거머쥔 이 자랑스러운 축구 스타는 누구일까요? 1번 김민재, 2번 이강인, 3번 황인범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요 새벽에 요 경기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얼른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은요, 폴킴의 집돌이라는 노래인데요. 아, 이 선수 사실은 이걸로 가장 유명하죠. 슛돌이, 슛돌이로 뭐 영원히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1번 김민재, 2번 이강인, 3번 황인범, 얼른 보내주시죠. 자, 문자 샵 1533입니다.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폴킴의 집돌이 듣고 오셨습니다. 자,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근 유럽 축구 최고의 무대인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아스날을 꺾고 대망의 비기어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극적인 우승과 함께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대기록이 작성됐는데요.

챔피언스리그 2년 연속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거머쥐게 됐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축구스타는 누구일까요? 1번 김민재, 2번 이강인, 3번 황인범 선수입니다. 자, 정답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런치 퀴즈에서는요. 당첨자 두 분께 또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보내주시고요. 제가 첫 번째 힌트송을 드리면서 이 선수는 슛돌이다. 그냥 이 수식어만큼 찰떡인 수식어가 없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또 준비한 힌트송입니다. 이승환 씨 노래고요. 덩크슛 준비했거든요. 노래 나가는 동안 문자 보내주시죠.

이승환 씨의 덩크슛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2번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 경기 보신 분 계신가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해 행사 중에 그래도 달력에 적어놓는 날이기도 한데 유럽 축구 최고의 무대 별들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결승전에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이 아스날을 꺾고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도 있었고 또 손흥민 선수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2년 연속 챔스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고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 먼저 한번 짚어보면 너무나 찰떡인 별명이 있죠. 해버지,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해서 해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 무대를 밟았고 또 아시아인 최초의 기록들을 쏟아낸 해외 축구의 아버지는 박지성 선수고요. 또 그리고 2번 두 번째로 나와야 될 선수는 손흥민 선수죠. 아시아 최다골의 주인공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정말 득점을 많이 했는데 또 토트넘 호스퍼의 리빙 레전드이기도 하고요. 이 챔피언스 리그 별들의 전쟁 무대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인 또 아시아 역대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근데 이제 역대 최고의 앞에 아시아를 붙이는 것도 손흥민 선수에게는 조금 뭔가 신뢰를 범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가장 잘했던 시즌은 2018-2019 시즌을 꼽을 수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 커리어의 뭐 정점이었다라고 봐도 되는 시즌입니다. 8강에서 우승 후보였던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1차전, 2차전 도합 3골을 몰아치면서 토트넘을 사상 최초로 결승전 무대로 견인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결승전 2019년 6월에 또 리버풀을 만나서 또 박지성 선수에 이어서 대한민국 선수 역대 두 번째로 결승전 무대를 밟아서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아쉽게 또 준우승을 기록했던 또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강인 선수 또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작성을 했고요. 또 팀에서 주전 멤버로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활약을 한 경기도 있었지만 또 벤치에서 시작을 해서 특급 조커로 활약을 한 경기들도 참 많았는데 결국에는 2년 연속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또 맞춰주셨네요. 3969번님, 2번 이강인, 자랑스러운 선수입니다. 월드컵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들 응원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예, 이강인 선수가 또 이렇게 결승전 무대를 마치고 국가대표팀에 합류를 했더라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또 대표팀 주장으로서 이강인 선수에게 뭐 박수 보내주자 뭐 이런 말 하는 또 이런 토크도 봤는데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제 첫 경기까지 월드컵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중순이기 때문에 뭐 한 주 그리고 두 주 바쁘게 살다 보면은 경기가 찾아옵니다. 다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또 그리고 4567번님 노래 가사처럼 주문을 외워볼게요.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우승 가자 라발라발 히야 보내주셨거든요. 우승 뭐 할 수 있죠. 예, 목표는 높게 잡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근데 뭐 홍명보 감독은 32강 진출을 목표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황인범 선수나

0: 뭐 다른 또 팀 내 고참 선수들은 16강 그리고 8강까지도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때 또 카타르 월드컵 때 16강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브라질을 만나서 사실 요 약간의 그 운이 좀 따라주지 않았던 느낌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조편성도 이번에 아주 좋다라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운도 좀 따라줘서 16강 진출 우선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지난 대회보다 좀 더 높은 성적인 8강까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팀 개개인 멤버로 봤을 땐 너무 좋기 때문에 좀 2026년에 큰 사고 한번 쳤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2839번님도 처음 보내주셨네요. 2번 이강인. 오늘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투표 끝나고 마라탕 먹으러 가는데요. 당첨되면 좋겠네요. 보내주셨고 5959번님. 슛돌이 너무 재밌게 봤어요.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사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또 아이들이 나와서 축구를 작은 경기장에서 하는 건데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선수들이 점점점 회차가 진행될수록 실력이 느는 모습도 있고 너무나 재밌었는데 또 그리고 뭐 팀 감독도 있고 매니저도 있고 나름 있을 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국가대표가 나오고 또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2년 연속 우승하는 선수가 나올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또 1961번님, 1344번님, 4969번님, 또 4457번님 등등등 또 처음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4457번님께서는 내일 유럽여행 갑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위상 느껴보고 올게요. 보내주셨거든요. 유럽 어디로 가시나요? 또 축구 좋아하신다면 영국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 또 프랑스, 또 저도 한 3년 됐네요. 3년 전에 또 축구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꼭 경기장 같은 거 둘러보시고 경기장 투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쓰는 락커룸 어디 앉아있고 이런 거 한번 보시면은 더욱더 좋으실 겁니다. 또 그리고 9734번님 조금 전에 투표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너무 덥네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또 보내주셨네요. 자,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강인 정답 맞춰주셨는데 당첨자 두 분 잠시 후에 발표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 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 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 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강인 많이들 맞춰주셨는데요. 또 인터넷 기사 보다가 저도 봤어요 하신 또 4758번님도 계시고 6525번님, 8485번님, 또 1419번님, 3101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이강인 맞춰주셨습니다. 자, 당첨자 두 분 선정했는데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4750번님 그리고 261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2부까지 함께 하셨고요. 2부 마지막 곡으로는 CNBLUE 과거, 현재, 미래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부제가 Then, Now, and Forever 라는 곡이고요. 또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 수요일 코너죠. 또 퀴즈 헌터 강현 리포터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본투표 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방송을 위해서 춘천까지 먼 거리를 달려온 강현 리포터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그러면 CNBLUE의 노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다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4: 콘서트 늦겠다. 뜰차.
5: 뭐라는 거야?
3: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6: 어? 내 가방.
5: 두고 왔어?
6: 아, 사람 많다.
3: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6: 야, 왜 안 와?
3: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6: 아, 오늘 재밌었다.
4: 와, 이거 봤어?
6: 야, 뭐해, 빨리 와.
3: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6: 뭐야?
3: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아니 분명.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0: 재밌고 유익한 상식 퀴즈를 풀고 상품을 사냥하는 시간, 퀴즈 헌터. 정오의 희망국 수요일 코너 퀴즈 헌터 시간입니다. 퀴즈 헌터 출제자죠. 강현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6월 3일 또 본투표 날 오셨어요. 원래 그쵸? 어제였죠, 어제. 갑자기 또 깨톡이 하나 와서
1: 아.
0: 내일 방송 있는 거죠? 라고 해서 원래 뭐 하려고 하셨어요? 오늘 만약에 없었다. 생방송이 아니었다.
1: 아니 뭐 좀 그 휴일을 즐겨볼까 잠깐 네. 아주 잠깐 생각을 네. 했었는데
0: 아니 뭐 네, 월화 목금에 즐기시면 되지. 네. 뭐 하시길래 왜 이렇게 바쁘세요?
1: 아, 아니죠. 안 바쁜데 네.

0: 궁금은 했어요.
1: 아,
0: 아, 이게
1: 궁금해서.
0: 다들 뭐 수요일 날 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길래 혹시 나도?
1: 네, 혹시 나도 쉬나?
0: 혹시 나도 쉬나?
1: 아,
0: 궁금해서.
1: 그러면 이번 주 월화는 뭐 하셨어요?
0: 쉬었죠.
1: 쉬었어요? 아, 쭉 쉬고 싶어요
0: 아니,
1: 하셨구나.
0: 그러니까 월화 목금을 쉬는데
1: 네.
0: 혹시 이번 주는 너 수요일까지 쉬나?
1: 주 4일을 쉬는데 주
0: 5일을 쉬나?
1: 5일까지. 아,
0: 궁금해서.
1: 제가 잘 불렀네요.
0: 아니, 아까울까 봐.
1: 네.
0: 쉴까 봐.
1: 너무 쉬면 그 상해요. 음식이 정말 상합니다.
0: 그러니까 걱정돼서 저도 그래서 여쭤본 거죠. 혹시 5일 쉬진 않겠지? 불안하다.
1: 불안하다.
0: 이런 마음으로.
1: 에이.
0: 아니, 진짜로요.
1: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오늘 또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원고를 맞으셨는데 7732번님께서 어우 또 요런 인사를 건네주시네요. 가수 권은비님을 닮으신 강현 리포터님, 오랜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셨나요? 하시면서 인사 건네주셨거든요.
0: 아우, 저번에 제가 그 권은비님 닮았다고 말씀 전에도 해주셨거든요.
1: 아, 그래요?
0: 해주셨는 게 제가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1: 아, 그럼요.
0: 기억하죠.
1: 기억나야죠. 예.
0: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닮는 길로 가려면 이게
1: 네.
0: 길이 멀고 험한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1: 네.
0: 감사하다. 또 다행히 무탈하게 잘 지냈습니다.
1: 실제로 강일 리포터의 이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에서 보시고 팬이 많이 생겼는데 그게 벌써 한 1년은 아니지만 가까워지고 있어요.
0: 꽤
1: 1년이. 꽤
0: 됐죠.
1: 됐죠. 작년 한 8월, 9월 그때였으니까.
0: 근데 이게 지금 안 보이니까 그냥 한번
1: 네.
0: 던져 볼게요. 그때보다
1: 네.
0: 괜찮지 않나요?
1: 훨씬 그러니까 계속 지금 상승 중이세요.
0: 살도 빠지고
1: 네.
0: 점점
1: 다이어트도 지금 하고 계시고.
0: 지금 딱
1: 네.
0: 물이 올랐어요.
1: 아, 물이 올랐다고요?
0: 다이어트가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1: 어떻게 하고 계시길래? 원래 운동하는데 조금 꾸준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0: 그 확실하게 운동을 버리고 식단 쪽으로만
1: 아,
0: 이렇게
1: 그래요?
0: 집중을 하면 빠지더라고요.
1: 아, 정말 그냥 택일.
0: 택일.
1: 네.
0: 최근에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샐러드
1: 오우.
0: 먹고 있거든요.
1: 네.
0: 제가 이게 한 4일, 5일 됐어요.
1: 뭐 그리 오래되진 않았네.
0: 에이.
1: 저는 뭐한달된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0: 그래도.
1: 항상 보기 뭐 좋으시죠. 저희가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보이는 라디오 한번 나중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고 또 코너로 돌아와 보면요. 퀴즈 헌터 오늘도 강현 리포터가 재미난 퀴즈들 들고 왔습니다. 또 재미난 상식 퀴즈이기 때문에 은근 또 남는 것도 있는 퀴즈들입니다. 또 한번 풀어보시고요. 또 그리고 조금 전에 2부 런치 퀴즈 때 당첨자를 제가 4750번님, 2615번님이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4457번님께서 갑자기 당첨되신 줄 알고 주소 성함을 보내주셨어요. 아쉽게도 4457번님은 당첨자가 아닙니다. 예.
0: 그치만 또 문제가 세 개가
1: 더
0: 또
1: 있어요.
0: 있잖아요.
1: 그래서 한번 3,
0: 네.
1: 4부 때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퀴즈 헌터 첫 번째 문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는 연인끼리 초콜릿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전하는데요. 과거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도 경칩에 이것을 나눠 먹으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가을에 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미리 주워 보관했다가 경칩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시죠. 1번
0: 밤,
1: 밤, 2번
0: 은행,
1: 은행, 3번
0: 땅콩입니다.
1: 땅콩. 자, 발렌타인데이. 뭐 연인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이잖아요. 네, 과거 조선시대에 이랬다고요.
0: 경칩쯤에.
1: 경칩쯤에. 자, 문제 다시 한번 주시죠.
0: 네, 발렌타인데이에는 연인끼리 초콜릿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전하는데요. 과거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도 경칩에 이것을 나눠 먹으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가을에 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미리 주워 보관했다가 경칩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0: 밤,
1: 2번,
0: 은행,
1: 3번.
0: 땅콩입니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이 퀴즈헌터 코너가 사실 거의 뭐 1년하고 8개월, 9개월 됐는데 이 비슷한 문제 한번 봤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0: 발렌타인데이 문제를요?
1: 네, 요 조선시대 때. 약간 비슷한 류의 또 퀴즈가 있었던 것 같은데 힌트를 좀 주시면요.

0: 이 친구는요. 아, 근데 이걸 초콜릿 대신 줬다고 하기에는 사실 좀
1: 네.
0: 세요. 좀
1: 세다?
0: 센 그런 게 있고 또
1: 뭐가 세요?
0: 향기가
1: 향이 세다?
0: 향이 좀 세기도 하고 이게 호불호가 좀 갈려요. 저 같은 경우엔 이거를 좀 싫어하는데 구워서 꼬치로 구워서 먹기도
1: 아,
0: 하고
1: 꼬치로.
0: 이자카야 같은 데 가서
1: 네.
0: 이렇게 곁들여 먹는 걸로
1: 아.
0: 유명하기도 하고 또 이거 밟고 집에 가면
1: 네.
0: 아우 장난 아니거든요.
1: 큰일 나는 거죠.
0: 큰일 나죠.
1: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또 향이기도
0: 큰
1: 하고.
0: 오해를 사죠.
1: 느낌 맞습니다. 1번.
0: 여기까지입니다.
1: 네. 1번 밤, 2번 은행, 3번 땅콩. 정답 얼른 보내주시죠.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당첨자 한분 선정해서 또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도 있죠?
0: 네, 힌트송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힌트송, 정인과 개리의 사람 냄새입니다.
1: 네,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0: 힌트송 정인과 게리 사람 냄새 듣고 오셨습니다. 자, 퀴즈 헌터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2번 은행이었습니다.
0: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도 경칩쯤에 은행을 나눠 먹으면서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1: 그렇죠. 네, 선조들은 암 은행나무랑 숯 은행나무가 마주

0: 주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천년을 사는 암수 은행나무가 오랫동안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을 키웠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가을쯤에 은행을 주워다가 보관했다가 이제 3월쯤 경칩에 서로 전달해주면서 은행나무 알에서 이거를 나눠 먹었다고 해요.
1: 그래서 이게 좀 조선시대에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현재는 발렌타인데이,
0: 그 초콜릿.
1: 초콜릿.
0: 그렇죠.
1: 연인끼리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전하는 또 이게 발렌타인데이인데 발렌타인데이를 강윤 리포터는 뭔가 잘 챙길 것 같은 느낌인데 여전히 달력에 적어놓고
0: 저는 그런 되게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1: 네.
0: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이런 거. 전 진짜 그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1: 아, 거기에 이제 목숨 걸죠?
0: 아,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1: 네.
0: 안 챙기면 너무
1: 아,
0: 섭하죠.
1: 섭해요.
0: 너무
1: 뭐
0: 섭하죠.
1: 만약에 나랑 지금 교제하고 있는 친구가 요걸 그냥 맛있는 거 맛있게 뭐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하고 지나가면은 섭한 상황.
0: 아, 좀 서운하죠.
1: 이렇게
0: 아니,
1: 좀,
0: 네.
1: 네.
0: 안 서운하시죠?
1: 아, 제가 못
0: 전혀.
1: 받으면요.
0: 네.
1: 전혀
0: 전혀?
1: 그런 거 없어요.
0: 아,
1: 네.
0: 진. 항상 그
1: 네.
0: 들어보면 정말 쿨하신 분이시거든요.
1: 쿨하지 않아요. 쿨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그 맥락 그런 그 장르는 저는 뭐 그렇게 못 받아도 상관없는 네.
0: 챙겨는 주시고.
1: 챙겨는 줬던 것 같아요. 예. 조금이나마. 근데
0: 조금이나마.
1: 이게 그 성에 안찰수 있는 약간 애매한 기준으로 제가 챙겨줬던 것 같긴 해서.
0: 근데 뭐 그거는
1: 네. 푸짐하게 주는 게
0: 기준이.
1: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왕 주는 거?
0: 아, 그럼요.
1: 네네.
0: 그럼요. 그치만 그래도 주는 게
1: 네.
0: 어딥니까?
1: 부실하게 줬던 것 같아요.
0: 그래도 그게 주는 게
1: 아,
0: 어디예요?
1: 그래요?
0: 그럼요.
1: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또 2번 은행 맞춰주셨는데 한번 살펴보죠.
0: 아, 네, 그럼 7003번님, 2번 은행 하시면서 옛날 할아버지께서 마당에 떨어진 은행 열매를 망에 담아 개천에 가서 씻으셨는데 조그만 물고기가 둥둥 떴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씻은 은행을 겨울 내내 난로에 올려서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는데 저도 옛날에 캠핑을 가서 은행을 난로에 구워 먹은 적이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 은행을 싫어하는데도
1: 네.
0: 그거는 굽는 재미 때문에 좀 주워 먹게 되는?
1: 굽는 재미 때문에
0: 그쵸?
1: 저는 은행 엄청 좋아합니다.
0: 아,
1: 말씀해주신 것처럼
0: 진짜요?
1: 그 일본식 주점 같은데 술집을 가면은 은행꽃이 꼭 있잖아요.
0: 꼭 있죠?
1: 꼭 먹습니다. 저는 그 소금 찍어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0: 그러면 거기 가면 뭐 닭꼬치 종류들도 있고 뭐 많잖아요.
1: 네.
0: 그 중에서도 1등이 은행?
1: 1등까지는 아니고, 근데 그런 거죠. 최고의, 서포터 같은 느낌.
0: 아,
1: 왜냐면은
0: 그쵸.
1: 단백질만 계속 이제 들어오다 보면 금방 물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은행꼬치 같은 거 옆에 하나씩 있으면 하나 정도 이렇게 딱 빼먹고, 그럼 약간 또 환기가 되고, 그래서 맛있는데.
0: 좋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누군가 이렇게 만나시는 분이 생기시면 이자카야 같은 데 가셔서 은행꼬치를 전달해 주시는 건또 어떨까요?
1: 제가요?
0: 네.
1: 화내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무슨 맥락으로 그렇게
0: 이거를
1: 네.
0: 설명해 주면서 조선 시대에는 이랬대. 천년의 사랑을 의미한대.
1: 조선 시대엔 요랬다.
0: 네,
1: 그래서
0: 너
1: 나도
0: 아
1: 이렇게 줄게
0: 네,
1: 하면서
0: 그쵸.
1: 되게 낭만파시네.
0: 그
1: 몰랐는데.
0: 추천드릴게요. 한번 해보시고
1: 아, 그래요?
0: 괜찮으면
1: 네.
0: 말씀 좀 해주세요.
1: 왜 저를 실험용으로 쓰시죠?
0: 아, 혹시 제가 하면
1: 아, 근데 되게 낭만이 있군요, 강렬 리포터가.
0: 낭만 있죠.
1: 약간 문학적이다.
0: 네.
1: 6137번님, 또 7268번님, 2543번님, 8612번님께서도 은행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요.
0: 네, 그리고 9968번님 정답 은행하시면서 옛날에는 볶아서 줬을까요? 선물이 아니라 폭탄일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구워서는 주지 않았을까요? 이게 생으로
1: 그래요?
0: 주면 그 냄새가 좀 심할 텐데.
1: 심하죠.
0: 구워서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1: 근데 이게 확실히 냄새가 너무 심해서 실제로 저도 고등학교 때그 교목이라고 하죠.
0: 네.
1: 은행나무였어요.
0: 오.
1: 그래서 하굣길, 등굣길이 다 은행나무가 쭉 있었는데 정말 치울 수 없을 정도의 양이 떨어졌었거든요. 매해.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밟고 온 학생들도 냄새가 날거 아니에요. 근데
0: 그렇죠.
1: 거의 전교생이 다 밟는다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실에서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0: 그렇죠. 근데 이게 은행

0: 열매를 밟으면 이제 기분이 좀 나쁘긴 한데
1: 네.
0: 그 밟을 때 그 기분은 솔직히 타닥하고 터지는 게 진짜 재밌긴 하거든요.
1: 여전히 소녀 같으시구나.
0: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밟으려고 노력은 네. 하지 않는데 이왕 하나 밟았으면 한 두세 개 정도 더 밟아보는 그런
1: 네.
0: 하나나 세 개나.
1: 강일 리포터의 이런 색다른 또 몰랐던 점도 알게 되네요. 낭만파에다가 이런 소녀 같은 감성도.
0: 아, 의외로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가운데 당첨자 한 분 선정했거든요. 싹쓰리 그 여름을 틀어줘 먼저 들려드리고요. 노래 듣고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싹쓸이 그 여름을 틀어줘 듣고 오셨습니다. 키즈헌터 첫 번째 문제 당첨자 발표할게요. 당첨자는 320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부 마지막 곡을 또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더 뱅크 은행이어서 이 뱅크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1: 제가 이 생각 못했거든요.
0: 네, 은행, 뱅크. 와,
1: 너무 좋다.
0: 네, 더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지금 띄워드리고요. 저와 강열 리포터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남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아빠!
5: 엄마!
7: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9: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10: 정오의 희망곡 수요일 코너 퀴즈헌터 4부 문을 열었습니다. 강현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또 준비가 돼 있거든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9: 네, 여름이 다가오면 시원한 계곡도 생각나지만 이맘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인 모기가 벌써부터 걱정되는데요. 모기는 암컷 개체만이 우리가 호흡할 때 나오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감지해 흡혈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모기가 제일 선호하는 혈액형이 있다고 하는데

0: 이 혈액형은 무엇일까요?
1: 오, 무엇일까요? 1번
0: A형,
1: 2번
0: B형,
1: 3번
0: O형입니다.
1: 자, 여름 하면은 당연히 이 모기 걱정을 하시는데 선호하는 혈액형이 있군요.
0: 그렇다고 합니다.
1: 자, 보기만 한번 다시 주시죠. 1번
0: A형,
1: 2번
0: B형,
1: 3번
0: O형입니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힌트 있을까요?
0: 아, 이건 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힌트고 TMI이긴 네. 하겠지만 네. 정답이 이제 저의 혈액형이 정답인데요.
1: 강율 리포터의
0: 그쵸.
1: 혈액형이 정답이다.
0: 그렇죠. 저의 혈액형이 정답인데 아마 저의 혈액형을 아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1: 저도 몰라요. 지금.
0: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또 힌트송을 준비했는데
1: 좋습니다.
0: 오랜만에 그 억양 힌트 갑니다.
1: 억양 힌트.
0: 네, 그 트와이스의 Yes or Yes.
1: Yes or Yes. 어.
0: Yes.
1: 갑자기 좀 강조를 한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0: 느낌이 오실 수도 있어요. 되게 이거 유명한 문제긴 한데.
1: 네. 지금 근데 힌트를 드리기도 전에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거든요.
0: 정답이에요.
1: 맞군요.
0: 네. 맞게 보내주고 계세요.
1: 많은 분들이 이 정보는 근데 예전에 뭐 K본부의 스펀지나
0: 그쵸,
1: 이런 데서도
0: 그쵸.
1: 정보를 얻어서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자, 1번 A형, 2번 B형, 3번 O형이고요. 힌트송. 트와이스가 부릅니다. Yes or Yes.
2: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Yes

0: 자, 두 번째 문제.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혈액형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3번 O형이었습니다.
0: O형. O형을 가장 좋아하는군요. 모기가.
1: 이게 뭐 과학적으로 뭐 100%다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가설이랑 실험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해요. 네. 특히 그 피지랑 지방 성분 냄새 같은 가설이 존재하는데 이게 뭐 O형한테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가설도 있고요. 근데 사실 뭐 개인차가 크다고 하긴 하지만
0: 그렇죠.
1: 뭔가 실험 같은 곳에서는 항상 O형이 제일 많이 물리는 걸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0: 모기가 그 뭐 땀 냄새 이런 걸 참 좋아하지 않나요?
1: 네, 땀 냄새도 좋아하고 또 그런 열감.
0: 열감.
1: 체온이 좀 높은 분들한테 더 많이 몰리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0: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답은 O형이었고 강현 리포터도 O형이고
1: 제가 진짜 많이 물리거든요.
0: 그래요?
1: 어디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러 가도 저만 무슨 거의 집중 공격을 받아요.
0: 왜지?
1: 잘 씻는데.
0: 때를 좀 밀어야 되나?
1: 이게 밀었거든요, 분명히.
0: 아, 그래요?
1: 이게 뭔가 네. 진짜 O형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0: 그럴 수도 있겠다.
1: 유독 많이 물리더라고요.
0: 저는 A형이긴 한데 막 많이 물리는 느낌은 없긴 하고.
1: A형이 예. 제가 아까 공부한 걸로는 3인가 4인가 그래요.
0: 되게 거의 뭐 최하위네.
1: 네, O형이 1위고 2위가 B형이거든요.
0: 그렇군요.
1: 아니 좀 이거 좀 부러운데요.
0: 혈액형.
1: 네, A형.
0: 혈액형 얘기는 한 15년 만에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모기가 가장 선호하는 혈액형은 O형이다. 라고 또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1674번님, 또 5897번님, 4407번님도 3번 맞춰주셨고요. 그리고요.
1: 네, 3969번님 3번 O형 하시면서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계절이 돌아왔네요. 밤에 잘 때 귓가에서 앵앵대는 모기의 소리 너무 싫어요 하셨는데 사실 저도 물리는 게 간지럽긴 한데 이게 최악인 것 같아요.
0: 최악이죠.
1: 귓가에서 앵앵거리는 게 저는 너무 이게 싫어가지고 한번 베개를 이렇게 뒤집어 쓴 적이 있었거든요.
0: 네.
1: 다 소용없고 그냥 불 켜고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0: 이 모기가 참 대단한 게 이 친구들도 진화를 하는 건가 싶은 게 불을 탁 켜면은 자기랑 비슷한데 잘 못 찾을 것 같은 뭐 패턴 있는데 숨어 있어요. 약간 커튼에서도 뭐 민무늬 커튼 물론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약간 위장하나 싶을 정도로 카멜레온처럼 싹 스며들어가지고 그 조용히 있다가 불 끄고 다시 그냥 자자 하면은 그때서야 윙 하고.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1: 그러니까요. 또 그 기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저도 두 마리 잡았거든요.
0: 벌써요?
1: 벌써 잡았어요.
0: 어.
1: 와, 두 마리 잡았는데도 벌써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0: 또 그리고 5955번님, 또 4985번님, 0126번님, 4407번님께서도 3번 맞춰주셨고 5447번님, 저희 딸이 O형인데요. 저희 집에서 저희 딸만 물려요. 같이 있어도 혼자 물리는 거 보면 정답은 O형인 것 같아요. 야, 또 이 신빙성 올라가는 또 문자 하나 보내주셨어요.
1: 네. 네. 네, 그리고 또 8062번님 정답 O형. 저희는 다섯 식구인데 올 A형이에요.
0: 와우.
1: 조용한 가족이에요 하시면서 O형이 아니긴 하지만 네. 유독 저희 큰아들이 많이 물리는 것 같아요. 올해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셨는데 올 A형이면
0: 네.
1: 좀 이게 조용하긴 할 것 네. 같아요.
0: 근데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사실 MBTI 전에 썼던 이런 혈액형이잖아요. A형이야? 아, 너 소심하고 조용하겠네. 근데 또 8062번님께서도 올 A형이라 조용한 가족이에요 하신 게 너무나 귀여우십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한 분 발표할게요. 당첨자는 498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퀴즈헌터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서 정답은 맞췄지만 아쉽게 당첨이 안 되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자, 문제 나갑니다.
1: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즘은 음주 전에 숙취의 소재를 미리 마셔서 다음 날의 숙취를 예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 조선시대에도 숙취의 소재 역할을 하는 곤충이 있었다고 합니다.
0: 와우.
1: 간 해독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고 알려진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0: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1번
1: 굼벵이,
0: 2번
1: 개미,
0: 3번
1: 파리입니다.
0: 자, 일단은 숙취의 소재 역할

0: 말이 있다고 해도 셋다 먹고 싶지는 않은 느낌이긴 한데
1: 차라리 뭐 숙취를 느끼는 편으로 가긴 해야 될것
0: 그게
1: 같아요.
0: 낫긴 해요. 자, 문제 다시 한 번만 주시죠.
1: 요즘은 음주 전에 숙취 해소제를 미리 마셔서 다음 날에 숙취를 예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 조선시대에도 숙취 해소제 역할을 하는 곤충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 해독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고 알려진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 1번
1: 굼벵이,
0: 2번
1: 개미,
0: 3번
1: 파리입니다.
0: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힌트가 필요하거든요.
1: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거 좀 많이 키우면서 놀았거든요.
0: 키웠다고요?
1: 손에 이렇게 올려놓고 네. 살살 이렇게 톡톡 만져보면 좀 부드럽기도 하고 굉장히 좀 그런 매력이 있었던 아이인데
0: 네.
1: 키워보셨을까요?
0: 키운다고요?
1: 이렇게 학교에서, 과학 실험 시간 뭐 이럴 때.
0: 저는 키운 건 소라게밖에 없어요.
1: 아, 그러면
0: 소라게 아시나요?
1: 소라게 알죠.
0: 문방구에서.
1: 어?
0: 예전에 문방구에서 소라게 키울 수 있는 요 세트를 팔았었어요.
1: 진짜요?
0: 네. 그게 오. 정말 유행이어서 약간 톱밥 같은 거에다가 그 소라기 딱 그 한 친구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아 그거 모르시는구나.
1: 그 저희 땐 좀 다른 거였거든요.
0: 뭐였어요?
1: 그 구피 같은 건데 구피는 아니고 물고기 네. 종류였거든요.
0: 오.
1: 그게 좀 유행이었는데
0: 물고기?
1: 물고기. 근데 종류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병 같은데 이렇게 네. 담아서 그 병 꾸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소라게였군요.
0: 그 예전에 또 기억나는 게 이런 소라게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그 치킨 브랜드에서 치킨을 시키면은 그 뭐 개구리알 이런 걸 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1: 오.
0: 그러니까 그런 그 이벤트가 많았어요. 뭐 키울 수 있는 거 기억이 나는데 자 일단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면은 1번 굼벵이, 2번 개미, 3번 파리고요. 힌트송도 하나 주시죠.
1: 네, 힌트송은 SG 워너비의 느림보인데요.
0: 느림보.
1: 유독 여기서 좀 느려 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0: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느리다.
1: 네, 뭔가 좀 느린 친구.
0: 좋습니다.
1: 그 자, 친구가 정답입니다.
0: 좋습니다. 얼른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한 분 또 선정해서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4: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6: 정호의 희망곡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퀴즈헌터 마지막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7: 정답은요, 1번 군뱅이였습니다.
6: 군뱅이가 조선시대 숙취해수제 같은 역할을 했군요.
7: 네, 이게 저는 조선시대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요즘에도 군뱅이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 군뱅이를 그냥 먹진 않고, 제가 보니까 군뱅이환.
6: 군뱅이환?
7: 네. 아. 군뱅이 뭐 액.
6: 액.
7: 이런 걸로 팔더라고요. 이게 군뱅이가 생각보다 효능이 좀 많은데 간 건강 개선, 그리고 혈액순환 원활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또 피로 회복까지 이렇게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도 좀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이 그 군뱅이 환을 요즘에도 좀 드신대요.
6: 아, 그래요?
7: 네.
6: 확실히 그 미래 식품으로 곤충을 꼽는 곳들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 너튜브 영상에 워낙에 또 이런 대식가 분들이나 또 이런 소위 괴식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가끔 알고리즘 떠서 보면은, 와, 뭐 곤충들을 그냥 뭐 시리얼처럼 드시더라고요. 그냥
7: 저 튀겨서 막 드시기도 네, 하고
6: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7: 저도 비슷한 영상을 봤는데.
6: 비슷한 거 보셨나 보다.
7: 네,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아, 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6: 번데기는 드시죠?
7: 번데기는 먹죠.
6: 번데기
7: 그 통조림에 들어간 거, 그건 먹는데, 그거야 뭐 간이 워낙 세고 그런데 뭐 이런 거는.
6: 근데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저도 번데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7: 네.
6: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7: 아, 맞다 맞다.
6: 그냥 먹고. 왜냐면은 번데기 생긴 거 보세요.

0: 사실 멋지 않아요.
1: 좀 비주얼이 네.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군뱅이란다.
0: 아버지가 뭐 군뱅이셨어요?
1: 아니 번데기를 좋아하셨거든요. 아,
0: 번데기를
1: 여기다 그 고춧가루랑 이렇게 청양고추 이렇게 잘라서 넣어서 뚝배기에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그 맛있어요.
0: 아버지가 참 그,
1: 조기 교육.
0: 네, 조기 교육을 잘 시키셨네요.
1: 그렇죠. 근데 또 군뱅이도 또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수 있긴 한데 아직은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0: 네, 또 성실 분들께서도 1번 맞히시면서 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재료인데요 보내주신 1419번님도 계시고 0116번님 와 진짜 먹었대요 이걸 군뱅이 또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9099번님 정답 1번입니다 하시면서 저희 오빠가 간이 안 좋아서 약처럼 복용도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맞추기가 힘들었지만 오늘만큼은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늘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로 요즘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해요.
0: 간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약처럼 드시는 것 같고 4254번님 오전에 투표하고 왔습니다. 어제 20년 만인가 동네에서 대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둘 다 애들 엄마가 돼서 만났네요. 번호 교환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셨는데 야 20년 만에 길을 걷다가 동창 만날 확률
1: 너무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그 투표를 하러 오셨다가 만나신 것 같아요. 동네에서
0: 그러실 수도 있죠.
1: 그쵸? 너무 또 오늘 휴일의 시작을 기쁘게 하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만나셔서 후기도 또 전해주세요.
0: 아, 이러면 너무 반갑죠. 사실 20년 만에 근데 또 얼굴이 남아있잖아요.
1: 그럼요.
0: 시간이 지나도 너무 좋으셨겠습니다. 또 0116번님 소라게 킥킥킥 권상우 씨가 떠오르는 라떼 이야기네요.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소라게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분명히 한 번쯤은 키워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엔 없을 텐데.
1: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힌트에 보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말씀 못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 때 진짜 그 키우기 1등은 개미였거든요.
0: 개미를 키워요?
1: 그 젤리 같은 거 아세요? 개미 집에 네. 개미가 좋아하는 젤리를 이렇게 가득 넣어서 문방구에서 팔았는데
0: 와.
1: 거기다가 이제 개미를 잡아 넣으면 이렇게 투명 젤리였거든요.
0: 네.
1: 그 개미가 그 젤리를 먹으면서 개미집을 막 만드는 거를 투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저희 때는 그게 1등이었어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강연 리포터 때는 개미였구나. 그건 좀 몰랐습니다. 자, 당첨자 한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6328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선거날 강연 리포터와 생방송으로 함께했는데 어떠셨나요?
1: 네, 오늘도 휴일 맞이하셔서 또 정리 또 찾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여기 와서 춘천 와서 함께 문제 맞출 수 있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문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꼬 피처링 제이팍 박재범의 나타나줘 띄워드리고요. 행복한 수요일 또 즐거운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또 그리고 개표방송 후디가 진행하는 것도 궁금하시다면은 춘천 MBC 뉴스 채널 오후 한 8시부터 한 6시 출구조사부터 보고 계시면 제가 갑자기 툭 나올 겁니다.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정모의 희망곡은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최신형 디지털 제품들 온갖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도요. 설명서 안 보고 기능을 모르면 비싼 깡통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인재가 있고 괜찮은 정책이 있다 한들 쳐다봐주지 않으면요. 무용지물입니다. 좀 더 나아진 세상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누가 떠먹여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인재가 있고 공약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한 표 행사하시죠. 자, 아직도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의 인재 안영미입니다.

0: 6월 3일 수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핏불 앤 번저비의 Now or Never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날이죠. 예, 지금 일어나서 가세요. 저희 라디오 들으면서 가셔도 되니까 그리고 줄 서서 기다리실 때 무료하시니까 이제 저희 라디오 들으면서 기다리셔도 되니까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이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일이자 또 무슨 날이다? 좀 살짝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인물 저 안영미가 두 대를 단독으로 진행한 지 2주년이 됐습니다. 아, 그냥 넘어갈게요. 아, 왜냐면 또 기념일마다 또 다 챙기면 또 그 오래 못 가더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야 장수를 할 수 있다. 커플들도 그렇잖아요. 뭐 투투데이 챙기고 50일 챙긴 커플들이 꼭 금방 깨지더라고요. 예, 그냥 넘어갑시다. 예. 자, 축하 선물은 나중에 DM으로 받을게요. 자,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 대를 듣고 계시는지 깨알 같은 사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쏠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벌써 축하 문자가 미어 터지는 만큼 하경사는 오늘 하루 쉬어갈게요. 자, 2부에서는 음악 퀴즈, 음악의 신, 음신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소소한 선물도 받아가셔야죠. 생업을 적고 딱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손시키겠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We
1: are unchild. 두 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희는 언차일드의 언차일드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민이랑 김연희님. 어머, 안영민 씨의 두 대 2주년 축하합니다. 전 오늘 처음 온 신입 청취자인데 아 그렇게 오래 하셨다니. 앞으로 10주년, 20주년 가자! 라고 하셨는데 아휴, 제가 워낙에 주변에 라디오 오래 하신 분들이 워낙에 선배님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아 이거 2년하고 나서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오래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안영미 치곤 오래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래 버텼다라는 말씀을 표현하신 거죠? 아 좀 개면쩍긴 한데 예, 10주년, 20주년 예, 정말 저도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9063번님, 저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세수도 안 한 상태로 달려가서 투표 마쳤습니다. 내 소중한 한 표 척 던지고 왔을 때만 해도 세상 뿌듯한 애국자였는데요. 애국심은 아침에 다 썼나 봐요. 아, 일하기가 너무 싫어요. 저에게 퇴근이라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뭐 이게 우리 9063뿐이겠습니까? 예? 지금 아이들도 아침에

등원하기 싫다고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데 왜 그렇게 아침에 눈 뜨고 나면은 밖 자체를 나가기가 싫은 걸까요? 아 진짜 이것도 우리 병이야 병. 2148번님 우리 남편 어제 회식한다고 오차까지 술 먹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안 일어나요. 중학생 딸내미 학원에 좀 데려다주지 계속 퍼자길래 제가 겉절이 김치 만들다가 애 학원에 후다닥 데려다주고 왔더니 남편이 일어나서 겉절이에 라면을 끓여 먹고 앉아있네요. 얄미워서 등짝을 사정없이 때려주고 겉절이 마무리하고 또 딸내미 픽업하러 학원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문제예요. 어? 아직도 이 회식 문화. 그리고 뭐 살 일 있다고 오차까지 마셔요. 어? 본인이 알아서 체력이 안 될 것 같으면 중간에 빠졌어야죠. 에? 그걸 왜 오차까지 가가지고 다음날 이 등짝 스매싱을 맞습니까? 심지어 얼마나 서러워. 라면 먹다 맞았어. 진짜 우리 적당히 이제는 알아서 빠져줍시다. 8277번님 자영업자입니다. 매장 분점 오픈 준비로 인테리어 중에 두 대 듣고 있어요. 안영미 씨 두 대처럼 오래 갈 수 있게 좋은 기운 주세요. 오픈 설레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우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설레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시겠어요. 근데 잘 오셨어. 우리 두 대 기운 좋은 거 아시죠? 기운 넣어드릴게요. 8277번님 자 이제부터 장사 이제 끝났습니다. 완전 손님 붐빌 거고 난리가 날 기가 막힙니다. 자 기운 넣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아 쭉 좋은 날 되시라고 동해 피처링 박재범의 그때

교체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동해 피처링 박재범의 그때에 이어서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까지 듣고 왔습니다. 역시 우리 두댕이들 의리 있으셔. 오늘 또 특별한 날인 만큼 사연들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0423번님,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집 아들냄 맨날 아침에 자는 아빠 귀에 영미언니 버전으로 일어나십시오 외친답니다. 라디오 DJ 중에 남자는 태희 삼촌 여자는 영미 이모가 제일 좋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요즘에 제가 진짜로 이 두대를 하면서 우리 초등학생 팬들이 진짜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저는 어렸을 때 아빠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아빠 귀 땡기면서 공 같은 힘이야 소사라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짜증났을까. 자고 있는데 귀 땡기고 막 근데 한 번을 화를 안 냈어요. 자, 일어나십시오. 아빠 꼭 일어나시고요. 2380번님, 최근에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매번 현관문 비번이 생각이 안 나서 딸한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아, 내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이렇게 이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왜 매번 까먹으시는 거죠? 이거 왜냐면 아무리 새 집이라고 할지라도 비밀번호는 본인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본인이 이거 외우기 쉬운 번호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딸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안 돼요. 이거 본인이 계속 생각

하는 습관을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뇌를 계속 이거 굴려야 나중에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고 그런 거예요. 저희 엄마도 항상 저한테 문자로 물어보고 전화로 물어보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해놨는데 말이죠. 7513번님 골대녀 선배 영미씨 40대 후반인 김소진입니다. 저도 축구라는 걸 시작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며 매일 신나고 있어요. 매번 꼴등이긴 하지만 상주시 여성축구단 공감 FC 응원해주세요. 아, 제가 또 그거 알죠. 축구의 재미 한번 빠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지고 이기고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잘 풀리냐면 그냥 뛰면서 땀 쫙 빼면서 그리고 이게 팀워크잖아요. 막 서로 패스하고 이게 되든 안 되든 물론 이제 축구 잘하는 남자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우스워 보이겠죠. 근데 저희들은 정말 진심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금상첨화로 이긴다면 더 좋은 거고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매번 꼴등이라고 하셨지만 매번 꼴등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응원해 드릴게요. 파이팅. 자 6402번님 영미동생 태교는 잘하고 있어? 영미동생한테 책 태교 추천해요. 지금이라도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으면 5년 안에 유재석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뭐예요? 뭐 행운의 편지. 영국에서 온 편지예요? 이걸 왜 나한테 읽으라고. 아,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 태교는 이미 끝났어요. SNL로 태교했어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뒤면은 애기 나와요. 끝났어. 아 이제 곧 있으면 애기 나오는데 아까 저기 이마룡 선배님한테 전화 갔더라고. 영미야 둘째 가졌다며? 그런 거예요. 예, 곧 나옵니다. 개봉 박두예요.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안영미에게 하고 싶은 말, 뭐 축하 인사, 아 갑자기 축하 인사라고 말하니까 또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예, 2주년 기념입니다. 뭐 좋은 날이긴 하지만 뭐 조롱도 받을게요. 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로이킴의 아 태교를 책으로 한다니 참 왜 그래?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월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호텔.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세상에 나만 귀신이 있다면 고맙다고 안아주고 싶어. 알못 음악을 알지 못한 안영미가 다 아는 척 잘 아는 척 아주 뻔뻔하게 내는 음악 퀴즈 음악의 아싱. 8120번님 같은 혈육 친오빠랑 일산에서 대구 본가로 내려가는 차 아닌데 퀴즈 의논하느라 차 탄 지 2시간 반 만에 말을 섞었습니다. 아 아니었으면 입에 곰팡이 폈을 건데 라고 했어요. 아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가족끼리는 진짜 더 말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말을 안 해도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어쨌든 입 열게 되신 거 축하드리겠고요. 자 무건수행도 깨주는 음악의 신 음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잔칫날인 만큼 옆구르기 하면서 들어도 정답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쉬운 곡들만 골라서 출제를 했다고 해요. 과연 쉬운 문제만 했을까요? 아 기대해보면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쉐이크 세트가 걸려있는 전주 퀴즈. 자 지금부터 어떤 노래 전주 부분을 아주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전주만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자는 총 3명 뽑아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그럼 가장 앞부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여름이고 하니까 또 이분들 노래 또 아니 나올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친구들이고 좋아했던 노래들이라서 아, 바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기 퇴근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또 무건 수행하신 또 우리 남매분들은 아 그거라고 아니야 이거라고 하면서 뭐 싸우시려나. 자 조금만 더 한번 길게 들어볼게요. 아 이거지. 요 구간 나가고 나면은 바로 이 노래가 바로 빡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조금만 더 길게 들어봐요. 모르겠어요. 당최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지금 정답 쏟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조금만 더 길게 한번 들어볼게요. 아 다 들려드렸어. 더 이상은 들려드리면 이거는 기만이야. 아 나 진짜 이 저랑 동년배들은 뭐 이미 다 아실 테고. 아 이거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이거 진짜 이거 엄청 핫했었는데. 자 이제 다 아시겠죠? 바로 이 노래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계신 음신 전주 퀴즈 정답은 바로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터치 마이 바디였습니다. 자, 시스타 하면 여름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시스타의 썸머송 중에서도 시스타에게 가장 많은 1위 트로피를 안겨준 곡,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지상파 음악방송 기준 8관왕, 바로 이 곡 터치 마이 바디입니다. 아, 돌핀 팬츠를 입고 엉덩이를 튕기는 안무가 또 화제였죠. 노래는 참 발랄하고 상큼한데 뮤비에 등장한 남자 주인공들이 나 요건 몰랐네. 노홍철, 전현무, 김보성 씨. 덕분에 시스타 멤버들이 많이 돋보였더랬죠. 자, 쉐이크 세트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천연 염색 턱받이가 걸려 있습니다. 뮤지컬 퀴즈. 지금부터 제가 노래 가사 일부를 뮤지컬 연기로 들려드릴 거예요. 두댕이들은 제 열연 속에 숨겨진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연기 들어갑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0: 기다리는 순간이야. 조금은 두려워도.
1: 네. 중요한 건 저는 연기할 때는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고 부른다는 거. 당최 모르겠네. 내가 문제를 내면서도 이게 뭔 노래인지 모르겠네. 자, 왠지 남자 목소리에 묵직한 랩이 자동 재생되는 것 같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노래 제목을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예요. 자, 어떤 노래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힌트송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셨고요. 뮤지컬 퀴즈 정답은요. 바로 거북이 비행기였습니다. 저는요 진짜로 그 윤기에만 너무 몰입하나 봐. 나 진짜로 모르고 불렀어요. 자, 혼성그룹 거북이의 대표곡이죠. 2006년에 발표됐는데 2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노래방에서 방방마다 이 곡이 흘러나옵니다. 2006년 8월 셋째 주 SBS 인기가요에서 씨야, YB, 싸이, 슈퍼주니어, 신화, 하동규 등등 그야말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1위, 데뷔 이래 첫 1위였어요. 그리고 앵콜 무대 때 멤버들이 너무 울먹이는 바람에 노래를 끝내지 못했다고 하고요. 뒤풀이로는 고깃집을 갔다고 합니다. 역시 뒤풀이 고기죠. 고기만 한 게 없지. 그리고 상 타는데 고기 먹어야지. 자, 천연 염색 턱받이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요. 제가 요즘 부쩍 감각이 올라오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비타민 세트가 걸려있는 배속 퀴즈. 자,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을 아주 빠르게 감아서 들려드릴 거예요. 두댕이들은 잘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정답자는 3분 뽑습니다. 아, 자신 있어요. 이제 자신감 올라왔습니다. 이제 웬만한 노래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빨리 감아주시죠. 맞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제 감을 알았어요. 이제 제가 이제 마마고만 섭렵하면 돼요. 마마고는 정말 감이 안 잡히고 배속 퀴즈 대충 이제 아 요런 느낌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뭔지 알았어. 자,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만 느리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경하게 느껴진다. 되게 이분들 노래가 이렇게 경박한 스타일이 아닌데 빠르게 감아서 그런지 개벽다. 개벽화. 자, 빠른 와중에도 뭔가 된 발음이 자꾸 들리는 것 같죠? 자,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힌트송 바로 나가요.

0: 거기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아니 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두 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 받아가는 시간.

음악이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전에 나갔던 배속 퀴즈 정답은요. 바로 이렇게 경한 노래였냐고. 자, SG 워너비의 라라라 였습니다. 아, 제목도 정했네. 이게 워낙에 창법이 소머리 창법이라서 우리가 속고 지나갔던 거지 개벼운 노래였네. 자, SG 워너비의 5집 타이틀곡이었죠. 그전까지 주로 무겁고 슬픈 노래를 부르다 SG 워너비가 이렇게 행복한 가사에 밝고 신나는 노래를 냈다고 예, 냈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대박이 났었더랬죠. 당시에 주부 노래교실에서 주부님들이 이 곡을 신명나게 열창하는 영상이 화제였다고 하는데 아, 왠지 그 창법 그 안 들어도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라라 왠지 그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비타민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두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SG 워너비의 라라라 들었으니까 또 라송 들어야죠. 라송. 우리 비 오빠의 라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That's right. Go, go, go, go. Hey, Miguel.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내 나이가 60이면 내 어깨는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60년간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10번을 주사를 맞아도 안 나왔다면 11번째 주사가 들을까요?

경로를 탐색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듯이 어깨 통증이 빨리 낫으려면 60년간 사용한 내 어깨 속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사를 1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면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어깨 속이 주사도 듣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틀린데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빨리 낫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다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4: 콘서트 늦겠다. 뜰차.
5: 뭐라는 거야?
3: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5: 두고 왔어?
4: 와, 사람 많다.
3: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3: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5: 야, 뭐해, 빨려.
3: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3: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까지 받아가는 시간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잠시 뒤에도 음신 계속 될 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1: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호.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도 모르게 생업을 적고 풀게 되는 음악 퀴즈, 음악의 신 음시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문제는요, 효소 유산균 세트가 걸려있는 마마고 퀴즈. 지금부터 두 대 전용 번역기 마마고가 노래 가사를 읽어줄 거예요. 꼬부라진 발음 속에 숨겨진 가사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세 분 뽑을 거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만 섭렵하면 이제 음신 퀸으로 등극한다, 이 말씀이옵시다잉. 자, 첫 번째 가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4: 지키아보에 와시아나 니 살링굴 진 아이비올 에올.
3: 아, 오늘 좀 마마고가 거치네. 지키아보라지. 뭐라고? 지키아보라지. 뭐라고 하는 거야? 어? 뭐라고 하는 거, 뭘 지켜본다는 거예요? 어? 나 자꾸 마마고랑 싸우게 되네. 아, 조금만 한번 느리게 들어볼까요?
4: 지키아보에 와시아나 니 살링굴 진 아이비올 에올.
3: 지켜봤다. 지켜봐왔다 이거지. 지켜봤어. 아이빌링고라고 하는 것 같아, 마지막에. 이런 고등학교가 요즘 난 아이빌링고. 아이빌링고 나오신 분. 아이고라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빌링고. 당최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가사 들어볼게요.
4: 네케오 하자 네가 니얼 살랭헤이요. 네가 니얼 지익총헤이요.
3: 내가 정해요. 정답 수다맨. 내가 왔어요. 지켜볼라지. 아이빌링고. 정말. 모르겠는데. 잠깐만, 이건가? 왔어? 여기 들렸거든요. 아, 여기에 들렸어. 근데 뒤에로 갈수록 아닌가? 또 그랬다가. 아, 느리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네케오 하자 네가 니얼 살랭헤이요. 네가 니얼 지익총헤이요.
3: 내가 니얼 사랑해요. 아, 이러다 나중에 마마고가 개그맨들 직업까지 훔쳐가는 거 아니야? 뺏어가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웃기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알면 여러분도 아는 겁니다. 자, 감이 좀 오시나요? 노래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0: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음악의 신, 음신 마마고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네케요 하자 네가 니얼 슬랭헤이요 네가 니얼 지익총헤이요.
0: 이게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해요가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해 어? 내가 널 걱정해 어? 이거를 사랑해요 내가 널 걱정해요. 아 괜찮은데 앞으로 심심할 때 마마고랑 놀아야겠다. 자 정답은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였습니다. 요게 또 남학생들의 수련의 장기자랑 단골곡이었죠. 인피니트 정규 1집 타이틀곡이었다는데 처음부터 대박이 났습니다. 인피니트 특유의 칼군무에 90년대 필 물씬 나는 곡 분위기 여기다가 또 내꺼 하자 요 독특한 후렴구까지 중독성 있었죠. 참고로 배우 송승헌 씨의 회식 엔딩송이라고 합니다. 어, 진짜요? 이걸 송승헌 씨가 부른다고? 노래방에서 내꺼 하 자 내가 널 사랑해 어? 이걸 한다고? 와 왠지 이거 일렬 직관하고 싶네요. 제가 아는 송승헌 씨는 그 보랏빛 향기 이거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수지 씨 팬이라서 아, 자 불러만 주시면 저도 스페이스의 조원글 씨와 함께 가슴춤 직관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뭐 한번 보여드리긴 했어요. 예, 프로그램 통해서. 자 효소 유산균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기능성 팬티 세트에 걸려있는 직청직송. 지금부터 제작진이 제 귀에만 노래를 들려줄 겁니다. 전 들리는 그대로 한 음절 허밍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제 허밍만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의 한 음절은 4입니다. 4. 아, 근데 제가 항상 이게 가장 두려운 시간이긴 해요. 제가 또 모르는 노래가 나올까 봐. 자, 한번 4 가볼 4. 4 가봅시다. 빨리 주세요. 아, 이어폰 빨리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자 가볼게요.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여기서 이제 정답은 이미 쏟아진 것 같은데. 예, 후렴구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아, 요건 알죠. 어, 왜냐면 저랑 같이 이제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좋아하는 친구라서 알죠. 당연히. 제가 그 저 악동 뮤지션의 소문만 못 들었던 거지. 다 알아요. 다른 곡들은 다 압니다. 자, 후렴구 또 한번 가볼게요.

살살해 드렸어요. 모를 수가 없어 이 노래는. 모르면은 납치당했던 거야. 자, 대학 축제 기간에 많이 바쁜 분이라 제가 허밍으로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제목 다 아시겠죠?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까지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의 직청직송 정답 발표할게요. 제가 오늘 4로 허밍한 노래는요. 바로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었습니다. 2022년 발매 직후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대학 축제를 돌면서 입소문을 타고 음원 차트 올킬을 달성합니다. 처음에 제목만 보고 사건 반장 같은데 나오는 곡인가 했던 사람 저 말고 또 있다의 한 표. 자, 실제로는 사건 반장이라 아무 상관없고요. 천문학에서 블랙홀 주변의 경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별은 곧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주제를 표현한 가사라고 하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내년에도 고등교과서 문학 지문에 이 가사가 수록된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요? 와 우리 학생들. 내적 열창 하면서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자, 기능성 팬티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성업표 게시판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음악이실 음신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라쿠 라면 모바일 쿠폰이 걸려있는 미션 퀴즈. 제가 드리는 미션을 듣고 미션에 알맞는 정답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이번에도 당첨자는 3명 뽑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의 미션은요. 바로 처음입니다. 처음. 자, 제목에 처음이 들어가는 노래 3곡 보내주세요. 오타 없이 가수와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문자 받는 동안 처음 하면 생각나는 노래 티아라의 처음처럼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있고요. 티아라의 처음처럼 듣고 왔습니다. 미션 퀴즈 제목에 처음이 들어가는 노래 정말 다양해요. 버스커 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랑 해.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윈터의 처음 본 순간, 그리고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김광석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 공일오비의 처음만 힘들지 등등등등 처음이 들어간 노래 정말 많은데요. 자, 라쿠 라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음악의 신 음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 처음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노래가 사실 저도 그렇고 이 곡밖에 아마 안 떠오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요 노래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왈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DNCE의 케이크 바이 디 오션 듣고 왔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그 사이에 두 댕이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한번 또 볼게요. 1142번님, 2주년 축하해요. 처음에 언니 혼자 진행한다고 해서 옆에서 말려줄 사람 없이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이제 뭐 그냥 안심하고 듣습니다. 믿듣디 믿고 듣는 DJ 안영미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처음에 우리 두댕이들 뿐만이 아니라요.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요. 저도 저를 못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진행을 한다고? 말이 돼? 아우, 안 돼, 안 돼. 나 못해, 못해. 이랬었는데, 사람이 또, 이게 닥치면 또 다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다들 제가 뭐 실수하거나, 뭐 방송 사고 칠까봐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이 사람이 또, 자기 살 궁리는 또 다 하고 살아요. 저도 이렇게 나락으로 가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조심조심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1053번님, 가게 오픈하면서 음악 좀 틀어볼까 싶어서 우연히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게 되었는데요. 라디오 기능도 있어서 두 대를 청취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두 대를 듣고 있습니다. 거의 몇십 년 만에 듣는 라디오. 영민님 호탕한 웃음소리에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요. 덕분에 기분 좋게 가게에서 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잘 부탁드려요. 축하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요런 말이 너무 좋아. 호탕한 웃음소리에 스트레스가 날아간대. 이게 내가 지금 여유롭지가 않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면 누군가가 웃고 있을 때 너무 꼴보기 싫거든요. 너무 귀에 거슬리고 막 왜 저래?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우리 1053번님처럼 안영미 씨 웃음소리만 들어도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마음의 방, 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1699번님. 어제 늦게까지 무리해서 술로 달렸더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앞으로는 달리지 말아야지. 뭐 제가 매번 예전에 이제 임신하기 전까지 제가 늘 했던 말들이에요. 이 말들이. 아, 근데 저희 엄마가 늘 했던 말은 또 이거였어요. 개가 똥을 끊지. 컨디션 또 올라오면 또 마실 거잖아요.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끊어봅시다. 이 악연, 술은 악연이야 사실. 이 악연 한번 끊어봅시다. 내 스스로. 배현우님. 오늘 쉬는 날이라고 한 아이는 쇼파와 일체가 되어 만화 영화 보고 있고 한 아이는 블록 삼매경입니다. 아이가 어리냐고요? 아니요. 만화 영화 보는 애는 23살이고요. 블록 맞추고 있는 애는 고3입니다. 참네. 얘는 언제 철이 좀 들까요? 나쁜 건 아니지만 옆에서 보고 있자니 한숨부터 나오네요. 이거 왜 이러는 건지. 그래도 얼마나 이뻐. 집에서 노네. 23살인데. 어? 얼마나 귀여워. 집에서 만화 영화 본대잖아. 저는 이때 당시에 23살이면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엄마한테 핑계대고 친구

친구들이 여행 가든지 그러고 딴데 밖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그랬지. 아유, 그래. 그 이쁘다 이쁘다 해 줍시다. 우리 곁에 있을 때 이쁜 거예요. 그쵸? 고3인데 블록 맞추는 건 뭐 어떻게 내좀 쉴라 그러겠지. 블록 맞추고 뭐 수학도 맞추고 하겠지. 자,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두세데이트 안영입니다. B1 A4의 CPR 거기에 이어서 이무진의 에피소드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연 좀 더 볼게요. 3478번님 초보 운전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탔는데 너무 위태롭네요. 저 좀 살려주세요. 와 진짜 절친인가 보다. 웬만하면 옆좌석에 안 앉거든요. 저희 엄마도 이젠 제 옆에 안 앉아요.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못 모르고 타셨구나. 근데 이거 진짜 옆에서 무섭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전벨트 하셨죠? 당연히 하셨죠? 그리고 항상 그 뭐지?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핸드폰 늘 손에 쥐고 계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무조건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지원님, 언니 저 부산에서 호떡 장사하는데 이 날씨에도 호떡 굽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더워요. 그래도 손님들께서 찾아주시니 안 구울 수도 없고 집에 있는 애들을 생각하면 열심히 굽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 얘들아. 어떻게 정말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다행이야 손님들이 있대잖아요. 열심히 호떡 굽고 있는데 손님들마저 안 오면 이거 얼마나 서럽습니까. 아유 됐어. 근데 너무 맛있게 잘 구우시나 보다. 응, 손님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요. 에 장사 잘 됐으면 됐어요. 4919번님 아이 둘이 어제 장염으로 입원했어요. 그 덕에 저도 같이 굶는 중입니다. 아우 배고파. 엄마 혼자 좀 나갔다 와도 되겠니? 그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유,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갔다 오셔도 돼. 저 뷔페집 갔다 오셔도 돼. 한참 있다 오셔도 돼. 애들 둘이 지금 멀쩡하게 잘 있네. 진짜 애들이 힘들면은 이게 일어나서 앉아있지도 못해요. 탈진해가지고. 다녀오세요. 엄마가 우선이야. 엄마가 배부르고 엄마가 건강해야 애들 둘 돌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신지영님. 어머 벌써 2년이나 된 거예요. 처음에 진짜 어색했었는데 어느새 영며들어서 매일 2시만 되면 째깍째깍 두 대로 들어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막 혼자 하면서 그때 막 기억도 안 나.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매일매일 정말 꿈속 같았어요. 아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지 싶고 뭐 말하는데 정리도 안 되고 근데 그랬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조금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자 역시나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저희는 소란 피처링 아이들의 미연 세레모니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 됐고요. 오늘 소소하게 2주년 깜짝 파티를 좀 해봤는데 모르셨구나. 오늘 2주년이었어요. 네, 깜짝 파티 했는데 어떠셨어요? 예, 근데 뭐 2주년이 됐든 3주년이 됐든 뭐 4주년이 됐든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고요. 위에 수뇌부님들 듣고 계시죠?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요. 저 좀 계속 여기 앉아서 소통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뭐 2주년하고 1일인데 저는 변함없이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늘 있을 거고 항상 이렇게 웃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두댕이들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잘 버틸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이번 주 내내 안영미 그 축하 문자는 받고 있으니까 한 달 내내 할까 그냥? 예, 축하 문자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 묵묵한 응원이다. 저희는 끝곡으로 케이스의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6월 12일 오후 5시 30분 동해 종합경기장에서 초청가수 유민, 에일리, 나태주, 김연자, 김용빈의 축하 공연과 함께 선보이는 개회식이 마련됩니다. 43개 종목에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FM for you.
2: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 앞에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와 이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한 사람의 깊이를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의 삶까지 조용히 품어안는 것. 그게 바로 이 책임감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책임한 말들이 쉽게 오가는 세상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의 하루는 그래서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거겠죠.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무게를 견뎌내며 세상을 밝히고 있는 우리 오바리들을 응원합니다.

The Killers Human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선거날, 투표날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투표들 하고 오셨나요? 나의 소중한 한 표 권리 행사하고 오셨나요?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 그리고 책임인 이 소중한 한 표 오늘의 결전의 날입니다, 여러분. 뭐 어른이 된다는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책임을 지는 존재, 이게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소중한 한 표의 책임, 또 서로에게 굳게 약속한 말의 책임.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지 결정되는 오늘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서로서로 또 꼭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요. 아, 감사해요. 대전 오바리님. 항상 우리 오바리들에게 밝은 빛이 돼주는 오발. 그리고 소중한 거 아시죠? 저도 너무 소중해요. 대전 오바리님. 우리 오바리들 없으면 우리 말이 존재 의미가 없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장장이 예, 오케이. 오케이, 오늘 특별히 승인, 예, 드라이브 중이시니까, 오케이, 예, 좋아요. 귀로, 오케이. 그리고, 무궁화님도 일찍 와주셨고, 오늘 다들 좀 뛸 준비가 되셨는지, 오늘 생방송으로 저희 뛰는데, 함께 뛰실 분, 예, 러너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3991번님, 출체, 감사합니다. 운동화 끈 꽉 조이셨죠? 예. 신발이 헐렁하면 발목을 다칠 수 있습니다. 오늘 채팅창에서 방송 전에 그 다치는 얘기를 좀 다치는 얘기 좀 웃기다. 부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러니까 다들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위험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부주의한 것도 아닌데, 아차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까망님도 기계 관통당하신 적도 있고, 운동하다가 공에 맞아서 막 손가락이 휘신 분도 계시고,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단어 우리 쓰지 않기로 했는데, 일단은 좀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되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나이기 때문에, 나의 한 걸음, 그 손짓 하나 신경 쓰면서, 예, 다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자고요. 3991번님, 운동화 끈 꽉 조이시고, 오늘도 2시간 같이 뛰어주세요. 낙화님 오프닝 멘트 사수하시니까 너무 좋죠. 네. 잠자리님도 오늘 사전 투표하셨구나. 네. 오늘은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낮잠 조금 주무시고, 네. 오후 4시만을 기다려주신 잠자리님 너무 칭찬합니다. 네. 좋아요. 3635번님께서도 오랜만에 출첵해 주셨고, 아마 오늘

이제 좀 쉬시니까 예, 출근 안 하신 분들이 또 많으니까 오랜만에 이 시간 좀 여유롭게 보내시면서 라디오를 딱 켰는데 어? 오후에 발견 맞아 잊고 있었네 하시는 분들 예. 아, 주저 마시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mbc.co.kr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예, 찾아주십시오. 오늘은 1, 2부 순서 우리 함께 하고요. 그리고 3, 4부에 우리 춘쌤 오세요. 예. LP판을 또 오늘은 어떤 걸 들고 소중하게 안고 오실지 기대하면서 3, 4부까지 만나볼게요.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오빠리들 출석 체크 시작해보겠습니다.

0: 시키나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기.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자,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견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2시간 함께해요. 문자창 많이 찾아주시고 채팅창도 찾아주시고 신청곡과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외 여신님, 오후 4시만을 기다리면서 영화 한 편 보시고 아주 여유롭게 한가로운 휴일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와일드싱? 오늘 개봉 첫날. 아이고, 되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궁금해요, 저도. 아, 일단 오정세 씨가 너무 좋다. 예. 네. 재밌는 캐릭터. 요즘 또 드라마에도 나오시잖아요. 그 모자무사에 이어서 MBC 최근 주말 드라마에도 출연 중이신데 아, 이 드라마도 재밌더라고요. 50%. 오랜만에 되게 유쾌한 드라마가 시작한 것 같아서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도토리님과 서울 강원 오발이 떼신 거예요 지금? 서울 강원님 오셨고 짱짱이 오랜만에 늦잠 주무셨다고 어제 너무 힘든 하루였거든요. 그저께 잠이 안 와서 4시 넘어 잠이 들어 출근했다가 업무를 온전히 보셨나요? 그냥 눈만 뜬 채로 계속 계셨을 것 같은데. 퇴근하고 운동을 두 번이나 했거든요. 필라테스 시작하셨어요? 오! 아, 건강해지는데 너무 아파. 말만 들어도 너무 아파. 자, 오늘 치팅데이라고 하셨는데 뭘 드시려나? 동희동희님도 오늘 출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과 아기들과 귀요미한 날을 보내셨나요? 국종쌤께서

오늘 투표 같이 하신 분들과 또 점심 드시고 콩국수 드셨나요? 오, 콩국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개표 방송도 또, 예, 요게 또 아주 재밌죠. 안학수나무님과 하하호호님도 일찍 와주셨고요. 우드로님도, 예, 오늘은 신경 써서, 예, 아, 치우침 없도록 신경 써서 왔습니다. 아, 어제 재즈데이. 아, 궁금하신 분들. 예, 이제 매주 화요일은 좀 특별한 음악 라이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달콤설탕님도 오셨어요. 오늘 해피하게 출첵하고요. 은근 기대되는 시간. 쉬는 날이라 너무 좋아요.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어요. 오늘 투표하고 맛있는 거 드신다고 어제 얘기해 주셨는데 뭘 드셨으려나? 아치님도 일찍 찾아주셨고요. 4466번님 그럼요. 생방하고 있지요. 아, 까망이 요건 좀, 아, 뛰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서 전기자전거로 약간 페이스메이커? 녹색나무님 반갑습니다. 저 투표하고 함께 뛰어 영차 하고 오셨나요? 노마드님, 이게 업무 중에 하나세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건가? 일단 이제 슬슬 출근 준비하시고 제가 봤을 때 일찍 끝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티라. 꽃담님도 새벽 5시부터 오늘 지금 투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7시쯤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아, 오발. 좋아요. 우리 꽃담님도 파이팅 하시고. 에이. 아니, 저도 오늘 투표소를 갔는데 너무 상냥하고 친절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 괜히 막 뭔가 이게 좀 뭐랄까 약간 걱정 반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투표소를 갔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다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면서 너무 감사했다.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악뮤 노래 들을까요? 이번 새 앨범 속에 수록된 곡이죠. 하하호호님 신청곡이에요. Happy Bless You.

악뮤 Happy Bless You 전해드렸습니다. 북바이님 모처럼 집에서 라디오로 듣고 있어요. 아, 오늘 쉬시는 날이어서. 근데 아마 선거 앞두고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바이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좀 푹 쉬시고 네, 충전하셔서 또 내일부터 우리 열심히 또 뛰어야 되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바이님. 그래요. 다행입니다. 대전 오바리님. 오늘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아, 노래도 너무 좋죠. 하하호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희 도련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재밌는 채팅과 우리 아기들 사진을 보며 예, 제 표정이 가만히 있질 못하네요. 오늘 쉬시나요? 저희 도련님. 그리고 아 2104번님 투표 완료하셨습니까? 그렇죠. 개표방송은 역시 MBC. 라디오는 역시 오후에 봐야지. 아, 진짜 훌륭하시다. 2104번님. 아, 이런 분들께 선물 가야죠, 이제. 2104번님. 예. 오늘 투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후의 발견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소 성함 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하고 갔는데도 기표소 들어가서 약간 좀 고민했어요. 또 약간 이렇게 신경 쓰이잖아요. 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약간 이런 얘기 하신가 봐. 빠르게 네. 마음을 정했던 대로 투표를 하고 네, 나왔습니다. 아, 얼마나 떨릴까 지금. 네. 우리도 이렇게 그 뭐랄까요?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이 될까? 이렇게 좀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아, 어떤 마음들로 지금 투표 마감 시간들을 기다리고 계실지 예, 긴장 반 설렘 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시간 한 40분 정도 남았죠.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예, 서둘러서 이때 가면 진짜 많이 여유로울 것 같아요. 기다리지 않으시고 바로바로 하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갔는데 오전에 갔는데 좀 길이 줄이 생각보다 좀 길어서 어머 생각보다 많네. 너무 뭐랄까 애매한 시간에 갔나 아예 일찍 가거나 아예 늦게 가거나 했어야 되는데 애매한 시간에 갔나 했는데 다 이렇게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안내 요원분들께서 금방금방 쭉쭉 빠졌다. 다녀들어오십시오. 땅콩님은 아 세상에 우리 땅콩님이 사랑하는 7, 80대 네, 우리 언니들과 식사하고 식당 갈 곳들도 정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여행사 가이드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더웠지만 재밌었어. 우리 땅콩님. 마음이 너무 예쁘신 우리 땅콩님. 오늘 다리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오늘 휴일을 또 만끽하고 계시고 아 콩국수 너무 괜찮겠죠? 예. 근데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기온이 많이 높진 않아서 저도 짱짱님 오늘 반소매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예, 다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안 덥네? 스튜디오에 이제 에어컨 때문에 장비들이 있어서 에어컨을 꼭 켜놓는데 그게 뭐랄까 너무 이제 반소매로 있으면 좀 추울 것 같아서 갈아입고 나왔죠. 예, TMI였고요. 예. 그리고 하양 늑대님 인사 교리로 가셨군요. 그럼 이제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얼른 오세요. 예, 강원도가 기다립니다. 하양 늑대님을. 그리고 아 우리의 영원한 오라버니 추운 오라버니 아 금잔디신 줄 예, 추운 오라버니 많이 보고 싶었다. 예, 이분은 이제 남자분이시고 이제 또 우리 추운 오라버니 잠시 후 5시부터 함께합니다. 오늘 또 어떤 LP판을 또 잔뜩 이렇게 소중하게 껴안고 오실지 예, 저도 참 궁금해요. 그리고 4815번님 반갑습니다. 아 노래 좋은데? 요거 노래를 좀 바꿔볼게요. 예. 사연과 함께 찾았어. 한 표의 책임을 다하러 갑니다. 집 근

처가 투표소라 주차해놓고 걸어서 가려고요. 괜찮아요. 예, 네, 이따 밤에 보면 되지 뭐. 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냥 듣고 싶었던 노래 청하는데요. 송골매 노래 원하셨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듣고 올까요?

아, 구창모 씨와 같은 집안 분이셨구나, 우리 도현 씨가. 예. 드림캐쳐님 오셨어요? 오늘 남편이 운전하고 가면서 방송 듣는데요. 지금 이 노래 나오니까 볼륨을 키우네요. 투표하고 서울로 볼일 보러 가는 중입니다. 또 나의 한 표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이동을 하시는군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드림캐쳐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한국호님 오셨어요. 리디 오랜만이에요. 저 오늘 개표사무원 아르바이트 하러 갑니다. 우연찮게 하게 됐는데 궁금했던 일이라 설레요. 저도. 네, 뉴스에서 왜 잠깐 이렇게 보이기만 하잖아요. 되게 힘드실 것 같아. 일단 손이 너무 힘들 것 같고, 손가락이 너무 힘들 것 같고, 눈도 좀 피곤할 것 같고. 밤새고 개표한 후에 내일 바로 출근이라 걱정되기도 하지만 잘하고 올게요. 투표한 모든 분들 칭찬해. 한국호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아, 밤새도록, 예, 또 이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4년의 향방이 결정될 그 시간, 한국호님이 계시는군요. 멋집니다. 잘하고 오세요. 4067번님 오셨어요. 송정해변 소나무숲에서 강릉입니다, 여러분. 예, 소나무숲에서 바다를 보면서 친구가 싸온 김밥 먹으며 힐링하고 왔어요. 바닷가는 살짝 추웠다는 거죠. 기온이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햇살은 되게 좋은데 바람도 살짝 불면서 아, 약간 또 청양고추 러버신가 보다. 청양고추가 아예 한 통이 따로 있네. 아, 요것도 또 희한한 또이 뭐랄까 식성? 식성? 독특한 이 식성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군요. 아, 네, 진짜 너무 푸짐하다. 에이. 좋으셨겠습니다. 4067번님. 이제 6월 한 달은 이 힘으로 살 수 있다. 연주곡으로 마무리하고요. 2부 순서 계속해서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둘게요.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도토리님 신청곡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토토 아프리카. 네. 김현님 일어나세요. 운동해야 하는데 점점점 네, 해야 하는데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일어나셔서 조금 움직여 볼까요? 이게 오늘 만약에 안 하면 좀 이따 후회할 것 같아요. 전 좀 그렇더라고요. 가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안 해도 되지 뭐라는 생각을 하면 밤에 꼭 후회해서 움직여 볼까요? 살짝. 그리고 저희들은 오늘 헌혈하고 오셨구나. 바쁘셨네요. 헌혈하고 세차하고 이제 집에서 쉬면서 쉴 때는 오발이죠. 오늘 점수 안 들으려면 노래 안 나가면 되나요? 네. 1025번님 오셨습니다. 저도 투표하면서 엄청 고민했어요. 지금은 남편이 이 더위에 이 네 글자에 지금 약간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약간 느껴져요. 이 더위에 잔치국수가 먹고 싶대요. 멸치 똥 따서 육수 내는 중이랍니다. 해줘야죠 뭐. 해드립시다. 예, 1025번님. 예, 그래도 되게 요즘은 그 무슨 육수 내는 뭐 코인이나 이렇게 파우치 같은 거 많잖아요. 근데 이거 안 쓰시고 직접 예, 멸치 똥 따서 다시마도 넣고 예. 사랑이다. 이거 사랑이다. 1025번님. 이 더위에 사랑이다. 맛있게 드세요. 결정을 잘한 것 같으십니까? 아, 좀 궁금해지죠. 아까 채팅창에서 누가 그러셨는데 그 누구를 뽑느냐 이게 이제 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당선된 사람 나도 뽑았지 약간 이렇게 된다고 결정을 잘 하셨는지 선택을 잘 하셨는지 네. 오늘 또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날이죠. 이제 1시간 반 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아 그러셨구나 쿰팡님 땡땡땡을 뽑으셨구나 진짜 그냥 땡땡땡이라고 왔어요 여러분 예 오해하실까봐 땡땡땡이 투표를 하셨구나 세 글자라는 큰 단서를 남겨주셨어요 최순정님도 사전 투표 미리 하셨군요 오늘 느긋하게 오발과 함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춘천 트윈스님 오셨어요 리디 낮에 아이랑 테마파크 갔다 이제 씻고 개표하러 홍천으로 출발하기 전에 문자 보냅니다. 지난 4년 전에는 새벽 6시에 끝났다는데 이번엔 조금이라도 일찍 끝나길 바라요. 내일 바로 출근인데 벌써 두렵습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네요. 트윈스님. 참 이게 진짜 오늘 어쨌든 우리는 오후 출근이 예정이 돼 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아이와 낮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 아 진짜 아빠 멋집니다.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네. 잘 끝내시고 조심히 돌아오시고 내일 출근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우리는 파이팅.

K-비님 오셨어요. 리디, 어제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우리나라의 향후 발전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20년 전 젊은 시절. 미래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되게 뭐랄까 근데 그 한 잔에 건강하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히 건강하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뭐 심각하게 뭐 순간을 고민할 때도 있고 당연히 예, 고뇌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잘 가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나만의 무언가 이 돌파구가 있다는 건 되게 행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이제 간 건강도 좀 신경 써주시고 엊그제 주신 그 강릉에서의 사진 예, 아주 잘 봤습니다. 늘 항상 이렇게 밝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새싹베이비님 오늘 한 잔? 이 곡 좀 들어볼까요 오늘? 트라이앵글 러비스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트라이앵글 러브 이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개봉한 영화 와일드 씽 소개, 영화 속에 이제 등장하는 혼성 댄스 그룹이죠.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였습니다. 오늘 영화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노래를 최근에 또 며칠 동안 이 노래 청해 주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같이 들어봤고요. 오정세 씨의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아, 이게 제목이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와, 노래 진짜 중독적이다. 노래를 생각하니까. 최성곤 캐릭터 그리고 트라이앵글 팀, 이렇게 영화 속 캐릭터가 부른 노래들이 먼저 좀 화제가 되면서 영화도 같이 이렇게 또 다들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보신 분들 재밌었다는 후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러브이즈 띄워드렸는데 강동원 씨 목소리는 대번에 알겠죠? 와, 랩을 해도 강동원, 노래를 해도 강동원. 궁금하다. 네.

애주가 새싹 베이비님의 아내분 표정도 항상 밝으신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예, 답을 주시렵니까? 저도 좀 갑자기 궁금해지네, 문자 보니까. 베이비님 오셨어요. 오, 잔치국수 맛있겠는데요? 잘 익은 알타리무랑 먹으면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예. 네, 약간 잘 익었는데 아삭해야 돼요. 묵은 김치가 되면 안 되고, 예. 익었지만 아삭한 생김치도 좋고, 예, 아우 너무 좋다. 아, 케이 나두니가 좋아, 예, 좋아요. 쿤방님 고성 계시죠 지금? 다경이 아까 너무 예쁜 사진을 주셔가지고, 예. 한참 웃었네요. 그리고 건강이 최고니 모셨습니다. 저희는 그냥 평일 같은 하루인데 거리에 차도 사람도 별로 없네요. 꼭 휴일에 급 주문 들어와서 나와 있는 느낌이랄까? 본 투표는 참석했고요. 다들 투표하셨을런지 건강이 최고님. 아, 오늘도 영업을 하시는군요. 다들 오늘 투표하셨다고 혹은 사전 투표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예, 투표율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1시간 어떻게 되는 거지? 15분 남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6301번님 오늘 찾아주셨는데 투표도 하시고 수혜점도 들르셨대요. 가방 소재 사서 룰루랄라 집에 왔습니다. 아, 참 이 휴일이라는 게 참 사람 마음을 되게 여유롭게 하잖아요. 밥 먹는 시간도 여유롭고 아침에 나오는 준비하는 때도 나갈 준비하는 시간도 되게 여유롭고 그렇습니다. 6301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주소 성함 주시고 남은 휴일도 예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알타리무. 이게 너무 크면 사실 그 알타리무 느낌이 좀 없죠, 땅콩님. 입으로 베어 물을 때 턱이 한번 빠질 뻔한 적이 있어서 너무 크면 싫어요 하셨습니다. 큰일 뻔하셨다. 아니, 얼마나 큰 거야. 드셨길래. 턱이. 네, 조심해야 돼요, 진짜. 아까 우리 채팅창에서 막 건강 얘기 했었는데 뭐 한여름 이제 깁스하면은 힘들어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다들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요바리들 너무 아름답다 진짜. 웅산의 목소리 들을까요? 우드로님 신청곡인데요. 어제 이제 재즈데이를 들으시고 아 많이 좋으셨나 봅니다. 스무스 띄워드릴게요.

0: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재즈 왜 이렇게 좋죠? 부터 재즈데이 만들어주세요. 완전 차 지금 창문 다 내리고요. 노래 짱짱하게 틀어놨어요. 짱짱님이 공연장 수준입니다. 혹시 바다가는 아니어야 되는데 바다면 너무 배 아픈데 바다는 반대일세. 아니라고 해줘요. 땅콩님. 오, 이런 목소리의 여자분 얼굴이 그려져요. 저랑 완전 반대의 얼굴 같을 것 같아요. 아우 섹시해요. 땅콩님은 지금 약간 혹시 기분 아니, 귀요미지. 땅콩님 완전 귀요미지. 너무 다행스러운 답이 왔습니다. 우리 새싹베이비님의 아내분에 대한 이 반응을 주셨어요. 새싹베이비님께서 그녀는 항상 마리아 같은 너그러운 무표정이다. 무섭다. 그래서 살짝의 미소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겠군요. 항상 마리아 같은 너그러운 무표정인데 이번에 그녀에게 지령받은 오픈런 브래드 때문에 활기차게 웃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아내분 픽이었구나. 해야죠 이거는. 밤새서라도 가야지. 어떻게 흡족해 하시던가요? 맛 보시고도. 너무 좋아요. 저도 이 집빵을. 좋다. 노래도 좋고 우리 새싹베이비님 댁에도 항상 평화가 가득해서 너무 다행스럽네요. 광고 듣고 2부 순서 마무리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박크로쉬 서울원.

0: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달콤설탕님 신청곡입니다. DJ 디오씨, 디오씨와 춤을 2부 끝곡 함께하고요. 저는 5시 우리 춘생과 함께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 성장 진단 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 관리까지 강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1: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울지마 땅콩이 울지마을. DK 솔로 버전을 원하셨는데 저희 뮤직뱅크에는 솔로 버전이 없어서 우리 지아 씨와 함께한 버전으로 3부 첫 곡, 별이 될게. 네, DK의 목소리, 지아의 목소리 띄워드렸습니다. 아, 땅콩이, 아, 문자 폭탄이 왔습니다. 신청곡, 선곡에. 울지 마시고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아, 탱크님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저희도 너무 또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출근을 하셨으려나 오늘? 아, 출근 없이 가끔 또 이렇게 쉬어 주셔야 합니다. 또 체력 관리가 되게 중요한 분이시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점성술사님 오셨어요. 아침에 투표하고 출근해서 이제 일하는 중인데요. 오늘 방송을 못 들을 뻔했으니 잘 출근한 것 같아요. 아침에 과자 조금 먹고 빈속으로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왜때 맞춰 밥 먹으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일단은 뭐 해치우고 좀 하자 약간 요런 주의여서 항상 후회합니다. 때 놓치면 꼭 후회해서. 왜냐면 밤에 너무 힘들거든. 폭식하고 막. 안 됩니다, 점성사님. 빨리 챙겨 드시고. 아, 뜨끈한 순댓국밥. 좋다. 예, 네, 좋아요. 속이 비었을 땐 뜨끈하게 드셔야죠. 낙화님 오셨어요. 남편이 멜론 먹고 싶다고 한 상자 사왔는데 너무 싱싱해서 지금 아무 맛이 없는 무맛입니다. 세개 후숙하려고 베란다 뒀는데 맛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이제 날씨도 좀 더워지고. 아우, 좋다. 시원하게. 달콤하게. 달콤한 수요일 밤을 보내십시오, 낙화님. 자,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를 보시고 우리 추노라버니 오셨습니다. 예, 남자 청취자분이세요? 예. 대전 오바리님께서 아까부터 얼마나 우리 춘오라버니를 외쳐주시는지 광고 듣고 우리 춘오빠 만나보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유튜브창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해야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아, 이발 이슈에 지금 20년 회춘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만 듣는 명곡.
1: 월간 김성춘입니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아, 머리를 이제 여름맞이인가요? 시원하게.
1: 갑자기 딸이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고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예, 아빠는 머리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보여?
0: 어머머.
1: 그래서 그냥 오늘 투표하고 바로 그냥 이발소 달려가서 짧게 그냥.
0: 딸 한마디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기가 점점 크면서
1: 네. 참견질을 많이 해요.
0: 이런 대화가 된다는 그 예. 느낌 어때요?
1: 좋긴 한데 좋긴 한데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요. 예, 네, 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엄마보다 말이 더 많아요.
0: 근데 없는 것보단 좋지 않아요?
1: 네, 좋죠.
0: 그죠? 네,
1: 좋긴
0: 좋은데. 아빠에 대한 관심이잖아.
1: 내가 어디서 관심을 받겠어요?
0: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네. 자, 우리 오늘 무엇보다 이제 삐즈를 살짝 좀 바꿔봤는데
1: 샤방샤방 좋네요. 네.
0: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약간 클레망틴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특별히 클레망틴 버전의 써니를 네. 준비해봤는데
1: 좋습니다. 네.
0: 제가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경쾌하고 네. 약간은 살짝은 뭐랄까 좀 코믹한 느낌도 있으면 좋겠지만
1: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또 골라볼게요.
0: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서 네, 이 정도 느낌으로
1: 네, 네, 좋습니다.
0: 가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성춘의 나만 듣는 명곡. 그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LP를 준비를 해서 띄워드리고 네네. 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뜨겁고
1: 그래요?
0: 지금 유튜브에서도 이런 추억의 LP를 볼 수가 있느냐.
1: 있죠. 네. 더 좋은 바늘이었으면 좋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그냥 네. 대리 만족한다. 네.
0: 분발해 보겠습니다, 선배님. 네.
1: 제작비 좀 올려달라고 네. 해서 바늘 좋은 걸로 좀 바꾸세요. 네.
0: 분발해 보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자,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1: DNA의 힘은 참 대단하죠. 왜 음악이나 뭐 이렇게 예능 쪽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형제, 자매, 남매들로 팀을 짠 그룹 뭐 솔로 가수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형의 도움을 받던 쌍둥이들끼리 팀을 이뤄서 멋진 하모니를 자랑하는 그 DNA의 힘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이제 제가 한 대학교 1, 2학년 때쯤이었어요. 가족끼리 노래방에 갔다가 그 이후에 한 번도 가질 않습니다. 동생 노래 듣고 내가 이렇게 하나보다 라는 걸 느꼈고
0: 모르셨어요 그전에는?
1: 그전에는 몰랐어요. 네, 동생이랑 노래방 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어릴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을 뿐더러 노래방 자체가 없었고 처음으로 이제 가족끼리 이제 내 가족이 노래방에 갔다

0: 다가 아 DNA 힘은 정말 무섭구나. 우리 아버지는 노래를 잘하시는데 우리 엄마가 노래를 참 못하세요.
1: 아.
0: 근데 그걸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1: 아. 네. 아니 그러니까 동생분의 노래를 듣기 전에는 네. 우리 춘쌤이 노래를 그렇게 하는 줄 스스로 모르셨어요?
0: 몰랐죠. 아. 네. 그리고 노래방에 갈 일이 사실 네. 없어요. 그리고 노래를 못하니까 재미가 없죠.
1: 그 재미로 또 가는 거 아닌가?
0: 아, 다들 어쩔 수 없이 가면은 네. 노래를 못하니까 다른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춤을 추거나 흐느적거리거나.
1: 근데 약간 이제 중독성이 있어서 춘쌤 노래하는 걸 가끔 보면 노래방 회식 자리에 요즘은 네. 거의 없지만 예전에 가면 은근히 다들 야 성춘아 노래 좀 한번 해봐. 이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0: 그 녹화하는 분도 있어요. 녹음해가지고 녹음해.
1: 저 옛날 전화기에 있는 것 같아요.
0: 아
1: 있는 것 같아요. 네.
0: 당장 지우세요.
1: B612. 나 아직도 기억해.
0: 아, 안타깝네요. 왜?
1: 한번 또 수소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상 귀한 영상 갖고 계신 분들 제보 기다리고요. 자,
0: 그래서 그 DNA 힘이 참. 근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형제끼리 가면은 뭔가 호흡이 착착 맞으면서 재밌게 같이 음악하고 심지어 그래서 패밀리 그룹들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뭐 마이클 영화에서 나오지만 잭슨 5나 잭슨스 같은 경우 딱 그런 얘기인데 오늘 그 주제가 그래서 형제는 용감했다.
1: 아하, 형제는 용감했다.
0: 네, 여기 조건이 있어요. 뭐 나중에 추후 테마를 정해서 뭐 쌍둥이 그룹 뭐 아니면은 쌍둥이들끼리 앨범 내가지고 대박 난 경우 많죠. 그러다가 뭐 솔로로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남매 이찬혁 뭐 이수연 같이 그런 남매들도 있고 정말 많은데 따로 요 테마는 나중에 할 거고 네. 오늘은 어떤 테마냐? 형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어요.
1: 네.
0: 근데 동생들도 앨범을 냈는데 나름 형만큼은 아니지만 그 족적을 남긴 분들의 음악들을 몇 곡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1: 그러니까 형만큼은 아니었다.
0: 아, 그 동생만큼 슈퍼스타급은 아닌데 그래도 앨범을 냈지만 나름 한쪽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분들의 음악을 가져왔습니다.
1: 그래도 마니아층 분들은 아마 또 되게 반갑게 오늘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0: 그 사실 우선 형제들끼리 이루어진 가수들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1: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악뮤 오늘 또 노래
0: 악뮤.
1: 나갔고
0: 나갔어요?
1: 네. 네. 현이와 덕이.
0: 아, 현이 덕이.
1: 네, 현이 덕이.
0: 장덕 장혁.
1: 그렇죠. 그게 남매도
0: 좋아해.
1: 그리고 이거 말이 음이 죽이신다니까. 예. 네. 그리고 저는 카펜터스.
0: 아, 리차드 카펜터, 카렌 카펜터.
1: 카펜터스.
0: 아, 카펜터. 네. 진짜 많습니다. 우선 제가 대충 꼽아봤어요. 신준현 씨 아들 세 아들 있거든요. 신대철, 그 다음에 신윤철, 신석철, 신하위 기타, 그 다음에 신윤철은 서울전자음악단의 기타, 그 다음에 특이하게 신석철은 나 기타만 칠 수 없으니까 드러머예요.
1: 약간 이제 밴드. 나는 좀 다른 결로 가겠다.
0: 드러머고요. 뭐 작은 별 가죽 같은 경우가 자탄풍의 강인봉, 그 다음에 분홍 립스틱 들었던 강혜리자 두 분이 이제 남매죠. 조트리오. 조규찬, 조규만, 조규찬.
1: 네. 네. 조규천.
0: 조규천, 조규만, 조규찬. 네. 이렇게 세 명. 그리고 뭐 아이돌 쪽엔 산다라박하고 엠블랙의 천둥도 있죠. 그리고 현이덕이 아까 얘기했고 하현우하고 하태우 씨. 국카스텔. 근데 다들 하현우만 알죠.
1: 네.
0: 그다음에 이찬혁, 이순혁. 외국은 훨씬 더 많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갤러거 형제들. 맨날 만나면 싸우는 그들. 네, 오아시스. 네. 각자 솔로 활동하고 각자 또 이번에 진짜 작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오아시스 내한 공연해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또 나이 먹고. 근데 분명히 다들 똑같은 의심할 거예요. 쟤네들 도대체 또 언제 싸워가지고. 그리고 뭐.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비욘세도 있어요. 비욘세 여동생 솔란지 노울스 여동생도 있고 그다음에 빌리 아일리시.
1: 네. 네.
0: 그 오빠가 프로듀서인데 오빠도 각자 활동하는데 주먹은 빌리 아일리시만.
1: 노래를 같이 쓴다고요?
0: 네, 같이 써요. 네, 그 저작권은 아마 오빠가 더 많이 가져갈 걸요. 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오늘 좀 채팅창에서 비지스 이야기도 또 주셨네요.
0: 아, 비지스 네. 쌍둥이 형제들 네. 깁슨가의 삼형제인데 쌍둥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여기 오늘 가지고 올려다가 한 앤디깁이라고 또 막내 동생이 있어요. 솔로로 나왔어요.
1: 아.
0: 히트곡도 꽤 있는데 오늘은 뺐습니다.
1: 오늘 제외된 이유가 있어요?
0: 곡을 좀 적게 준비.

0: 아니, 너무 많아서.
1: 원고가 또 어디 그래요.
0: 아까 산타나 곡 나가는데 네. 오늘 첫 곡은 바로 이 산타나입니다. 산타나 카를로스 산타나하고 그 동생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호르헤 산타나. 호르헤 산타나라고 있는데 역시 동생이다 보니까 형의 영향을 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형이 기타 치는 거 보고 어깨 너머로 독학으로 14살에 이제 기타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같은 팀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93년인가 94년에 같은 팀으로 이제 같이 월드 투어를 돌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산타나 브라더스라는 팀을 짜서 활동을 했었지만 나름 이쪽에서는 카를로스 산타나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락적인 느낌이면은 이 호르헤 산타나는 좀 대중적인 음악, 소울 펑키 음악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1: 조금 더 비교적 대중적이었음에도 네네네. 더 이렇게 좀 그렇죠. 인지도가 있지는 않았네요.
0: 인지도는 산타나가 워낙 대단했던
1: 형 산타나가
0: 워낙 인지도가 많고 호르헤 산타나는 히스패닉계들의 이 공 커뮤니티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치카노라고 부릅니다. 치카노라는 명칭으로 히스패닉계들 그 남미에서 이민 온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커뮤니티를 치카노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꽤 많은 인기를 많이 누립니다. 그 말로라는 밴드를 결성해가지고 그쪽에서는 꽤 많이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다가 솔로 활동으로 넘어가면서 한동안 또 솔로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야 너 기타 좀 치는데 형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라이브 음반 돌면서 꾸준히 산타나 형제가 열심히 활동을 했었죠. 그 산타나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생이지만 형을 흉내내지 않았다. 네, 흉내낼 법도 한데 음악이 가는 길이 전혀 달랐어요.
1: 자존심이 있지 뮤지션이. 예.
0: 근데 평단으로부터는 오히려 대중적이고 또 이제 치카노 패밀리들 사이에서는 아 너무 괜찮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고급진 산타나 카를로스 산타나의 음악이 약간 야생적이면은 이 호르헤 산타나는 약간 고급진 느낌의 버전업되고 그냥 듣기 편한 대중적인 음악이에요.
1: 예. 궁금하다.
0: 자켓이 또 예술입니다.
1: 네. 깜짝 놀랐어요. 하필 또 첫 곡이어서 맨 위에 있었는데.
0: 네네네.
1: 보여주시죠.
0: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수영복 입고 있는. 네. 자켓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좋았어요. 자, 호르헤 산타나의 곡 가운데 사실 여기에 대표 히트곡은 7분짜리 곡이 하나 있는데 이 곡을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Love the Way라는 곡이 치카노들의 애국가 창가라고 불려질 만큼 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너무 길어요. 네. 길고 연주가 앞에 한 2, 3분 정도 되고 보컬은 또 뒤늦게 나옵니다.
1: 아 궁금하긴 하지만
0: 네. 네, 약간 템포도 있고 샌디라는 곡 1번 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곡을 네네.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0: 샌디 가 되고 싶은데요. 오, 너무 좋다.
1: 아, 이렇게 이름 누가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 오. 노래를 만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0: 노래 제목으로 그것도.
1: 네. 아유, 다음 곡 넘어가세요. 안 줄였군요.
0: 죄송합니다.
1: 네. 아, 어떤 느낌인지 그냥 어차피 1분 정도 남았는데 살짝 네, 더 러브웨이 네. 그 살짝 느낌을 오, 전해드리겠습니다. 딱 이런 느낌이에요.
0: 여러분 지금 LP판으로 듣고 네. 계신 거예요.
1: 고급지죠. 제가 이 곡을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거기에 댓글들이 연애할 때 내가 이 노래를 너무 사랑했다. 그래서 지금 와이프랑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사랑의 찬가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남미 음악들이 최근에 미국 쪽에서도 꽤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워낙 남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히스패닉들이. 그래서 히스패닉들의 커뮤니티, 흑인 커뮤니티가 있듯이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곡들이 꽤 많습니다. 이 치카노라는 장르 음악을 제가 또 하나 다음에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치카노 소울. 네. 이런 느낌의 음악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제목이 지금 이 노래가?
1: Love the Way. Love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전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9: Love the way. 아,
10: 좋죠.
9: 네, 약간 지금 바닷가 이야기를 또 많이 주시네요.
10: 친구 네 명이 바닷가에서 뭘 먹을지 정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9: 얘기 주셨고 또 복고풍 감성이 살짝 느껴진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10: 70년대 음악이에요.
9: 네. 그리고 아 지금 음질이 너무 좋아서
10: 아 요 음반은 오리지널 초반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공수한. 예.
9: 그래서 이거 LP가 맞냐라고
10: 이게 소리꼴에 따라서 소리가 약간씩 달라요. 이게 어차피 복제를 하는 거거든요. 초반으로 만들어진 음질이 가장 좋아요. 보통 초반 프레스를 하나 만들면은 한 적게는 500장, 많게는 1000장까지 찍는데 계속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을 초반 가장 먼저 프레스됐던 음반들이 음질이 가장 소리꼴이 깨끗하고 자꾸 찍다 보면 마모가 되겠죠. 그러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음질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반 하면서 초반에 열광하는 거예요.
9: 그렇구나. 예. 미국에서 직접 공수하신 그렇죠. 초반이었습니다. 네. 자, 호르헤 산타나의 노래 만나봤고요. 두 번째 곡 이어가 볼까요?
10: 두 번째 곡은 퀴즈입니다. 퀴즈고요. 아, 이거 잠깐 소개해드려요. 도너츠판이라고 하는 7인치판이에요. 요 도너츠판은 7인치인데 중간에 요런 게 꼭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요게 뭐냐면은 요게 딱 꽂고 요게 맞춰야 돼요. 이거 없으면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 턴테이블 사면은 요렇게 동그란 거 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합니다.
9: 역할이 뭐예요?
10: 도너츠판은 구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걸 그냥 올리면은 소리꼴을 안 따라가겠죠. 이걸 고정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9: 크기를 맞춰주는 거구나.
10: 네네네. 이렇게 넣고 맞추고 이거 같은 경우는 45rpm이에요. RPM이 그러니까 1분에 45초, 45회전을 하는 곡이고 싱글 형태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나풀나풀.
9: 네.
10: 자, 이거는 퀴즈입니다. 퀴즈고요. 제가 이 곡을 전해드리면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하실 것 같은데 이 번안곡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곡을 다른 제목으로 번안을 했고요. 이 번안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9: 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래 들으시면 바로 익숙하실 거예요.
10: 네.

0: 근데 우리 번안곡이랑 진짜 똑같아요. 네. 앞에 전주가
1: 똑같습니다.
0: 번안곡의 제목을, 우리말 제목을 찾아주시면 네, 됩니다. 네.
1: 샵 2943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장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 듭니다. 샵 2943번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0: 네, 지금 가사 첫 글자, 첫 단어 때문에 네. 오답이 쏟아지고 있는데
1: 지난 날은 아닙니다. 네.
0: 지난 날 이렇게 돼서 네. 일단은 예, 이게 제목이랑 다르다.
1: 그렇죠. 네,
0: 가사랑. 그래서 힌트를 좀 주실까요?
1: 현재 나우. 너무 어렵나요?
0: 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1: 자, 서울 패밀리 위일청 씨가 불렀었던 곡이었죠. 아, 어제 말고?
0: 뭐 지금부터?
1: 네,
0: 지금부터?
1: 네, 세자입니다.
0: 네. 더 어렵네. 자,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이고요. 네. 이게 이제 서울 패밀리가 번안에서 처음 우리 선보였고
1: 이어서 싸이하고 네. 그다음에 그분
0: 화사씨.
1: 화사씨가 네. 함께 했었죠.
0: 네, 요 네. 버전이 있다. 너무 신나죠? 이제 그렇습니다. 번안곡 제목, 예, 번안된 우리말 제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노래 끝나갑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창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이고요. 오, 1382번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1: 오, 네네네.
0: 정확하게 좋습니다. 네.

0: 아, 첫 곡이 이제 초반이어서 너무 음질이 좋았는데 아 지금 확실히 LP 듣고 있구나 싶었어요.
1: 아 이게 도너츠판인데 이거는 또 유럽에서 가지고 온 음반입니다. 근데 오히려 미국보다 미국에서 히트를 못해요. 빌보드에서 40몇 위밖에 영화음악이었는데 50위 밖에 있던 곡이었고 대신 유럽에서 대박이 납니다. 유럽의 클럽, 나이트클럽 이런 곳에서
0: 너무
1: 어마어마하게
0: 신나거든 지금. 예. 곡 소개를 저희가 안 드렸는데
1: 아 곡은 예. 저메인 잭슨과 피아자도라가 함께했던 The When the Rains Begins Fall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0: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안이 돼서 서울 패밀리가
1: 맞아요.
0: 이제는이라는 제목으로 선을 보였던 곡인데 그래서 정답이 이제는이죠.
1: 네, 이제는. 네. 아 신난다. 네, 신난다.
0: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아, 두 분입니다. 어머, 그렇네. 최우섭 씨 삼형제도 있었네요.
1: 아 맞아요. 네, 맞다, 최우섭 씨 삼형제도 있습니다. 네. 네.
0: 그리고 일단 이 정답 중에 쏟아지는 얘기가 우리 춘 쌤 이발하시니까 너무 청년 같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거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 짚고 넘어가고요.
1: 계속 머리를 예. 잘라야겠군요. 좀 기르기 싫으면 자르고 기름을 자르고
0: 그러니까 우리 시야가 다 안목이 네, 있었어요.
1: 그래요. 네.
0: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입니다. 1651번님 노래방 애창곡이라시면서 아. 운전 중이라 겨우 주차하고 아슬아슬하게 문자 보내요. 세임. 예, 1651번님 네. 선물 보내드리고 우리 1382번님까지 두 분께 선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아, 근데 안타까운 건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어차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메인 잭슨은 마이클 잭슨의 형이죠. 세 번째 형입니다.

이 저메인 잭슨하고 마이클 잭슨 잭슨 5에서 사실은 마이클 잭슨의 형제 중에 가장 히트곡을 냈던 두 분이 계세요. 이 저메인 잭슨하고 자넷 잭슨. 예. 네. 자넷 잭슨하고 저메인 잭슨이 있는데 이 자넷 잭슨도 크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 잭슨 5 활동할 때 마이클 잭슨은 하이톤의 고음 쪽을 맡았고 저메인 잭슨

0: 근데 처음에는 사이가 꽤 좋았어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잭슨5에서 자기가 보컬, 메인 보컬인데 밀려난 느낌? 그래서 약간 애증 같은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형들 입장에서 사실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
0: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동생인데 사실은 얘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간판인데.
1: 근데 너무 특출나서 어찌 할 수가 없어.
0: 어찌 할 수 없고 그러다가 마이클 잭슨이 이 잭슨5가 모타운 레코드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적을 합니다. 에픽 75년도에 에픽 레코드로 이적을 합니다. 무슨 정산 문제도 있었고 곡에 대한 편견, 그러니까 자꾸 뭐 이 곡 쓰지 마라 해가지고 아티스트 고유의 고난을 모타운은 약간 구속하는 느낌. 히트곡을 내라. 네. 히트곡 위주의 곡. 그런 분위기가 싫어가지고 팀을 나오게 되는데 요때 이제 나간다는 얘기가 막 들릴 때쯤 베리 골디 딸이 있어요. 그 딸을 저메인 잭슨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잡으려고.
1: 사랑인 거예요? 아니면 약간의 정략적인 게 있어요?
0: 물론 정략적인 것도 있고 사랑도 있었죠.
1: 사랑이 있어야지.
0: 네, 사랑도 있었는데 결국은 80년대 되면서 이혼해요. 이혼합니다.
1: 너무 안타깝다.
0: 그러면서 잭슨5의 저메인 잭슨 빼고 다 에픽 레코드로 옮기면서 팀명도 잭슨5의 팀명에 대한 소유권은 모타운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잭슨스라는 명으로 바꾸고 솔로 앨범을 그때부터 하는데 이 저메인 잭슨도 나름 솔로 앨범 뭐 시리어스 같은 노래 Let's Get Serious 이런 곡들이 꽤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디스하는 곡을 내요.
1: 마이클 잭슨?
0: 네. 너무 승승 슈퍼스타가
1: 되고 너무 속이 좁았다.
0: 속이 좁았다. 그래서 지금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디스하는 곡을 내는데 이게 언제 약간 완화가 되냐면은 법원에 끌려다니고 성추행 사건 이후에 동생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으로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사이가 더 좋아지고 사실은 장례식장에 이게 마이클 잭슨의 죽음을 알린 것도 저메인 잭슨이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내가서 앞장에 서서 언론 앞에 섰던 것도 저메인 잭슨이었고 장례식장에 마이클 잭슨이 좋아했던 스마일을 직접 자기가 불러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면은 꽤 감동적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지금 현재 마이클 잭슨 영화 마이클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파 잭슨이 저메인 잭슨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 부인에서 나온 아들.
1: 세 번째.
0: 세 번째. 이거는
1: 진짜 TMI다. 네. 저메인의 아들인 것만 알았는데 세 번째까지 몰랐네.
0: 저메인 잭슨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 심지어는 TMI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저메인 잭슨하고 휘트니 휴스턴이 한때 연인 관계였습니다.
1: 그랬군요.
0: 휘트니 휴스턴 데뷔 전에 자신의 앨범에서 듀엣곡 같이 부르고 사이가 꽤 좋았죠.
1: 근데 나중에 알려졌다면서요.
0: 나중에 알려졌죠. 네. 네.
1: 정말.
0: 자, 저메인 잭슨과 피아 자두르가 함께했던 When the Rains Begins Pour. 근데 사실은 이 곡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미국에서는 인기가 거의 없었어요.
1: 왜 그랬을까?
0: 취향의 문제. 유로 디스코에 조금 더 가까운 그렇네요. 취향의 맞네. 음악이다 보니까 영화도 흥행 참패. 근데 오히려 유럽에서는 뭐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차트에서는 항상 최상위에 링크되면서 클럽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게 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1: 저메인 잭슨, 피아자도라, When the Rain Begins to Fall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곡 볼까요?
0: 이분은 정말 인생 역전인가요? 형 잘 만나서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마키마크의 펑키 펀치의 굿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곡인데 뉴키즈 온 더 블럭 아시죠?
1: 네.
0: 뉴키즈 온 더 블럭의 프로듀싱이자 곡을 제일 많이 했던 도니 월버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월버그 형제들인데 형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아홉이에요.
1: 와우.
0: 네, 아홉 중에서 여덟째가 이 뉴키즈 온 더 블럭의 도니 월버그고 그 밑에
1: 막내가
0: 마크 월버그입니다. 마키 마크 앤 펑키 번치라는 팀을 사실은 뉴키즈 온 더 블럭도 도니 월버그에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마크 월버그를 같이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얘가 사고 뭉칩니다.
1: 막내가
0: 마약에다가 인종 차별 발언 장난 아니고 교도소를 들락날락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과거에 자기가 10대 때 했던 발언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끊임없이 사과하고 있는 마크 월버그. 네, 형 잘 만나서 형이 직접 이 팀명도 정해줍니다. 마키 마크 앤 펑키 번치라는 팀명도 정해주고 곡도 만들어주고 프로듀싱까지 싹 다 해주는데 대박이 납니다.

0: 외국에 대박이 나면서 빌보드 1위까지 하고 뭐 정말
1: 아니 그래도 형이 봤을 때 네. 뭔가 이런 재능이 좀 보였나 봐요.
0: 재능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 친구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몸매가 근육질 몸에 꽤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오. 그리고 심지어는 왜 흑인들 보면은 팬티 이렇게 보이게 옷 입는 스타일이죠. 네.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1: 그렇구나. 네.
0: 그래서 케빈 땡땡땡 네. 그 속옷 모델로 아이콘이 되기도 하죠. 근데 두 번째 앨범 내면서 두 번째 앨범은 첫 번째 앨범에 비해서 실패를 해요.
1: 왜요?
0: 곡이 한 방이 없었어요.
1: 이 두 번째 앨범도 형이 프로듀싱을 해줬는데
0: 그렇죠. 아. 네. 근데 시대는 바뀌었고 아. 뉴잭 스윙풍의 다른 음악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앨범이 망하면서 이 친구는 아니다. 나의 길은 이제 가수가 아닌가 보다. 연기 쪽으로 가면서 부기나이트라는 연기 영화에 캐스팅되고 연기 쪽으로 지금 승승장구하죠. 이탈리안 사람 찍는 영화마다 대박 치고 있고 형 뉴키즈 온 더 블럭의 그 도니 월버그는 어떻게 됐느냐. 뉴키즈 온 더 블럭 인기가 이제 시들시들해지면서 형도 연기 쪽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동생만큼의 큰 커리어를 구축하진 못하고 소우라는 그 공포영화 시리즈 있죠. 소우의 형사역으로 출연하고 그다음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2차 세계대전으로 했던 영화의 무슨 소위 역할을 맡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스센스에서는 정신병동의 환자 역을 맡기도 했었어요. 네.
1: 크게 비중 있는 역할은 그렇죠. 없었다. 네. 네.
0: 훨씬 더 동생이 이제 더
1: 배우 방면에서는 예.
0: 근데 음악적인 면에서는 사실 형 안 만났으면 그냥 뭐 감방 가고 마약 가고
1: 형이 살렸네 진짜 동생을
0: 형이 네. 살렸죠. 네. 각별한 형제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마키 마크 앤 펑키 번치의 딱 정말 90년대 그 스타일의 음악 굿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곡인데 이 곡 굉장히 신납니다. 들으면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팀 구성이 이제
0: 네. 도니 월버그와 네. 댄서 한 명, 그다음에 여성 보컬 한 명, 댄서 두 명 이렇게 해서 네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재밌는 거는 이 마크 월버그가 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노래는 아니에요.
1: 왠지 그랬을 것 같아.
0: 네, 노래는 아니에요.
1: 래퍼. 랩이에요?
0: 네, 래퍼였어요. 이 당시 백인 래퍼 네. 중에서 빌보드 1위한 래퍼는 바닐라 아이스 베이비 했던 바닐라 아이스가 처음이었고 네. 두 번째가 바로 이 마키 마크의 펑키 번치였어요.
1: 그래서 여성 보컬이 네. 있고 네. 랩을 담당했고
0: 네. 네. 굿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곡인데 한번 시원하게 신나게 들어보시죠. 벌써 네. 시간 이렇게 됐어요?
1: 네. 광고가 좀 짧아서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자, 나 만드는 명곡 드디어 우리 춘쌤 방에 있었던 춘쌤만 혼자 들었던 판들을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염탐하고 있습니다.
6: 네.
5: 마지막 곡으로 이 곡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노래예요?
6: 아, 나뭇잎 사이로라는 곡 불렀던 조동진이라는 포크 싱어 아시죠? 조동진도 역시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 동생이 조동익이라는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그룹 어떤 날, 이병우 씨와 함께 어떤 날 결성하고 딱 두 장 앨범 내고는 이분이 세션과 웰메이드 가요에 이제 약간 편곡자, 프로듀서로 더 앞장을 씁니다. 동아기획에서 하나뮤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분 실제 같이 살고 계신 분이 장필순 씨예요.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조동익 씨가 여러 장의 솔로 앨범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띄엄띄엄 내는데 그 가운데 솔로 앨범에서 요거 자켓은 달라졌습니다. 동경이라는 앨범인데 다시 한번 오리지널 음반이 아니고 마스터링을 다시 했어요. 믹스다운을 다시 했는데 소리가 너무 깨끗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음질이 멀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조동익의 엄마와 성당회라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전부터 좋아했던 곡 준비했습니다.
5: 근데 너무 쓸쓸하다 재킷이.
6: 네네. 약간 원래 오리지널 자켓은 그건 아니에요.
5: 그렇군요.
6: 네. 그리고 흑백 사진에 약간 어떤 날 느낌의 이런 자켓이었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고 약간 회색빛 하늘이 그려져 있는. 예. 그리고 이 여동생이 있어요. 조동희 씨.
5: 네.
6: 조동희 씨는 작사.

0: 작사 작곡가, 작사가로 더 많이 알려진 분이시고요. 자, 조동익의 엄마와 성당회를 전해드리고 저는 이만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네, 저도 같이 마무리할게요.
0: 네네.
1: 조동익의 목소리 띄워드리면서 함께 인사 나누고요. 여러분,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0: 김성춘,
1: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1: FM for you.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면 늘 이 말을 명심합니다. 아, 항상 햇빛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림자는 자연스레 당신의 뒤에 드리워질 것입니다. 시인 월트 위트먼은 그러면서 나의 노래에서 미래 지향을 꿈꿉니다. 과거와 현재는 초문에 난 그것들을 채우고 비웠네. 그리고 내 미래의 다음 부분을 채우기 위해 나아가네. 그는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모든 원자는 그대로 당신에게도 속해 있어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덕분에 유명해진 오 캡틴 마이 캡틴에서도 그는 희망 선언을 합니다. 우리 배는 온갖 황폐를 견뎌냈고 우리는 추구하던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항구가 가까워지며 종소리가 들려요.

아, 더워서 그늘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몸은 그늘을 향하지만 생각과 포부는 언제나 햇빛 지향입니다.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의 선택이 밝고 환한 미래의 초석이기를 바랍니다. 자,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백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나타샤 베딩필드. 파켓풀 오브 선샤인. 예. 햇살을 주머니에 이렇게 가득 담아가지고, 와, 이 생각만 해도 멋진데? 햇살을 주머니에? 오. 정선미 씨가, 아, 선택 잘하고 왔습니다 하셨네요. 오. 자, 뭐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녁 6시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선택하신 분들이니까, 아이, 뭐, 예, 투표도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3337번, 네, 선거일에도 무조건 백캠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곡으로 나타샤 베딩필드의 파켓풀 오브 선샤인 들었고요. 1부, 2부, 3일제약,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IS동서, 도드라만돈, 음식물 처리기 휴렉, 백조싱크,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포스코 ENC에서 함께합니다.
1: 티긋티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2: 아니.

패닉 앳 더 디스코 하이 홉스 들었습니다. 오진영 씨가 총해 주셨네요. 와, 24년 차 직장 맘이라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패닉 앳 더 디스코의 하이 홉스. 와, 사진이 와 멋지네. 오, 2137번으로 김은경입니다. 저는 지금 튀르키예 여행 중에 있어요. 오, 사전 투표하고 비행기 탔습니다. 예. 올림푸스산 사진 함께 보내드리고요. 아, 이게 올림푸스산이에요? 오, 아, 멋진데요. 예. 여행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아, 6월이니까 이 노래 들어요 하고 신은정 씨. 예. 아, 6월에만 들어야 돼요? 오호호. 자, Until June, Sleepless.

아, 저미록과의 Seven Days in Sunny June 들었습니다. 1482번 네, 그리고 강민승 씨 고맙습니다. 아, 좀 식상하지만 6월이니까 이런 음악 어떨까요? 네. 식상하긴요 뭐. 네. 자, Until June의 Sleepless 계속해서 자미로콰이 Seven Days in Sunny June 들었습니다. 오, 최고운 씨도 지금 여행 중이시네요. 이탈리아 여행 중입니다. 와, 멀리서 이렇게 저 사연 보내주시고 또는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여행까지 가서 무리하게 꼭 그걸 챙겨 들을 필요는 없다. 뭐 시간 되면 듣는 거죠. 예. 근데 감사하긴 해요. 예. 여행 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1896번으로 청해 주신 투톤 슈 메디슨

투톤 슈의 메디슨에 이어서 벤 헤일런의 점프입니다. 아까도 튀르키예 여행 중인 분이 신청하신 곡인데 보내드립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뭘 좀 아는 사람들의

0: 진짜 가수.
1: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어떤 일을 꼭 해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하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 건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럴 때 자기도 그 일을 해봤다면서 누군가 친절하게 도와주겠다고 한다.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쉬울 거예요. 지침서 또는 안내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거나 방향을 알려준다. 지침서가 있으면 처음 해보는 일이어도 대략 난감에서 벗어나 주춤주춤 따라하는 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지침서 중에는 영 마음이 안 가는 지침서들이 많다. 성공 지침서나 행복 지침서 같은 것들. 지침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지침서대로 따라하기가 어려워서 지침서 읽고 성공한 사람이나 행복해졌다는 사람이 드물다. 법륜 스님이 낸 행복한 결혼생활 지침서인 스님의 주례사는 70만 이상의 독자가 읽었다고 한다. 과연 그 책을 읽고 부부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읽긴 읽었는데 지침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지침서로서의 구실을 잘했다고 볼 수 있나?

사람이 일생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어떤 일을 두 번이나 성공한 사람이 지침서를 썼다. 그는 자신처럼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일을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큰 소리를 친다. 자신의 지침서를 제대로만 읽으면 적어도 90%는 그 일에 성공한다고. 아, 이 일은 생사를 건 결투야. 잘못하면 양쪽 다 다칠 수도 있어.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중국 작가 수퉁의 이혼 지침서는 지침서를 제대로 읽었는데 따라하기 어쩐지 좀 그래서 성공하지, 이혼에 성공하지 못하는 남자의 희비극을 보여준다. 그는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하마터면 미칠 뻔하자 스승이 전수해준 신의 한 수를 쓰지 못한다. 스승은 아유 그때 나도 꽤나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무슨 수를 썼는지 알아? 내가 먼저 미쳐버렸어. 그러니까 그녀가 냉정을 되찾더니 합의에 주더군 했지만 그는 도저히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한다. 첫수는 오늘 온갖 지침이 넘쳐나는 생사를 건 결투 같은 선거에서도 끝내 묘수 쓰기를 포기한 후보자들 생각을 한다. 미친 흉내를 내면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소설의 주인공은

39분 14초 막 지났습니다. 아, 오늘 저 공휴일 아니에요, 사실. 공휴일이라 제가 헷갈려가지고 날씨를 안 알아보고 그냥 지나왔네. 예, 날씨.

0: 이어졌고요. 어제는 더위가 주춤했던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8도나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내륙과 충청 이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좀 더 쏟아지겠고요. 내일도 비가 오겠습니다. 새벽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늦은 밤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기지만 국지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최고 60mm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낮 기온 3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서늘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자, 이거 오늘 같은 날 이거 부고를 전해드리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예, 노래 잘하시던 예, 피보 브라이슨이라고 예, 잘 아실 겁니다. 노래 들어보시면 피보 브라이슨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아, 좀 편찮으셨거든요 원래. 저보다 사실 두 살밖에 예, 형님 아니신데 예, 세상을 떠나셨네요. 피보 브라이슨. 자, 로버트 프렉과 함께 부른 예, Tonight I Celebrate My Love. 아주 큰 히트곡이죠. 이 듀엣 곡을 많이 하셨어요. 목소리가 워낙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니까.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예, 레지나 벨과 함께 부른 A Whole New World는 싱글 차트 1위에 올랐고요. 예. 자, 먼저 Tonight I celebrate my love. 명복을 빌면서 노래 두 곡 계속 듣겠습니다.

로버타 플렉과 함께 부른 Tonight I Celebrate My Love 그리고 레지나 벨과 함께한 A Whole New World 두 곡 들었습니다. 아, 노래들 정말 좋아했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1482번으로 김민경 씨도 아름다운 음악은 영원히 우리 마음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네요. 피보 브라이슨의 명복을 빌면서 음악 들었습니다.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레.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볼.

0: 병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전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7: 백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5216번으로 청해 주신 프린스의 With This Tear. 자, 이 음악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스콧 벨스키는 미국의 유명한 스타트업 전문가인데요. 그가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는 제목에 좋은 기회라고 쓰여 있지 않다. 좋은 사업 아이템은 절대로 한눈에 확 보이지 않는다는 얘긴데요. 물론 가끔은 모두가 바로 와 이거 좋다 이걸 하면 되겠네 싶은 것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건 반드시 누가 이미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아 보이는 건 빼고 이게 뭔가 싶은 것, 이게 될까 싶은 걸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스타트업 좋은 기회가 된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더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트 들었습니다. 박미경 씨. 고맙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예. 서창한 씨. 공지가 안 바뀌는 걸 보니 오늘 녹방이군요. 무슨 공지요? 아, 근데 녹방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 와, 이 정말. 와, 대단하시다. 예. 눈치 못 채게 거의 생방처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채시네. 자, 광고 뒤에는 임진모 씨와 함께 스크로브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주식회사 그레인원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위크엔드 블라인딩 라이츠 네. 박미경 씨 고맙습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킷.

0: 전화.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주 유연해지고 느긋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양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 점점 더 급해지고 막 고집불통이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는데 아 제가 볼 때 임진모 선생님께서는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급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여유를 찾지 않으시고 아니 내일 나오셔야 되는데 네. 목요일에 나오셔야 되는데 수요일에 나오셨네. 와 그렇게 못 참겠습니까? 그렇게 급하십니까? 임진모 씨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5: 네. 네.
6: 근데 제가 급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5: 아 그래요?
6: 네. 근데 이건 사실 목요일에 출연하고 싶었는데
5: 네네.
6: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5: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
6: 네. 그래서 진짜 점점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면서 급해지는 건 사실이고요. 고집불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5: 아이 그거 좋은 거죠. 예. 예.
6: 고집불통 했다가는 전 이미 아주 오래전에 파산했을 겁니다. 파산이라는 게 반드시 재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5: 네네네.
6: 인격 파산.
5: 야,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6: 파탄까지는 안 가도 파산. 파산했을 건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
5: 인격이 파산된다. 야, 묘한데 의미가.
6: 예.
5: 아니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사실 뭔가 좀 여유로워지면 참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앨런 파슨스 노래 제가 들을 때마다 올드 앤 와이즈 들을 때마다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현명해져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 쉽지가 않습니다.
6: 그래요.
5: 예.
6: 그리고 저는 사실 대중교통수단 이용하잖아요.
5: 네.
6: 이렇게 지하철에 이렇게 칸이 있잖아요.
5: 네네.
6: 그 어른들 이용하는 그런 노약자.
5: 노약자석. 예. 예, 예.
6: 거기에서 가끔 이제 말다툼 생기면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5: 노약자석에 앉으실
6: 연세도 있습니다.
5: 연세가 드신 거 아닙니까?
6: 예, 저도 뭐 어떤 데 타고 어떤 데는 안 타는데 항상 또 만 원이에요 거기.
5: 아 그래요?
6: 예, 항상 만 원이에요.
5: 아니,
6: 경쟁.
5: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군요.
6: 지금 초고령 시대니까 아무래도.
5: 그러니까 임진모 씨도
6: 예.
5: 지공 거사시죠?
6: 그럼요.
5: 지하철 공짜로 타죠.
6: 예.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카드는 있습니다.
5: 네네.
6: 어르신 교통 카드가 정확한 저 타이틀입니다. 네네.
5: 아니 저는 축 안 만들었다가 얼마 전에 제가
6: 만드셨어?
5: 주민센터 갈 일이 있어가지고
6: 예.
5: 간 김에 한 만든지 한 달 됐나? 두 달? 그
6: 예.
5: 정도 근자에 와서 만들었습니다.
6: 네.
5: 그냥 만들어봤어요. 뭐
6: 예.
5: 그러고도 한 번도 아직 사용해 보지 못했는데.
6: 네네.
5: 그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6: 네.
5: 어르신 교통 카드.
6: 예, 지금 저기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5: 아니, 그래서 이게 타이틀을 꼭 어르신 교통 카드로 해야 되냐? 어르신은 그 뭐 젊은 친구들이 저도 저보다 나이 연배가 아주 위이신 분들한테
6: 네.
5: 어르신이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6: 네.
5: 카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그러는 건 너무 웃기지 않아요?
6: 근데 사실 옛날에는 60대 초반 중반에

0: 벌써 어르신한 타이틀이 있었고 지금은 너무 젊어서 사실 전 쑥스럽습니다.
1: 저는 사실 지금까지 네. 살면서 네. 어르신이란 호칭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0: 그러니까 거의 뭐 항상 형님 아니면 오빠.
1: 아저씨.
0: 전 할아버지 듣습니다. 아, 저 그리고 실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오. 그저께 출산했습니다.
1: 아이고 축하합니다.
0: 와서 와서 축사해 주셨잖아.
1: 네네네.
0: 바로 그.
1: 와 딸내미가.
0: 네. 어? 네.
1: 아이고.
0: 예.
1: 할아버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0: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이게 생명의 신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1: 야. 아직 이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지? 자 음악 얘기하시죠.
0: 아니 근데 제가 예. 오늘 네네, 갑자기 오늘. 이제 수요일에 출연하다 보니까 아. 옛날에는 참 방송 들으면 요일에 관한 노래들 많이 특집해줬는데.
1: 아, 그랬죠.
0: 그죠, 옛날에는. 요즘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아니, 왜 가끔.
0: 합니까?
1: 가끔 왜. 예. 저는 기억은 나는데 가끔 월요일에.
0: 예.
1: 아, 진짜 피곤하고 막 이럴 때.
0: 먼데이.
1: 아, 먼데이도 들고. 네. I don't like Mondays. 붐타운 레츠에.
0: 예. 그 월요일 노래가 그래도 평일 중에 많은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완전히 없는 게 거의 Thursday. 목요일은 Thursday. 정말 드물더라고요. 물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어느 정도는 인구에 해자되고 대중적인 곡이 어야 되잖아요. 아,
1: 대중적으로 크게 히트가.
0: 예, 근데 목요일은 없고 거의 요일 히트곡은 주말에 몰려있어요.
1: 금요일, 토요일 많죠.
0: 예, 토요일, 일요일은 압도적입니다.
1: 일요일도 많고.
0: 일요일이 왜냐하면 쉬니까 확실히 좀 더 저 각각 저 기분이 좋겠죠.
1: 어허.
0: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노래가 많은데 토요일도 많고.
1: 네, 6832번으로 예. 문자 보내셨는데 임진모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네. 매번 사담이 길어지시네요.
0: 죄송합니다.
1: 아, 이거 원래 사담하는 시간이에요. 예, 예. 네. 사담하다가
0: 예.
1: 음악은 이제 가끔 한 번씩 네. 맛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0: 연세는 저 알 수 있는 방법 많으니까 찾아 한번 보세요.
1: 네네.
0: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하여튼 주말에 몰려있는데 월요일이 많은 이유는 주말이 끝나고 일주일의 시작.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직무의 시작이라는 점이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난 진짜 월요일이 싫어라는 노래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0: 네, 먼데이 마마쌤 파파스.
1: 아이고 뭐 그 월요일이 싫어는 네. 사실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0: 네. 네. 아 근데 진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월요일 다 고통스럽죠.
1: 네. 그건 맞습니다.
0: 네. 네. 근데 저는 오늘 수요일인데 참 어렸을 때 정말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던 게 이 맷 몰로의 웬스데이 차일드였어요.
1: 예,
0: 수요일의 아이. 예.
1: 이 젊은 세대에게는 맷 몰로라는
0: 그렇죠?
1: 이름 자체가 아주 생소하죠.
0: 근데 이분은 사실 빌보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분의 진가를 모릅니다. 네. 영국 UK 차트에서도 빛을 보지 못했으나 모든 가수들이 인정하는 가수. 이 사람의 별명은 골든 보이스입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황금 목소리를 가진 가수 그런 영예노우 타이틀이 있는데 심지어 영국의 시나트라라는 타이틀이 있고
1: 네.
0: 그 프랭크 시나트라 자체가 인정을 했어요. 막 이 시대의 보컬리스트 노래 잘해서 세 꼽으면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갈 사람이
1: 맷 몰로다.
0: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위대한 곡 두 개가 있잖아요. 라디오. 더 뮤직 플레이드하고 웬즈데이 차일드. 이게 차트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만의 곡인가? 그랬는데 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 노래를 히트곡은 아닌데 정말로 스탠다드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1: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나오긴 했어요.
0: 네. 네. 일본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제 생각에 웬스데이 타이틀은 수요일이면 신청곡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이 곡이.
1: 네네네. 네. 그러면 맨 먼로 곡을 한 곡 들을까요?
0: 웬스데이 차일드. 이게 참 근데 수요일은 혼자 태어난 외롭게 혼자 태어난 요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금요일은 사랑에 성공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요일에 태어난지 모르지만 하여튼 과거에 이 노래가 스트레스가 되긴 했었어요.
1: 만세력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만세력.
0: 무슨 요일이세요?
1: 안 찾아봤어요 저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0: 웬스데이 차일드 됐죠?
1: 네. 맷 몬로우 웬스데이 차일드.

0: 참 감미로운 목소리예요. 네, 네, 그렇죠? 네. Matt Monroe, 네. Wednesday's Child.
1: 근데 정말 그 프랭크 시나트라도 그 감정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 발음 발성 이런 것들이 완벽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0: 네네.
1: 그만큼 노래를 정확히 부르는 거겠죠?
0: 야, 이분 왜 이러시지?
1: 왜요?
0: 진모쌤께서 이 노래 부르시면 매우 잘 어울리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정재윤 씨.
1: 제가 골든 보이스인가요? 아, 그거 아니면 안 되는데.
0: 골든 보이스는 아니고.
1: 죄송합니다.
0: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목소리를 도대체.
1: 아이 참. 아, 이거 좀 읽어주세요.
0: 뭐요?
1: 이 1682번.
0: 가뜩이나
1: 이 녹방이라고 아까 얘기가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도.
0: 그 임진모 씨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1: 아니 녹방 이렇게 생방하고 있는데 녹방이란 오해를 받으니까. 아이, 저도 밖에서 괜히.
0: 녹방이면 녹음 방송이면 어떻고 생방송이면 어떻습니까? 좋은 음악만 나오면 되는 거죠. 예?
1: 알겠습니다.
0: 아 우리가 뭐 방송 들을 때 그거 그렇게 따져가며 듣습니까? 라디오 들을 때?
1: 전 옛날에 따졌어요.
0: 따졌어요?
1: 예. 녹방이면 왠지 성의가 없고. 좀 그 청취자들 중심이 아니라 그 제작자 중심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옛날엔.
0: 그럼 1년 365일 늘 생방해야 돼요? 네?
1: 가능하면 좋죠.
0: 따지세요 그럼. 1682번입니다. 아 임진모 아저씨 지난주 목요일 아침 서울역에서 배웠어요. 마스크로 가리신 듯했지만 한눈에 알아봤답니다. 눈에 확 띄는 카리스마. 너무 반가웠는데 바쁘신 것 같아서 인사는 못 드렸네요. 어디 가시는 길이었나요? 네. 서울역에서는 뭐 기차를 타셨겠죠?
1: 그렇죠.
0: 네네. 아 지방에 가셨군요.
1: 이날 경주 갔습니다.
0: 아 근데 보통 길에 다니실 때 마스크하고 다니십니까?
1: 제가
0: 알아봐서 귀찮게 할까봐.
1: 아니 아니.
0: 네, 셀럽이다, 연예인이다 이거죠?
1: 아 진짜 참.
0: 아 그거 아니에요?
1: 그냥 입에서 나오는 얘기 다 그냥 하시는 건 아니야. 어?
0: 다 하진 않습니다. 제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1: 입에서 걸리는 얘기 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사실.
0: 다 했으면 벌써 파산했죠.
1: 제가 감기에 너무 사실은 많이 걸려서. 이걸 하고 나서.

0: 근데 감기 안 걸려요.
1: 아,
0: 그래서 습관적으로 해요. 네네.
1: 감기 조심해야죠.
0: 아유, 저는 목이 너무 약해서요.
1: 아, 연로하신 분들은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0: 맞습니다.
1: 그 대부분 보니까 큰 병으로 사람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잖아요.
0: 네.
1: 대체로 감기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0: 나이 든 나이 많이 병의 근원이죠.
1: 그러니까.
0: 시작이에요, 그게.
1: 조심하십시오.
0: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맷 몰로.
1: 아니 근데 질문을 했잖아요.
0: 네네.
1: 어디 가시는 길이셨나요?
0: 경주라 그랬잖아요.
1: 아, 경주라 그랬어요?
0: 예, 아까.
1: 아.
0: 그 경 맞추고 바로 또 백해 먹은 거 아니에요?
1: 미안합니다.
0: 예. 예, 예.
1: 황남빵 드시고 오셨어요?
0: 아, 황남빵 살려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1: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0: 찰보리빵도 사고 싶었는데.
1: 경주.
0: 근데 저 그 뭐랄까요? 매트 몰로 노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사실 더 뮤직 플레이드가 어렸을 때 엄청난 충격을 준 게
1: 네.
0: 노래를 너무 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노래 번안곡도 남아 있어요. 한남궁 선생.
1: 한남궁
0: 한남석 선생님의 형이죠. 그죠? 한남궁의 음악은 흐르는 데였을 거예요.
1: 음악은 흐르는데.
0: 아. 그때 제 생각에 한남석 선생도 형님의 약간은 뭐랄까 그런 휘 저희가 있었죠?
1: 아, 제가 그 한남석 선배님의 그 가게에 대해서까지 잘 알지는 못하는데.
0: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고.
1: 아, 부모님 근데 형제는 맞아요?
0: 맞을걸요? 아니 제 기억이 그래요.
1: 아, 그래요?
0: 한남석 선생의 형이 한남궁이고 한남궁 선생이 활동 짧았는데 아, 제 기억에 어떤 시를 부른 노래인데 너무 인상적이었어 그때 당시에 학생 때. 네.
1: 하여튼 그.
0: 예.
1: 음악은 흐르는데.
0: 예, 예. 예.
1: 아, 이거.
0: 그래서 더 저는 매트 몰로를 잊을 수가 없어요.
1: 네네.
0: 예.
1: 여기 뭐.
0: 네네.
1: AI는.
0: 네.
1: 친형 맞다고 나오네요.
0: 맞을 예. 겁니다. 제 기억에. 하도 라디오에서 많이 설명을 해줘서.
1: 네네네. 그래가지고요.
0: 네네. 아니, 그래서 더 뮤직 플레이드도 잊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한한공 선생이 리메이크까지 하니까. 더욱더 맷 몰로 노래가 더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1: 그렇죠. 네네. 아, 근데 더 뮤직 플레이드 그 곡은
0: 네.
1: 저 한남궁 씨의 노래로 훨씬 더 많이 들었죠, 우리가?
0: 맞아요. 그 잘하셨어. 굉장히 해서.
1: 원곡은 잘 안 들었어.
0: 저는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리고 또 사실은 저 요일 노래 중에
1: 네.
0: 좀 적은 게 수요일 목요일이고요. 그리고 튜스데이도 생각보다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1: 화요일은 좀 있는 것 같은데.
0: 네, 화요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레너드 스키너드의
1: 투즈데이
0: 곤. 이거 아 진짜 끝내줘.
1: 명곡이죠 명곡.
0: 명곡 진짜.
1: 네네.
0: 그거가 있고 그래서 화요일은 빈약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디 블루스의 영원한 히트곡 있죠. 투즈데이 애프터눈.
1: 네. 명곡이죠.
0: 이 노래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약간 그 사이키델릭 시대 때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어렸을 때 듣기에는 굉장히 이건 우리나라에는 없는 노래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완전 이건 진짜 서양 노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1: 그럼 영어로 나오는데 뭐 서양 노래지 뭐.
0: 아니 그 느낌이 또 그래도 서양 노래도 로봇 노래는 그렇게 서양 노래 같지 않잖아요.
1: 아 그렇죠. 이게 네. 멜로디 자체가
0: 네네네.
1: 가요 같은 멜로디들이 꽤 있었죠.
0: 그럼요. 예를 들자면 조금은 존 덴버도 그랬고
1: 네.
0: 저기 가장 대표적인 거 스모키 아니에요? 저는 거의 한국 사람들에서 만든 것 같았는데.
1: 자, 그럼 뭐 음악이 조금 러닝타임 기니까
0: 네네.
1: 음악 들으면서 마치고
0: 예. 네.
1: 임진 땡씨가 요 문자 보내셨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임진 모씨 가신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디 블루스의
0: 네. Tuesday
1: Afternoon 들으면서 임진모 씨와 함께한 스크롤 로악을 마칩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네, 즐거운 수요일 밤 되세요.
1: 그, 마음에 없는 얘기 하려니까 이 말이 꼬이잖아요.
0: 수요일에 출연했다는 것도 이것 때문에 왔는데 또 실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은 전북 일부에만 약하게 소나기가

0: 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까지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 조금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원도와 남부 내륙에만 비가 지났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날 예정입니다. 내일 우산 꼭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내일 늦은 밤까지도 비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소나기지만 비가 제법 많이 또 강하게 오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최대 60mm 정도 예상되고요. 그 외에도 5에서 4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 이 친구들 음악 매력적이에요. 예. Wet Leg이라는 영국 밴드인데 잘합니다. 예. 라이브도 아주 잘하고요. Wet Leg, Chaise Longue 들었습니다. Chaise Longue 아주 긴 의자입니다. 예. 667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문승호 씨가 어? 지금 왔는데 진모쌤은 오늘 오셨나요? 아 역시 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오시는 멋진 분이시군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 때나 뭐 오고 싶을 때 오시면 됩니다. 예. 아, 아까 참 임진모 씨 있을 때 보낸 문자 길어서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7278번입니다. 아 저는 임...

임진땡이라고 합니다. 퇴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모 선생님과 이름이 비슷해서인지 구수하고 해박하신 팝의 역사를 소개해 주실 때 목소리도 좋으시고 내적 친밀감이 있습니다. 가끔 진모쌤을 구박하실 땐 마음이 아픕니다. 장난이겠지만 진모쌤 잘 부탁드립니다. 오. 아, 구박은 안 하고요. 구박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임진모 씨가 저한테 구박당할 만한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아유, 제가 당하면 당하지.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7278번. 자, 7시 36분 3초 막 지났습니다. 예. 최혜영 씨가 청해 주신 엠베이 홀드 넘 리틀 버그.

0: Toot.
1: 비욘세가 컨트리 앨범 내서 화제가 됐고 이 싱글 차트 1위까지 올랐잖아요. 비욘세의 텍사스 홀덤. 네. 이런 음악 들어보면 비욘세는 그냥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네. 뭐 소울, R&B, 뭐 컨트리 아무거나 힙합 뭐 아무거나 부르면 돼요. 아마 제 생각에 락밴드의 보컬리스트였어도 무지하게 잘했을 거예요. 그럼요. 그냥 노래 잘하는 거예요. 비욘세 텍사스 홀덤 8568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엠바이어 홀드의 넘 리틀 버그였고요. 8837번 또 권은정 씨 청해 주셨습니다. 뉴 오더 아카데믹.

0: 그레이놀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자, 따라해보세요.
5: 4만원
4: 회계관리
5: 4만원

0: 최고 권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권리.
1: 사업성도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3: 백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셀린 디온 그리고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Tell Him.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7490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오와이 전소미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정해지는 순위나 수치상의 성공에 얽매여서 제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참 재미없는 게임으로 느껴졌죠. 숫자로 드러나는 성공이 아니더라도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멋지다고 인정해줄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를 내보내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다움 진짜 멋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1: FM for you.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치.
4: 콘서트 늦겠다. 뚫자.
5: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6: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5: 와,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6: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6: 아, 오늘 재밌었다.
4: 와, 이거 봤어?
6: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6: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형제 자매들이 다툴 때 나오는 단골 멘트. 너 내 옷 몰래 입고 나갔지? 일 겁니다. 한 번 입어서 닳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싶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옷 주인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당연한데요. 동의라는 건 어떤 의견에 찬성하거나 남의 행위에 승인한다는 의사표시로 이 경우엔 몇 월 며칠에 그 옷을 빌려 입어도 될지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입어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져야 둘 다 동의한 걸로 간주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사한 한 표 역시 누군가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의사표시가 될 텐데요. 부디 그 한 표 한 표의 무게가 소중히 쓰이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6월 3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였습니다. 자, 별밤 열면서 어떤 의견에 찬성한다는 동의의 의미를 짚어봤는데요. 박은수님께서는 딸만 셋인 집에서 둘째로 커서 그 옷 허락멘트 매일 들었는데 나이 들고 나니 그렇게 시끄럽던 싸움들이 그립네요. 저 어릴 때는 그렇게 언니 옷들이 탐이 나고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빌려주기 싫어하고 자매 있는 집들은 항상 그렇게 싸움이 났던 것 같아요. 8242님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왔습니다. 아침 일찍 투표하고 약속 두 탕이나 뛰고 왔다고요. 뿌듯한 휴일이에요. 저도 오늘 진짜 오랜만에 본투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 너무 더웠어요. 근데 바로 집 근처라 남편이랑 걸어서 갔는데 세상에 뙤약볕이 한 11시쯤이었나?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사람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 4부에서는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함께해요. 오늘이 우리 얘기 나눴다시피 지방선거날이었잖아요. 우리 동네 일꾼 뽑는데 고심했을 부엉이들 별밤 들으면서만큼은 편하게 쉬시라고 오늘은 투표 쉬어갑니다. 약간 좀 피곤합니다. 대신에 원석 씨와 제 추천곡 들으면서 느껴지는 감상 편하게 보내주시면 몇 분께는 실시간으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그 전에 부엉이들이랑 오늘치 수다를 떨어야겠죠. 휴일이라 특별한 데 다녀온 분들, 휴일이지만 똑같이 근무한 분들, 소소한 이야기 뭐든 다 좋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세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3일제약, 포스코 ENC, 슬림웨이 다이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레이첼 플래튼의 스탠바이 유 듣고 오셨고요. 박현미 님이요. 오늘 저희 집 공주 생일이에요. 근데 열이 39도 넘게 펄펄 나면서도 생일날엔 병원 가기 싫다고 버티는데 얘도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케이크도 먹고 받고 싶던 슬라임도 선물 받고 행복하다는 말이 너무 고맙네요. 세상에 저희 집 대대장 부엉이인 할머님도 생신이세요. 저는 오늘 이제 라디오 때문에 함께 그 생일 저녁은 못했지만 용돈을 보내드리고 조금 전에 통화는 했는데 현미님 공주님도 생일이군요. 아니 근데 39도 넘으면은 너무 아플 텐데 근데 그 아픔보다 병원에 가기 싫은 욕구가 더 크다라는 거는 버틸 기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케이크 들어간 거잖아요. 다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래도 내일도 열이 내리지 않으면은 뭐 어련히 억지로 업고라도 병원 데리고 가야겠죠. 자, 그리고 오늘도 운동과 산책 중인 부엉이들이 있습니다. 강덕희님. 사전투표하고 오늘은 하루 종일 소파와 한몸이었다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 결과 보고 꽤 충격받았던 게 생각나서 천변으로 뛰러 나왔어요. 함께 할게요. 잘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또 건강검진 결과 보고 좀 내가 이런 서서히 조금 고장나나 싶어서 그제서야 비로소 부랴부랴 조금씩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금이라도 덜 나쁘게 먹고 하는 것만으로도 뭐 혈액

심폐검사 수치 같은 거는 또 금세 좋아지고 그 경험치가 저를 또 그 다음부터 더 신경 쓰게 만들어주더라고요. 9815님 저녁 먹고 산책하면서 미니로 항상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도 부엉이 되나요? 언제나 달달한 목소리 덕분에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산책하면서 들으실 만한 시간인 것 같아서 그렇다는 분들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녁 먹고 산책하는 것만큼 가장 여러모로 우리에게 좋은 행위가 없습니다. 예, 진짜 많이들 더 더워지기 전에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노래 또 듣는 동안에 휴일인 오늘 부엉이들 뭐 하면서 보냈는지 문자랑 미니로 더 얘기해 주세요. 서인국, 정은지가 함께 부른 All For You.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에 이어서 성시경 신곡 나왔군요. 나의 하루처럼 들었어요. 들으면서 너무 잘 불러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 그런 저만의 감상을 하고 있었어요. 성시경 씨 약간 그 예전과 살짝 달라진 톤 그 느낌이 있는데요. 와, 너무 멋있게 좀 질감이 생겼네요.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9961님 택시 기사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부엉이겠죠? 맞죠, 맞죠. 여기 특히 우리 기사 부엉이님들을 특별히 더 우대하고 있다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3777님. 오늘 엄마가 산딸기를 따오신 거 있죠? 깨끗이 씻어서 먹으니 새콤하고 맛있어요. 먹다가 AI에게 물으니 산딸기가 눈 건강에 좋고 피로해소랑 노화방지에도 좋다고 하네요. 오, 좋죠. 오, 너무 항상 그 파는 양이 적어가지고 그리고 세척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고 그래서 엄마가 씻어줄 때만 먹었던 것 같아. 여러분 저희 집 앞마당에 딸기 열렸어요. 굉장히 제가 이따 사진 SNS에다가 올려달라고 할게요.

제가 심은 게 아니에요. 저희 이모님께서 심으셨나 봐요. 딸기가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했는데 그래요. 아주 놀라워. 저희 집 정원이 요새 아주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작은 정원인데. 김명희님, 아침 일찍 투표하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 열었는데 웬걸 손님이 너무 없는 거예요. 동네 꼬마들이랑 지나가는 중학생 친구들한테 꽈배기 공짜로 줬어요. 평소보다 일찍 마감하고 퇴근해서 마트 다녀오는 길입니다. 오늘 매출 마트에서 다 쓰고 왔어요. 잘했죠?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렇게 왜 이렇게 손님이 너무 없지 하고 시무룩해서 돌아오지 않고 꽈배기들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마음 진짜 너무 그거 특별히 또 잘하셨습니다.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사연과 신청곡 더 기다릴게요. 제인의 Better.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버스에서 하차해 지금까지 왔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내려야 하는 정류장에서 두 정거장이나 더 와서 내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집까지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 날씨도 선선하겠다. 그 정도는 가볍게 걸어보기로 한다. 평소 퇴근길이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는 건 며칠 전 친구가 시켜준 새로운 경험 덕분이다. 지난 주말 오후 늦게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손에는 소풍 갈 때나 볼 법한 돗자리가 들려 있었다. 좋은 곳을 봐뒀다면서 내 손을 잡아 이끈 곳은 사람들이 오가는 번화가 한가운데 있는 공원이었다. 친구는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펼치고 자리 잡더니 신발까지 벗고 벌러덩 드러누워서 너도 이렇게 누워보라고 여기 와서 저 하늘 좀 보라고 나를 부추겼다. 바로 몇 미터 옆 공원 너머에선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데 이런데 눕는다는 것 자체가 생소했다. 그런데 거기 누워서 바라본 하늘은 내가 알던 하늘이 아니었다. 나뭇잎 사이로 보일 듯 말 듯하던 늦은 오후의 햇살은 가끔은 그래도 된다고 나를 안심시켜주는 것 같았다. 늘 그랬듯 맛집에 들러 수다나 실컷 떨다 갈 줄 알았던 그날 나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각도로 올해 첫 여름 하늘을 마주했다.

전기뱀장어의 동심원 듣고 왔어요. 안녕 들어간 거예요. 오늘 얘기는 1931님이 보내주셨고요. 친구 덕분에 번화가 한가운데 있는 공원에 누워 생소하지만 기분 좋은 여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평소라면 안 하던 것들을 조금씩 해보고 있어요. 원래 내리던 정류장 지나쳐서 내려보기. 카페에서 안 먹던 메뉴 주문해보기 같은 거요. 물론 다 성공만 하는 건 아니지만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런 아주 작은 막 뭔가 내 활동 범위 밖의 것들 한번 도전해보는 게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래요. 내가 항상 예측하는 그 루틴 안에서만 사는 게 저도 굉장히 그런 스타일인데 거기서 항상 그냥 약속된 안정감을 누리는 것보다는 뭐 이거는 별로 아닌가 싶은 거 해봤는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또 이렇게 루틴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그 루틴 밖의 것들은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네? 그런 기분이 아주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돗자리를 가지고 다니다가 근교에서 한번 누워서 하늘 보기 이런 거는 진짜 한번 도전해볼 만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1931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편안했는지 안부 묻고 그 대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릴게요. 뉴진스의 버블검 듣고 오는 동안에 사연이랑 신청곡 더 보내주세요.

뉴진스 버블검 이어서 폴킴의 뉴데이 들었고요. 아 역시 우리 부엉이들 중에는 투표장에서 수고한 분들도 계셨군요. 1701님 안녕하세요. 사전투표 이틀 오늘 본투표까지 3일 동안 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부엉입니다. 오전 5시까지 투표장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끝나고 투표함 인계하면 빨라야 7시에 끝난답니다. 투표 기간 동안 살짝 긴장했는데 오늘은 맥주 한 캔 시원하게 하면서 맛있는 고기 먹을 거예요. 전국의 투표 종사자 여러분 선거 기간 내내 고생 많으셨어요. 조금이라도 즐거운 세상이 되길 바라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은근히 엄청 긴장될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7465님은 일찍 투표하고 투표소 참관인 알바하고 왔어요. 개표소까지 인도하고 이제 집에서 맥주 한잔하며 쉬는 중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힘겹게 투표소로 오시는 모습 보고 그동안 귀찮아서 투표 제대로 안 했던 제 자신이 많이 반성됐던 하루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더 귀한 일 해주셨는걸요. 근데 다들 고생한 날의 마무리는 맥주 한 잔이군요. 시원하게 오늘만큼은 달콤하게 드십시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

0: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서울원에서 만나

0: 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인혜님께서 늘 퇴근이 늦어 정신없었는데 오랜만에 별밤 들으면서 여유 즐겨요. 데이브레이크 푸르게 듣고 싶어요. 저녁 되니 바람도 불고 기분도 좋고 원성님의 청량미 넘치는 목소리가 마구 듣고 싶네요. 라고. 곧 있으면은 실시간 목소리도 들으시겠지만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함께 듣지요. 요 노래 듣고 저는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는데요. 아니 아까 푸르게 나갔는데 PD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 이거 성

0: 환난인데 혹시 뭐 어쩌죠. 그래서 너무 불안하면 뭐 어떻게 뭐 붉은 노을 틀어요? 예,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신청으로 들어온 거 함께 즐겁게 감상했고요. 아무튼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시작하겠습니다.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미분당 주식회사 헤리즈 해보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노래는 알리고
2: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1: 오늘도
2: 영업합니다. 시즌 4.
1: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이원석입니다.
1: 아, 아주 아까 본인 노래 나올 때 밖에서 또 공연을 펼쳐주시는 모습 생생하게 또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2: 아,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네. 노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좋아요.
2: 네. 좀 진짜. 놀랬어요, 아까.
1: 가끔 만들고 나서 시간차 두고 들으면은 네. 이렇게 잘 만들었었다고 싶을 때 있죠.
2: 아, 좀 놀라워요. 예, 아,
1: 스스로에게 깊이 심취해버린 우리 소장부엉님이고요. 벌써 영상이 올라갔군요. 0715님이 어머 소장부엉님 춤추며 등장하셨네요.
2: 아, 춤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1: 그럴 수밖에 없죠.
2: 그랬어요.
1: 예, 그럴 네.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별밤 인별그램 벌써 올라왔군요.
1: 아주 빠릅니다. 자, 그리고 네. 오늘 영업에 앞서서 제가 소소하게 이벤트 하나를 진행했어요.
2: 뭔데요?
1: 선물을 챙겨드릴 분이 생겼는데 지난주에 제가 패배하면서 네? 마지막 선곡과 그 이후로 제가 퀴즈, 그림 퀴즈로 냈습니다.
2: 어.
1: 근데 이걸 맞춘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한테 하트 눌렀었거든요. 그분 맞나요? 아, 그래요. 저의 그 제 그림으로 다 누구나 맞출 수 있게 쉽게 이제 퀴즈를 냈었고.
2: 아, 지난주에 패배하셔서 틀지 못한 노래를
1: 그쵸, 뭐. 퀴즈로, 맞춰봐라.
2: 그림으로 퀴즈를
1: 그림으로 그렸어요.
2: 네.
1: 그래서 그림을 주제에도 그림으로 퀴즈를 냈고요.
2: 네.
1: 정답은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이었어요.
2: 아, 그림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1: 예예예. 예, 예.
2: 이걸 보고 맞추셨다고요?
1: 무슨 말씀이지? 누가 봐도 슬픈 그림 하면은 슬픈 그림 같은 사랑 딱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이게 그림인 줄 모를까봐 이걸 감상하고 있는 풍경까지 제가 그린 거거든요. 이게 그림이다. 이게 네모 안에 있는 얼굴이 아니라
2: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림에?
1: 아니 그 대충 슬픈 그림이라는 걸 봐 보세요. 근데 이재희님이 딱 맞췄어요.
2: 야 이거 이재희님이 진짜 대단하신 아니, 거네요. 아니,
1: 앞으로도 종종 제가 퀴즈를 예, 좀 틈새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장부엉의 그림 퀴즈 맞힌 부엉이 저예요 저 하셔가지고 제이님께는 선물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2: 아니,
1: 너무 쉬웠는데 너무 사람들이 못 맞추고 계셔가지고
2: 너무 어려운데요.
1: 너무 어려워요. 누가 봐도 제이님 너무 쉬웠죠?
2: 아니, 이게
1: 바로 맞춰주셨더라고요. 슬픈 그림 같은 사랑이네.
2: 슬프잖아요. 얼굴.
1: 그 주제는 그림이었죠 이미.
2: 사랑은 어딨냐 그러니까.
1: 아, 그 슬픈 그림이면 딱 생각나야죠. 사랑까지 제가 드려야 됩니까? 예.
2: 알겠어요. 아무튼 이재희님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리고요.
2: 네.
1: 자, 오늘 영업 들어갈 텐데 오늘은 좀 우리가 평화로워요.
2: 네. 그 선곡 주제로 이나 씨와 제가 세 곡의 노래를 영업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오늘은 대결이 없습니다. 지방 동시선거 투표하느라 고심했을 부엉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에는 투표를 쉬고요. 편하게 노래 감상하게 해드릴게요.
1: 좋습니다.
2: 네.
1: 대신에 노래를 듣다가 느껴진 감상이나 노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편히 보내주시면 그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선곡 주제 뭐예요?
2: 그 오늘도 투표가 있었는데 투표가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운데 골라 뽑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선택.
1: 루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영업곡 지금 보는데
2: 네.
1: 아주 우리 그 갑자기 그러고 보니까 요즘 너무 못 뵌 우리 원철 선배님의
2: 네.
1: 애창곡.
2: 애창곡이죠.
1: 아, 이 노래 들으면 또 어디선가 뛰쳐오실 텐데요.
2: 그건 두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 노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은
1: 예.
2: 좀 심도 있게 이 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1: 이원석 씨의 첫 번째 영업곡 소개해 주시죠.
2: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1: 아, 이 노래는 진짜 약간 저한테 이거야말로 저한테 숨든 명.
2: 네?
1: 숨어 듣는 명곡.
2: 왜 숨어요?
1: 그러니까 뭔가 지나치게 거칠어.
2: 지나치게 거칠어.
1: 근데 다시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멜로디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가사가
2: 네.
1: 지나치게 비장한 거예요.
2: 맞아요.
1: 그 시절 OST 특징이긴 한데 네. 그게 근데 이 곡의 미학이긴 합니다. 가사 좀 소개해 주시죠.
2: 일단 이 노래가 1994년도입니다. 참고로 K본부에서 방영됐었던 폴리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이게 만화가 원작이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 그림체부터 해가지고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비장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1: 그림체요?
2: 이게 그 이연세님의 작품을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1: 그렇구나.
2: 그래서 뭐 오해성이라는 뭐 그 저 주인공도 등장하고 참고로 이병헌 씨가 그때 오해성 역할을 했었습니다.
1: 그랬구나, 그랬구나. 네.
2: 이 후렴구를 바로 시작하는데 말이죠. 난 결코 쓰러지거나 힘없이 꺾이지 않아. 정관은 다름없이 내 안에 있을 테니. 무난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비장한가 보다.
1: 그치 그치. 파이팅 근데, 하나 보다.
2: 벌스가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은 생략하고 그냥 몇 구절만 볼게요.
1: 네네.
2: 금세 터질 듯한 폭탄 같은 내 눈빛을 걱정하며.
1: 약간 이게 스스로에 대한 표현인데
2: 네.
1: 본인이 약간 진짜 컨트롤하기 힘든 인물이라는 말을 스스로에 이게 얘기하고 있죠.
2: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선소절 지나면 어차피 고독은 내가 선택한 거야. 그건 네가 없는 외로움과 조금은 다른 싸움.
1: 근데 그 다음이 전 관건이라고 봅니다.
2: 내 속에 있는 나와의 어려운 승부지. 적어도 내 자신은 이기고 싶어.
1: 어? 있어봐. 어? 원철 선배 성대모사 하셨네요.
2: 저도 이 노래만큼은 예, 예. 이 발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 아 저조차도
2: 네.
1: 거칠어져요.
2: 이 끝이 절망이라도 예. 다시 못 올 곳이라도 나를 잡아끄는 이 길에 뭘 걸까?

0: 아주 좀 이분 위험한 분이에요.
1: 아 진짜 저 의도치 않게 자꾸 미간에 주름이 막 두 겹 세 겹씩 막.
0: 그리고 턱도 자꾸 두 겹으로 접혀요. 네. 아 그러면서 아 진짜 이렇게 세상 고독할 수가 있을까?
1: 아 진짜 이것은 진짜 이 노래가 94년도에 나왔다는데 말이죠. 그럼 벌써 32년이 된 건가요?
0: 그러네요, 벌써.
1: 그런데도 아직도 저희 이 가슴이 정말 아직도 그냥 거친 광야에 벌어진 것 같은.
0: 이 노래에는 캐릭터가 거의 옛날 미국 서부 시대에 네. 그 막 총잡이들 있죠.
1: 네.
0: 거의 그 수준이에요.
1: 그렇죠.
0: 석양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나의 고독을 씻어내줄 수는 없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모래바람만이 나를 닮았을까. 이런 느낌.
1: 터벅터벅 어디 걸어갑니다.
0: 가버려. 네. 네, 자꾸.
1: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죠.
0: 그리고 자꾸 안녕을 뒤돌아서 하는 사람. 얼굴 보면서 빠이빠이 안 하고 해. 간다 소리도 안 해. 뭔지 아시죠?
1: 멋있죠. 멋있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고독은 내가 선택한 거니까요.
0: 김혜원님께서 와 드디어 나올 곡에 나오는군요.
1: 진짜 좋아하는 좋아하시는 많아요 이 노래.
0: 생각보다 우리 다 뜨거워질 거예요 여러분.
1: 네.
0: 함께 가보시죠. 소개해 주세요.
1: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0: 이원석 씨의 첫 번째 영업곡이었죠.
1: 네.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0: 도저히 맨들맨들한 목소리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기분 더 이상.
1: 아, 왜 어순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예? 이 느낌을 말을 하면 어순이 주어가
0: 뭡니까?
1: 주어가 나중에 나와.
0: 문제가.
1: 그러니까
0: 예?
1: 동사가 먼저 나오고
0: 그렇습니다 제 기분
1: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할 따름이에요.
2: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든 그냥 막 던져버려야 돼요 이 정서는. 아 진짜 손성훈 씨 뭐하고 사실까
1: 글쎄요 좀 궁금하긴 하네요.
2: 아, 여전히 상남자시겠죠.
1: 그 이외에도 히트곡도 몇 곡도 내주셨고.
2: 아, 이거 아무나 이렇게 못 부르잖아요 처음.
1: 신화의 보컬이셨어요 또 손성훈 씨가.
2: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우리 남국현님이
1: 네
2: 역시나 또 반응해 주셨어요.
1: 뭐라고요?
2: 빨리 읽어주세요.
1: 와 침대에 누워. 아니 죄송합니다. 와 침대에 누워 세상 편하게 별밤 듣고 있다가 갑자기 비장하게 앉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2: 아 그럼 그렇게 읽어주셔야죠. 지금 저희와 함께 이 노래와 지금 하나가 되신 분인데.
1: 죄송합니다.
2: 예예 예, 예. 자 아무튼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이 그 선택하신 걸 보고
1: 네.
2: 아 함께 가야겠다. 저는 이제. 서양 그 상남자로 갑니다.
1: 서양 상남자요?
2: 동양의 이 거친 아스팔트의 목소리가 손성훈이었다면
1: 네.
2: 서양 모래길로 갑니다. 저의 첫 번째 영업고 본조비의 It's my life.
1: 땅땅 보레보비보.
2: 그리고 노래도 전반적으로 약간 이건 내 인생이고 내가 선택한 거고 난 내가 정한 대로 살아갈 거야. 이거는 사랑 노래도 아니고 못도 아니야. 그래서 예. 근데 가사가 이 노래는 이 멜로디가 너무 유명한 곡인데 가사가 네. 너무 좋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네.
1: 가사를 해석해 보진 않았어요.
2: 저도 그냥 이게 그 이 분위기로만 가는 곡들이 있잖아요. 사실 내가 선택한 길도 네. 가사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드리기 전까지는
1: 네.
2: 잘 기억 안 나셨을 걸요.
1: 그냥 입에 붙어있죠.
2: 그냥
1: 내용이 붙어 뭔진 모르겠고.
2: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본조비도 본조비야말로 어떻게 우리 소정 부모님이 좀 잘 알지 않으신가요?
1: 저는 진짜 좋아했어요.
2: 본조비.
1: 근데 락을 진짜 너무너무 메탈 키즈들한테는 본조비는 너무 소프트한
2: 샌님.
1: 약간 반칙이다.
2: 약간
1: 타협한다.
2: 그들에게는 약간 고영배 느낌인가요, 그럼?
1: 아, 왜 또 고영배 씨가 나와요?
2: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부드럽고 소프트하다고 하니까.
1: 그렇죠. 밴드의
2: 범생이.
1: 뭐 약간 뭐 데이브레이크나 뭐 소란 같은 그런 좀 소프트한 팝 락을 좀 지향하는 팀에.
2: 본조비 정도도 그냥 소프트한 거예요?
1: 아, 어마어마한 팀들이 많잖아요. 해외에는. 그러니까 본조비 좋아한다 그러면 약간 뭐 락 좋아하는 거 맞아?
2: 그 왜?
1: 약간 요건 그런 느낌?
2: 그 힙합이랑 락이
1: 네.
2: 이상하게 약간 좀 장벽이 있고
1: 네.
2: 그 한가운데 계신 분들의 마음에 들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좀 오히려 더 그때는 또 더 강하고 더 세고 더 파괴적인.
2: 그럼 손성훈 씨 정도면 좀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1: 아 그건 또 모르겠어요. 신하의 시절에 손성훈 씨는 또 우리에겐 또 우리 나 저는 아닙니다만 그 락키드들한테는 또 그런 느낌 좀 나는 건데
2: 하긴.
1: 근데 본조비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롱런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리스펙트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그리고 약간 좀 제 기억 속에서 좀 사진이나 이런 걸 많이 봤지만 좀 꽃미남이었던 것 같은데.
1: 아이돌이었어요 본조비.
2: 아 진짜?
1: 초창기의 본조비는
2: 네.
1: 아이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슈퍼스타가 된 거고요.
2: 그래서 더 또 락밴드들한테는 그냥 뭐 아이돌이다. 네. 약간 알겠다. 이홍기 씨 같은 느낌이었나? 사실 진짜 훌륭한 보컬인데 아이돌 포지션이 되면서
1: 네.
2: 락을 좋아하는 분들이 오히려 남성분들도
1: 네.
2: 홍기 씨가 좀 나이가 들면서는 와, 근데 이용기 락 보컬로는 진짜 잘하겠네.

0: 너무 잘하는데 뒤늦게 깨달으세요.
1: 그래서 저는 본조비의 이 어떻게 보면 이 히스토리를 보면 어. 힌트가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0: 어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보이 밴드 아이돌 밴드들이 많잖아요.
0: 그쵸?
1: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만들어진. 근데 그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걷느냐에 따라서 레전더리한 정말 락 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음악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스토리 본조비의 스토리는 우리 많은 밴드들에게 힌트를 주는 또 부분이 있어요.
0: 오, 네. 맞습니다. 자, 아주 그 의미까지 해석해 주셨고요. 굉장히 거칠게 내 삶에 대한 확신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가사까지 곁들여서 함께 감상해 주시면 좋겠고요. 7143님이 오늘 대결이 없어서 그런지 두 분 주기 아주 잘 맞네요. 티격태격 말고 진정한 티키타카라. 어, 그러고 보니까 대결만 안 시키면 우리도 꽤 잘 지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 오늘은 승자 패자 없고요. 노래 들으면서 느껴진 감상 문자나 미니를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꽤 비장합니다.
1: 아, 그럼요.
0: 함께 듣죠. 본조비의 It's My Life.

0: Bon Jovi의 It's My Life.
1: 멋있어요.
0: 하,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이 노래. 이수민님이 최고입니다. 대장부왕 선곡이죠. 일어났어요. 앉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곡은.
1: 앉아기 싫고요 같은 노래네.
0: 진짜.
1: 1135님은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구덩이가 치솟는 느낌. 이거죠. 이게 내 길이다. 야, 내가 선택한 내 왜죠? 인생이다. 크, 노래에 맞춰 헤드뱅 좀 했습니다.
0: 다들 부엉이들이 가슴 속에 뜨거움을 해소해줄 뭔가가 필요했었네요.
1: 그런가 봐요.
0: 우리 1135님께 특별히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불구덩이가 치솟아서 좀 네. 시원한 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우리 주제는 선택이고요.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곡은 뭔가요?
1: 제가 가져온 노래는 Fly by Midnight라는 팀의 No Choice라는 곡이에요.
0: 어, 벌써 뭐 진정하나요? 우리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1: 좀 진정할 필요가 있어요.
0: 아 왜요? 더 좀 끓여주시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선곡? 뜨겁게?
1: 대장부의 두 번째 선곡으로 좀 더 뜨겁게 만들어주세요.
0: 제가 알았어요. 일단 그러면.
1: 근데 이 노래도 뭐 뜨거워질 수는 있어요.
0: 그래요?
1: 물론 이렇게 앞선 곡들에 비하면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지만.
0: 실내예요? 아까 우리 다 밖에서 거친 그 황야에 있었잖아요.
1: 아, 이 노래는 좀 예쁜 노래지.
0: 아, 그렇군요.
1: 아니 이 노래가 플라이 바이 미드나잇 이 팀이 네. 미국 뉴욕 출신의 2인조 신스팝 밴드예요.
0: 아, 그래서
1: 신스팝. 이 2인조인데 둘 다 이 공교롭게도 이름이 저스틴이에요. 성은 다른데.
0: 저스틴 김과 저스틴 박 뭐 이런 느낌이군요.
1: 네. 아무튼 저스틴 이 두 명이서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가 90년대에 참 좋아했던 그런 사운드가 있단 말이에요.
0: 있죠.
1: 예를 들어서 뭐 백스트리트 보이즈나
0: 좋지.
1: 뭐 웨스트라이프나 이런 팀의 어떤 느낌, 사운드나 어떤 멜로디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Fly By Midnight을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이 노래 우리가 4부 첫 곡으로 들어야 되나 봐요.
1: 아, 그래요?
0: 어차피 한번 숨 고르고 가야 됐었네.
1: 다행이네요.
0: 다행이에요. 지금
1: no choice.
0: 네, 지금 약간
1: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0: 없다.
1: 네.
0: 자, 그리고 오늘은 투표 없습니다, 여러분. 또 누구 골라야 되나? 오늘만큼은 오늘 또 선거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평화롭게 평소와 다르게 저랑 소장봉지 이렇게 대화 합 좋은 거 보세요.
1: 이때 소개되는 아티스트들은 참 복 받았네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끝없이 추앙됩니다, 지금.
0: 아, 맞습니다. 서로에게 서로의 아티스트들이 더 훌륭하다며. 자,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올 거고요. 돌아와서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영업곡 Fly by Midnight의 No Choice 듣고 올게요.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곡 Fly by Midnight의 No Choice로 별밤 4부 시작했는데요.
1: 네.
0: 아주 진정이 착 되면서도 적당히 흥은 남아있어요.
1: 상큼하죠?
0: 너무 좋았어요.
1: 네.
0: 자, 영업합니다 시즌4 데이브레이크 보컬 소장부엉 이원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선택이고 오늘은 투표 없이 부엉이들의 감상평 편안하게 받고 있습니다.
1: 네. 정혜영 님께서요. 와, 딸 알바 끝나 데리러 가며 듣는데 선곡 무엇인가요? 신나 신나. 시골길 운전 중에 엉덩이 들썩들썩했네요. 지금 기다리는 중에 잠깐 보내요. 라고 하셨어요.
0: 가만 있어봐. 우리 혜영님 지금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는 바이브면은
1: 네.
0: 저희의 두 번째 영업곡으로
1: 네.
0: 마저 좀 흔들게 해드려야겠습니다.
1: 뭔데요?
0: 저의 노래. 백지영의 선택!
1: 어? 이거... 이거!
0: 아! 자,
1: 잠깐만.
0: 백지영 씨의 말 그대로 선택이라는 곡이고요.
1: 네.
0: 이게 저도 가물가물했었는데 찾아보니까 백지영 씨 데뷔곡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어.
1: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0: 맞아.
1: 차 밖으로 내리셔야
0: 잠깐 내려야 되긴 해.
1: 예, 이거 어떻게 참습니까?
0: 하, 이거 굉장히 그 이제 이 하체 쪽을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곡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선택을 하세요.
0: 맞습니다.
1: 춤을 출 거.

0: 말건지.
1: 그렇죠, 그렇죠. 나 아마 참기 힘드실 거고요. 네. 백지영 씨는 이때 한국에서는 잘 없었던, 많이는 없었던 좀 라틴 댄스. 네. 진짜 장을 열었죠.
0: 아, 그때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1: 이때 해외에서는 네. 라틴 팝 붐일 시기여서 영향을 받았대요. 리키 마틴의 시대였거든요.
0: Viva la vida. Viva
1: la vida. 우리 자꾸 흥분을 할까요, 우리는?
0: 아, 이거 안 되겠네. 예, 예, 차분해져야겠어요.
1: 예, 아무튼 백지영 씨는 가창력까지 완벽하게 갖춘 가수였었고 그런 어떤 네. 섹시한 느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노래까지 너무 잘해버리셨잖아요. 아,
0: 진짜 대단한 가수예요.
1: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 네. 대단한. 네. 지금은 이제 발라드 넘버로 너무 많은 사랑받고 계시지만 네. 태초에 그녀는 모두를 멈추고 춤추게 만드는 댄싱 머신이었다.
0: 맞아요.
1: 저의 두 번째 영혼곡입니다. 백지영의 선택.

0: 저의 두부 주영업국 백지영의 선택이었습니다.
1: 아 근데 백지영 씨가 네. 이게 데뷔곡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함에도 굉장히 좀 애수 있게 잘 불렀네요.
0: 이게 이런 보컬이 없어. 네. 애수 말 그대로 정확합니다. 애수.
1: 그러니까요.
0: 그 흥과 애수를 동시에 지금도 그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대쉬나 새드살사 이후에 네. 그런 걸 최근에 부르시는 걸 봐도 진짜 말도 안 돼요. 백지영 씨. 그 중간에 굉장히 엄청나게 꽂히는 추임새가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네요. 자 그리고 김정훈님 문자 좀 소개해 주시죠.
2: 아! 나 왜 지금 지하철인데? 아!
0: 약간 정훈님 몰래 스텝으로 그럴 때 살짝
1: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0: 네, 약간 발가락 몰래 이렇게 밟는 거.
1: 네.
0: 아 그리고 아까 엉덩이 좀 흔들고 계시던 분.
1: 네.
0: 아 정혜영님이. 아, 시골에선 내가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인 줄 다 알기에 밖에 못 나가고 차 안에서 흔들어 흔들어

0: 계속 아빨 이 흥을 이어가 주시죠 이원석 씨.
1: 어떡하죠? 저는 흥이 나는 노래는 아닌데.
0: 아, 불 끄시나요?
1: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그랬네요. 흐름을 끊어버리네요. 하지만 명곡입니다. 넥스트의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0: 아, 너무 명곡인데.
1: 네.
0: 갑자기 분위기 좀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이유죠?
1: 근데 이 노래가 후렴구가 아직 단 한 번의 후회도 느껴본 적은 없어 다시 시간을 돌린대도 선택은 항상 너야.
0: 아, 맞네. 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가사였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 또 적당히 또 살살 텐션 좀 또 낮춰야죠.
1: 근데 약간 끌어오름이 있는 발라드예요.
0: 그렇긴 해.
1: 네.
0: 이원석 씨의 세 번째 영업곡입니다. 넥스트의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0: 토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7: 우리 조금만 더 놀다가요.
8: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3일 수요일 방송 데이브레이크 포컬이자 별밤의 소장부엉 이원석 씨와 함께 했습니다.
9: 네.
8: 자, 지금 흐르고 있는 라포엠의
9: 아니에요. 아직 안 흐르고 있어요.
8: 아,
9: 네. 앞서가지 마세요.
8: 죄송해요. 제가 지금 왜냐면 빨리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9: 아, 끝곡으로 나갈 거예요.
8: 진정하겠습니다. 끝곡이 제 세 번째 영어곡입니다. 라포엠의 Man to Be이고요.
9: 네.
8: 아, 그래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노래가 약간 그 할 얘기 하나도 자꾸만 양옆에서 저에게 자꾸 귓속말을 던지고 있네요.
9: 그 대장부엉이 예. 이어폰을 좀 끼세요. 그러니까 방송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
8: 저는
9: 아니에요.
8: 저는 모든 소리를 자연스럽게 듣고 싶다고요. 이 노래는 이게 사실 삶이란 게 운명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한번 했어요.
9: 네.
8: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 이거는 지금 운명이 정한 대로니까는 앞으로 앞만 보고 간다라는 뜻에 언뜻 수동적이어 보이지만 굉장히 능동적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가사를 담은 노래입니다. Man to be.
9: 네.
8: 제가 가사를 썼고요. 예? 아시겠어요?
9: 아, 그렇군요. 예. 뭘 아시겠어요는 너무
8: Man to be가
9: 예.
8: 그러니까 너네 완전 운명인가 보다 이럴 때 너네 완전 Man to be라고 이렇게 영어 표현 그 관용구고요. 자, 네. 그런데 네. 중요한 내용은 다음 주 수요일에 이원석 씨가 저희 별밤을 버린다고.
9: 버리다니요. 버리는 건 아닙니다.
8: 어떻게 되는 거죠?
9: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이죠.
8: 그래요.
9: 네. 아무튼
8: 그렇게 돼가지고 네. 그 자리를 비워줄 한 생명체가 오십니다.
9: 생명체요?
8: 생명체라고.
9: 생명체가 아닌 게 아닌 분이 나올 수가 있나요? 여기?
8: 아 그렇긴 하네요.
9: 네.
8: 일단 그분이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작곡도 잘하세요.
9: 오.
8: 근데
9: 네.
8: 우리랑 같은 종족은 아니에요.
9: 마이클 잭슨인가요?
8: 아 그분도 좀 예, 같은 종족이 아닌
10: 느낌.
8: 아 가만 있어봐. 아 빌리진 얘기도 안 했었네. 아무튼 약간 좀 외계 생명체? 진짜로. 저 거짓말 안 해요. 저 거짓말하는 거 보셨어요?
9: 아 뭐 범상치 않은 분이군요. 아무튼.
8: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9: 네.
8: 아무튼 이원석 씨는 그러면 한 주 뛰고 뵙게 되겠어요.
9: 그렇습니다.
8: 아 드디어. 비장하게 지금
9: 아, 이어폰을 끼셨군요.
8: 아, 무슨 소리세요? 저 다 마음으로 들려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9: 진동으로 들리나?
8: 알겠습니다. 원석 씨 인사 좀 해줘요.
9: 네, 아무튼 다음 주에 또 멋진 분이 제 자리를 메우신다고 하니까
8: 멋진 생명체.
9: 생명체. 네.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그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8: 그래요. 아무튼 외계 생명체일지도 모르는데 소문 좀 내줘 보세요.
9: 네.
8: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영,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9: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8: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아이오와이 전소미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정해지는 순위나 수치상의 성공에 얽매여서 제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참 재미없는 게임으로 느껴졌죠. 숫자로 드러나는 성공이 아니더라도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멋지다고 인정해줄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를 내보내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친 날을 안아줘.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2: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4: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5: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4: 에드블루 블루웨일.
6: 금성 ENC.
7: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린...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문. 최근에 야호를 외쳐본 적 있나요? 산 정상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죠. 야호.
1: 야호.
0: 야호.
1: 야호.
0: 최진 야호.
1: 야호.
0: 그만할까요?
1: 그만할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아무튼 이 야호라는 기합이 메아리 쳐서 들려올 때 힘들게 산을 올라온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1: 크게 터뜨린 만큼 속이 시원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 눈치 보랴 저 눈치 보랴 내 감정 표현 데시벨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지금 만끽하지 않으면 기회는 또 없는데 말이죠. 좋을 땐 크게 크게 오늘은 기쁨을 덜어내지 않는 밤이길 바라면서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1: 저는 크래비티 형준
0: 저는 우원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6월 3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프로미스나인의 Like You Better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겨울의 DJ에서 여름의 DJ로 돌아온 여러분의 함디 크래비티 원진이고요.
0: 송디 크래비티 형준입니다.
1: 네, 최근에 이 야호라는 말이 또 밈이 됐죠. 네. 여러분은 최근에 야호를 외쳐보신 적 있나요? 뭐 진짜 관악산 같은 산에 올라가서 외쳤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수요일이 좋아서 수요일 야호를 했을 수도 있고 먼저 송디는 어떻습니까?
0: 아니 그 전에 저희가 네. 오프닝에 준비한 게 있잖아요 대본에.
1: 아 있었어요?
0: 이 대본 암 숙지에 안 해오세요?
1: 아직
0: 여기에 네네네네. 이제 분명 야호 네. 야호를 이제 산 등상에서 점점 작아지는 아, 메아리처럼 해달라고 작가님께서 여기를 아, 적어놨는데 네네네네. 숙지를 안 해오셔가지고 급하게 보고 계셔요.
1: 아,
0: 네 시작부터 이렇게 잔소리하게 만드실 거예요. 뭐 갑자기 야호인데 친친 야호 뭐예요?
1: 아 또 유행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0: 아 진짜요? 숙지 해오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네.
1: 네 뭐 등산은 좋아하세요, 성디?
0: 저는 등산 가끔 가는 거 좋아해요.
1: 가끔 가는 거?
0: 그냥 뭔가 네. 산의 정기를 받고 싶을 때. 삼진은요?
1: 저는 최근에 한번 좀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0: 네.
1: 실행에 옮기고 있진 않고 있긴 하죠.
0: 아, 네. 뭐 이 서울에도 네. 산이 그래도 있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한번 또. 다녀오세요.
1: 다녀오라는 거예요. 같이 아니, 가요가 아니고.
0: 아, 같이 가지는
1: 보통
0: 말고.
1: 보통 같이 가요라고 하지 않나요?
0: 아니요, 다녀오세요.
1: 다녀올까요?
0: 네.
1: 일단
0: 가서 사람 좀 데리고 오세요.
1: 알겠습니다. 네, 김숙진님께서는요, 저 부산 공연 S구역 티켓팅 성공하고 야호 외쳤습니다. 크래비티로, 크래비티 보러 부산 갑니다. 야호라고.
0: 아, 저희 또.
1: 네, 페스티벌 또 가잖아요.
0: 10월인가요? 6월인가요?
1: 이번 달입니다.
0: 아, 이번 6월에 달 말에. 있는.
1: 네. 6월달 말에 또 부산 페스티벌 있는 거 또 티켓팅을 성공하셨나 봐요.
0: 네 축하드립니다. 그때 볼게요. 부산 야호
1: 야호.

0: 네, 5945님께서 전송디 함디 친친 다시 나온다 할 때 야호 외쳤어요. 사실 맞아요. 사실 야르르 외쳤어요. 야르르
1: 야르르 좋습니다. 또 채선님께서는요, 오늘 MC분들 미모 뭡니까? 그렇게 잘생기면 사람이 미치죠? 라고. 아, MC 야호
0: 야호
1: 미모. 아, 야호.
0: 요즘 유행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1: 아, 맞아요.
0: 야르부터 해가지고 야호부터 해가지고 많네요.
1: 따라가기 힘드네요.
0: 네, 성이름님께서는 네, 형준이 팔뚝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1: 뭐예요?
0: 이거 딱 패션입니다.
1: 어, 패션이에요?
0: 네, 일종 한쪽 올려주는 패션이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피디님께서 클로즈업을 해주시는데 살짝 그냥 이렇게 패션이에요.
1: 아, 패션이라고 합니다.
0: 네, 완전 야르하죠.
1: 엄마 머리지 요새 애들은 다 이렇게 입어요 라고.
0: 네.
1: 주사 맞으러 가는 룩인가요 라고.
0: 아니요 오른쪽 같고요. 네. 아닙니다. 네.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원래 왼팔에 맞아요 주사?
0: 네.
1: 아, 그래요?
0: 어, 원래 예방접종 여기 어릴 때 맞는 거 왼쪽이잖아요.
1: 아, 나 여기인데.
0: 어, 그래요? 어, 다른가 봐요. 다른가 사람마다
1: 봐요. 아무튼 자, 승02님께서는요 함디 감기 괜찮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많이 또 괜찮아져가지고 여러분 오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네,
1: 편한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한예림님께서는 함송디 잔소리 캠이 시작됐다.
1: 이게 핑퐁즈죠.
0: 아, 네,
1: 이게 또 핑퐁핑퐁하는 이게 매력이 또 있는 거죠.
0: 그 방금은 그냥 핑 아니었나요?
1: 아, 퐁은 나중에 또 언젠가. 예, 좀 어, 퐁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퐁도 언젠가 또 돌려드리러 갈 테니까.
0: 네, 네, 해보시고요.
1: 알겠습니다.
0: 오늘도 친친방 생방송 중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뭐라고 뭘 먹으면서 쉬었는지 아주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1: 네, 지금 바로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루 언박싱해서 소개하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자,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볼게요.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1: 3일 제약,
0: 해리즈 하보에,
1: 오뚜기 카레,
0: 미분당,
1: 환인 제약.
0: 이상 출석 체크 완료.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2: 한 번에
3: 티 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아니 분명.

퀴즈 시작.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 볼게요. 하루 언박싱. 2528님께서 팀 휴일 출근 손드라잇!
0: 손드라잇!
1: 남들 쉬는 날 일하는 거 너무 서러워요. 휴일 출근자인 함디 송디는 주말 개념이 없으니 안 서러울까요? 라고 하시는데
0: 어허.
1: 막 서럽진 않아요 저는 이제.
0: 그렇죠. 일하고 싶죠. 계속 일하고 싶죠.
1: 맞아요. 저희를
0: 싶죠.
1: 일하게 해주신 우리 친친방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0574님께서는요 오늘 알바하는데 진상 손님 때문에 울었어요. 나도 우리 엄마 귀한 자식인데 못되게 거는 사람들 다 혼났으면 좋겠어요. 핑퐁제가 대신 혼내주세요 라고.
1: 나 저 단어 보면 너무 슬퍼요. 그렇군요. 나도 우리 엄마 귀한 자식인데.
0: 그러니까 나는 저 단어 보면 너무 화나요. 저 진상 손님.
1: 아 진짜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지 모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어쩌겠어. 착한 내가 참자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사실.
0: 그러니까 그게 안 돼서 문제야.
1: 아 진짜, 진짜. 0574님 또 오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에이. 저희 친친방과 함께 보내면서 조금이라도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그 진상선님 아마 집 가다가 넘어지셨을 거예요.
1: 맞아요. 똥밟았을걸요.
0: 맞아요.
1: 네, 1142님께서 오늘 잘 쉬었더니 야식이 땡기네요. 오. 두 분은 요즘 야식 뭐 드시나요? 야식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역주행 중인 리센드의 러브어택 신청할게요 라고.
0: 오 야식!
1: 야식!
0: 뭐가 추천해주고 싶어요 송디?
1: 아 저는 최근에
0: 네. 네.
1: 그 치즈가 뿌려져 있는 치킨을 먹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추천해드릴게요.
0: 좋아요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야식하면 요새 약간 달달한 거 땡겨가지고 약간 크로플 같은 거 좀 빵류 그런 디저트류 맛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1: 아 그냥
0: 왜 이렇게
1: 뭔가,
0: 미지근하죠?
1: 뭔가 대단한 야식이 아니어가지고.
0: 아 그래요?
1: 네.
0: 저는 약간 그런 디저트를 좀 땡기는 것 같습니다.
1: 그쵸.
0: 자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1142님의 신청곡 리센드의 러브어택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1142님이 신청한 리샌드의 러브어택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회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5991님께서 치즈치킨 크로플 말고 제 야식 골라주세요. 지느러미가 있는 맛있는 광어회랑 발골이 있는

0: 재미있는 닭발. 과연 광어 야호일까 닭발 야호일까 두근두근이라고 하시는데 이 둘 중에 골라드리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저는 닭발파입니다.
1: 아, 저는 닭발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광어파이네요. 둘 다 야호.
0: 둘 다 야호. 가위가위보 할까요? 가위가위보. 제가 이겼으니까 닭발 야호 하시길 바랄게요.
1: 닭발 야호면 어떻게 해야 되지?
0: 이 세 손가락으로 닭발 야호
1: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자, 썽미님께서는요, 오늘 선거 출구조사 알바한다고 새벽 4시부터 깨어 있었어요. 친신방을 자장가 삼아 스르르 잠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0: 와, 새벽부터 굉장히 또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우리 썽미님에게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잠드는 건데. 성민님 없으면 서운해요.
0: 나
1: 주무시지
0: 서운해.
1: 마세요.
0: 그냥 자면 귀신 꿍꿍당.
1: 네. 좋습니다.
0: 5632님께서는 저 네. 얼마 전에 돼지 껍데기 만두라는 걸 처음 만나서 먹어봤거든요. 그냥 고기 만두 소에다가 돼지 껍데기가 들어있는 거였는데 이거 완전 쫀득 고소 대박이었음. 추천합니다 라고.
1: 와, 개인적으로 돼지 껍데기 좋아하세요?
0: 너무 좋아하죠.
1: 그러니까요. 돼지 껍데기를 너무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먹어보고 싶네요.
0: 신기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자, 이은주님께서는요, 저는 투표하고 회사 일 많아서 출근했어요. 혼자 출근한 줄 알았는데 부장님 차장님도 계셔서 평일 같았어요. 퇴근해서 할머니께 올해 첫 팥빙수 사드렸는데 너무 잘 드셔서 행복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와, 벌써 이제 팥빙수 먹을 계절이 왔다는 그러니까요. 게 사실 저희도 그 할인점에서 팥빙수 그거 사가지고 냉동실에 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먹어야죠.
1: 그러니까요. 곧 먹어야죠. 아, 근데 또 궁금한 게, 은주님께 또 궁금한 게, 출근해서 이렇게 오늘 쉬는 날, 이렇게 쉬는 날 출근해서 딱 갔는데 회사가 혼자가 아니어서 이 부장님과 차장님도 같이 계셔서 그래도 좀 위안이 됐다, 아니면 오히려 계셔서
0: 싫었다.
1: 그냥 혼자 조용히 일하고 싶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궁금하긴 그러니까. 하네요.
0: 그러니까
1: 네.
0: 이 뒤에 평일 같았어요 뒤에 히히히가 그러니까. 좀 수상하긴 하네요.
1: 그러니까요. 저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궁금합니다.
0: 네, 좋습니다. 1282님께서는 네.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얼굴 부으면 안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해야 붓기가 쫙 빠질까요? 오. 저에게 해답을 알려주세요. 함송디라고 하시는데,
1: 또 우리 붓기 마스터 송디 계시잖아요.
0: 사실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오늘 일단 뭐 드시지 마시고요.
1: 그쵸.
0: 내일 일어났을 때 좀 부어있다 그러면 좀 차가운 물로 세수를 시작하면서 네. 여기 목 옆에 네. 여기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를 주물러 주시고
1: 여기?
0: 귀 있잖아요. 네. 귀 주변을 마사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1: 오.
0: 사실 저는 이 두피 이 괄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 해서 네. 빼긴 하는데 그런 네. 게 없으시다면 계속 마사지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1: 맞죠, 맞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플랭크 추천드립니다. 플랭크 한번 하고 나면 붓기 쫙 빠져요.
0: 아, 그렇죠. 땀, 사실 네. 땀 흘리는 게 제일 스쿼트 최고입니다.
1: 스쿼트하고 플랭크하고 네. 쫙 빠집니다. 자, 1461님께서는요, 오늘 인생 처음으로 헌혈하고 왔어요. 17살, 어리면서도 어리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 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해요. 한디송지는 헌혈해본 적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해본 적 있어요?
0: 저도 17살 때였나? 네? 그때 학교에서 헌혈을 했죠, 저는.
1: 저도 학교에서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 피가 뭐라 그랬었지? 잠을 안 자서 그랬나? 아무튼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때 했었어가지고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었어요.
0: 저는 하고 영화 그 할인권이었나요?
1: 그런
0: 그렇죠, 것들도
1: 그런
0: 주고 해가지고 네. 그냥 뭐 좋은 일이니까 겸사겸사 했던 걸로 기억이 있네요.
1: 좋습니다.
0: 또 누나야님께서는, 근데 아까 그 사연은 부장님 차장님 의견도 들어봐야 함. 부차장도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어요 라고.
1: 아, 누나야님 부차장님이세요 혹시? 부차장님 중에 한 직급을 맡고 계신가?
0: 의심되네요.
1: 아니 그냥 일단 우리 아까 은주님이었나? 공감해주자고요. 부차장님이세요? 장난이고 또 부차장님도 그러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네, 제가 부장님 차장님이었으면 그냥 회사 안 나와도 되지 않나요? 빨간 날인데?
1: 근데 되게 조금
0: 중요한 게 있었나?
1: 책임감이 넘치신.
0: 책임감. 일이 많았다고. 일이 많았다고 써 있었대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1: 그쵸. 화이팅입니다. 모든

0: 팬분들 암튼 화이팅입니다.
1: 네.
0: 자, 6631님께서는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두바이 와플 시켜 먹었어요. 오늘따라 카다이프와 누텔라가 가득해서 헬스 제대로 먹고 누워서 친친 듣고 있어요. 함성디는 두바이 와플 먹어봤나요? 완전 강추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우, 비주얼은 좀
1: 사진을 좀
0: 못... 사진 좀 맛없는 거 찾아온 거 아니, 비주얼이 좀 이거 직접 보내신 사진이에요 설마?
1: 직접 보내셨다고 해요.
0: 나 찾아온 건 줄. 미안해요. 진짜 맛있었겠다.
1: 와.
0: 어쩐지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 나 작가님이 찾아주신 사진.
1: 저도 작가님께서 찾아주신 사진인 줄 알고 그랬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0: 6631님 진짜 너무 맛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나 언젠가 꼭 먹어볼게요.
1: 네.
0: 어떻게?
1: 뭘? 네.
0: 아무튼 그렇습니다.
1: 네. 4038님께서 함디 송디 내일 6월 모의고사 보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라고.
0: 벌써 또 6월 모의고사가.
1: 네. 또 중간고사 본 게 저희도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제 시험 기간이 다시 찾아왔는데.
0: 그러니까요.
1: 우리 모두. 모든 학생분들 화이팅 네.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응원할게요. 모의고사 야호!
0: 야호 화이팅!
1: 화이팅!
0: 화이팅입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전학생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0: 네, 저희의 후배들 아이디 친구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친친빵까지 날아온 친구들에게 궁금한 점과 환영 인사 이쪽으로 미리 남겨주세요.
1: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0: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알파 드라이브 1의 Never Been to Heaven 러블리즈의 까메오 Hey sir Your time is up Let's get lost in the rhythm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전화
1: 하나 둘 셋
0: 전화 왔습니다.
2: 아, 거기 뒷문인데.
3: 아 여기.
0: 아이고. Oh my god.
1: 여기 아니구나.
4: 아이고 저런.
2: 홍제 학교의 K-pop 루키의 등장이라
5: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화생 모셔볼게요.
2: 네, 청춘 영화를 뚫고 날아오른 소년들 아이디 어서 오세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6: 아이디 안녕하세요 아이디입니다.
5: 환영합니다. 각자 소개도 해볼 텐데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요. 네. 소개는 반말로 해볼게요.
2: 자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주면 되는데 리더 영훈이부터 가볼까?
1: 좋아.
5: 저기 카메라 보고.
1: 안녕 난 너의 급식 메이트가 되어줄 장용훈이라고 해. 반가워.
5: 오 급식 메이트. 오.
2: 맛있겠다. 다음.
7: 안녕 난 그냥 친구가 없어서 친구 만들러 온 김민재.
5: 친구 없는 민재.
8: 안녕 나는 미술 전공 박원빈이야. 초상화 그려줄까?
2: 초상화 그려줄 원빈이.
9: 안녕 나는 박원빈 친구 추유찬이야.
2: 원빈 친구 유찬이.
10: 친구 1.
11: 안녕 나는 전화 오자마자 댄스부 지원한 박성현이.
2: 댄스부 성현이.
12: 안녕 나는 이 학교를 접수하러 온 백준혁이야.
5: 루시퍼네 루시퍼.
2: 준혁이.
13: 안녕 난 너의 최고의 단짝 친구가 될 정세민이야. 오~ 오~
2: 단짝 친구 세민이까지
5: 다들 반가워. 자 반말은 여기까지 하고 친구들 환영 문자 만나볼게. 네. 너만이 내 숨인 거를 우리 유찬이가 읽어줄까?
9: 네 아이디 투배님들 크래비티 선배님이랑 같이 라디오 하는 기분 어떤가요? 크래프티 선배님들 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이 있으면 한 소절만 들려주세요.
2: 있다 하는 사람?
14: 저 있습니다.
2: 세민이.
14: 아 일단은 선배님들과 이렇게 라디오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곡은 선배님들의 데뷔곡인 Break All The Rules.
2: 한 소절 가능해?
15: 이렇게 흘러가겠지 이토록 아무 의미 없게. 요.
2: 월스를 진짜 좋아하나 보네. 아 고마워 고마워.
5: 너무 귀엽다 오늘 앞머리.
14: 감사합니다.
2: 앞머리 너무 귀엽네. 자 6829님 문자를 한번 우리 용훈이가 읽어볼까요?
1: 네 아이디 먹장 장용훈.
2: 6829
5: 여기 카메라 앞에 모니터만
2: 모니터.
1: 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래비티와 아이디 조합이라니 직속 선후배 케미 벌써부터 재밌어요.
5: 그치 이렇게 뭔가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스케줄 자리에서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5: 아 나는 있다.
2: 있었어.
5: 예능을 한번 같이.
1: 아 맞죠 맞죠. 아,
5: 여기 원진이 형이랑 그러면 거의 단체로 하는 건 처음이잖아.
1: 맞아요.
8: 맞아요. 맞아요.
5: 어때 좀 마주친 적 있거나 뭐 우리에 대한 미담이나 그런 게 있을까?
2: 있나?
1: 미담 넘치죠.
5: 넘치죠.
2: 네. 넘쳐?
1: 저희가
5: 뭔데, 뭔데?
1: 연습실을 이제 회사 연습하러 갈 때가 이제 많은데 선배님들도 연습하러 정말 자주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뵐 때마다 이제 인사를 드려 찾아가면은 이제 꼭 밥을 사주시겠다고 이렇게.
2: 사주겠다고 하고 사준 사람 있어? 이게 저희? 이야 이거 다들 말로만 하네. 일단 나는 사주겠다고 말도 안 했었거든요. 말한 적 있어요?
5: 전 말했죠.
2: 아 그래요?
5: 네.
2: 사주세요.
5: 사주죠.
2: 알겠어요.
5: 매니저님 시간 좀 비워봐요.
2: 아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우리 용훈이가 아까 먹장이라고.
1: 저는 고기요.
5: 고기. 제가 고기 사주겠습니다.
2: 그래. 고기 나중에 한번 시원하게 그냥.
5: 어떤 고기?
1: 삼겹살?
5: 삼겹살.
1: 삼겹살 너무 좋아합니다.
5: 그래. 좋아. 소고기는 맛없어. 맛없어.
2: 네, 느끼해. 많이 먹어 느끼해.
5: 물려.
2: 좋아. 우리 소울이 문자를 한번 우리 민재가 읽어볼까요?
7: 네. 아이디 먹장 장용훈. 라디오 들으면서 먹을 야식 추천해주세요.
2: 이거 중요하다.
1: 소울이님도 이제 선배님들께 한번 삼겹살을 한번 드셔보시는 건
2: 어떠세요? 야식으로 같이 얻어서. 삼겹살 네. 먹으면서 또 친친 라디오 끝까지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먹장이에요 용훈이가?
1: 아 제가 음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2: 진짜요?
1: 어느 먹을 거에 굉장히 진심인 편.
2: 약간 가리는 음식 없이?
1: 저는 가리는 음식은 많이는 없어요. 가지, 올리브 이 정도? 이 정도 빼고는 다 잘 먹습니다.
5: 그럼 최근에 제일 빠진 음식은?
2: 그러니까
1: 최근에 제일 빠진 음식은 아무래도 혹시 야채찜 드셔보셨어요?
2: 야채찜?
3: 어? 굳이?
1: 소고기 야채찜.
3: 아 소고기 야채찜. 네.
2: 소고기 야채찜에서 메인이 야채인 거야?
13: 아 맞습니다.
1: 그쵸? 네. 야채랑 소고기가 이렇게 쪄서 나온 요리인데 어. 이게 생각해보면 샐러드랑 다를 게 없거든요.
2: 뭐 약간 그런 느낌.
1: 근데 또 따뜻해서 이제 밥같이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2: 이야 많이 먹어.
10: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2: 그래 네. 공감해? 우리 우리한테 공감하는 거 같아요. 네. 좋네요. 자 그럼 우리 빈님 문자를 한번 우리 준혁이가 읽어볼까요?
10: 네 세민이는 초등학교 잘못 온 거 아니에요?
2: 아, 저, 잘못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13: 아 여기 초등학교 아닌가요?
2: 야, 너무 웃겨. 이거 머리 스타일 언제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13: 이거요? 이거 네. 저희 뮤비 촬영할 때 네? 사실 처음에 가발로 하다가

0: 이제 과감하게 그냥 머리를 잘라버렸는데 저는 뭔가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1: 아 좋았어요?
0: 사실 머리 감고 말릴 때 너무 빨리 말라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사실 뭔가 보다 보니까 조금 뭔가 나쁘지 않다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2: 근데 사실 이런 머리도 귀여운 사람이 잘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머리잖아요.
2: 저도 그 머리 했었습니다. 아,
3: 네, 이 개보가 원래 이렇게
2: 딱 준혁씨 감사해요.
1: 좋네. 좋다. 그러면 만약에 세민이가 지금의 이 도전적인 머리 스타일을 다음 멤버에게 추천 물려주고 싶다 하는 멤버 있어요?
0: 아 이렇게 귀여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원빈이 형이 저한테 진짜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원빈이 형이 한 거랑 보고 싶어요.
1: 원빈이가 보통 장발로 쭉 이렇게 해왔잖아요.
4: 저는 항상 장발이었습니다.
1: 한번 나중에 시원하게 잘라보는.
4: 이야 이거는 쉽지 않아요. 저는 앞머리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1: 아, 약간 장발은 본인이 선호하는 거예요.
4: 맞아요. 저는 제가 선호하는 거예요.
1: 아 진짜? 오, 맞아요. 나중에 뭐 혹시라도 자르자 하면은 자를 생각도 있는 거예요?
4: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2: 쉽지 않아.
1: 그러게.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네.
2: 유찬아 해야지.
5: 네 해야겠습니다.
1: 뭐할 건데.
5: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 좋네. 0685님 유찬이가 한번 읽어줄래?
5: 네. 사회생활 만렙 아이디 너무 재밌어요.
6: 이게 다 선배님들께 배운 거죠.
2: 아 근데
1: 요건이 확실해요.
2: 아 선배님이라고 하지 말자 여기서.
1: 그러니까.
2: 아. 유찬아 형이라고 해봐.
5: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조금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1: 좋아. 기대하도록 할게요.
2: 좋네. 뭔가 저 벽을 깨고 싶어. 욕심나게 만드네 저 친구.
1: 매력 있네. 자 비니조왕님의 댓글 한번 우리 원빈 씨가 읽어볼까요?
4: 원빈이한테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팬 소통 어플의 짝사랑의 고백법 계속 유혹하기 대 계속 웃기 점점점 히읗히읗히읗이라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1: 모르겠네요. 이게 어떤 거예요? 근데 일단
3: 뭐지 이게?
4: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일단 점점점 히읗히읗히읗이라고 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유혹하기 가 마음에 더 가고 계속 웃기는 약간 좀 기본적인 베이스인 것 같아요.
1: 유혹하기에 베이스가 계속 웃기가 들어가 있다. 한번 좀 어떤 건지 좀 예시를 좀 보여줄 수 있어요?
2: 저기 카메라 원샷 잡아주시면 아마 해주실 거예요.
1: 그러니까 원샷의 준비가 잠시만 그쪽 아니고 반대쪽. 오케이. 원빈이로 한번 줌인 들어갑니다.
4: 네.
1: 렛츠고.
5: 와우.
4: 땡땡아 혹시 밤에 나랑 같이 산책할래? 약간 이런
1: 계속 웃기까지 해서
3: 계속 웃는다.
1: 이거를 유찬이 버전이
2: 궁금하다.
1: 유찬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유찬이로 한번 카메라 옮겨가지고 유찬이 버전도 한번 보고 갈게요. 오케이
5: 즐겁다.
1: 카메라 보면서
5: 공주야, 나랑 밤에 산책할래?
6: 와 진짜 안 보내줄 것 같아.
1: 계속 웃기 어딨어?
3: 간지러운 웃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네.
1: 아 좋네. 계속 웃기가 확실히 좀 중요한 것 같네요. 좋습니다. 혜인님께서 보내주신 거 우리 한번 성현이가 읽어볼까요?
7: 네. 유찬아 누나들한테 공주라고 하는 것처럼 선배님한테 왕자님이라고 해줘.
1: 왕자님이 편해요. 선배님 아니 선배님 빼고 왕자님 할래 형 할래요.
5: 왕 하겠어.
1: 쉽지 않네.
2: 아니 우리 왕은 대표님 계시니까 왕자님 하자.
1: 한 번에 유치가 한 번에 넘어온 스타일이 아니네. 오케이 계속 약간 이렇게 파고들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네요. 좋아요. 우리 덕수님 문자를 한번 우리 민재가 읽어볼까요?
8: 네. 파도타이가 해보고 싶었던 데뷔 빵년차 아이디 귀여워. 친친 방에서도 선배님들이랑 같이 파도타기로 스타십 선후배 화합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2: 그렇죠. 이게 파도 타기. 네. 자 어디부터 파도를 시작해볼까요? 자 시작을 열고 싶다 파도.
1: 제가 하겠습니다.
2: 오케이 세민이부터.
1: 세민이부터.
2: 왼쪽으로 쏴 가자.
8: 네. 네.
1: 가고 있습니다. 시작.
3: 안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다시 한 번만 해볼 수 있어요.
1: 아 준혁이도 캐릭터 좋아. 좋아요.
3: 가고 있습니다.
1: 네.
3: 아, 예, 진짜 놓쳤습니다.
8: 아, 예, 미안해. 해줘.
3: 진짜 놓쳤어.
1: 놓쳤대, 놓쳤대, 세민아.
3: 다시 가고 있었나?
1: 네. 귀엽네, 귀엽네.
2: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아이디 3개 궁금한 질문, 친친에게 제보하고 싶은 멤버들 이야기 바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어디로 보내면 되죠, 세민씨?
0: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통은

0: 네, 플라이랑 어텐션 두 곡이 수록되어 있죠. 각각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먼저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플라이는 멤버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담아낸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나는 비트에 같이 즐기시기 좋은 노래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좋습니다. 어텐션은 어떤 곡이죠?
3: 어텐션은 저희 멤버들이 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수록곡인데요. 어텐션은 요즘 이제 날씨에 더운 날씨에 좀 시원하고 경쾌한 곡입니다.
2: 좋습니다. 타이틀곡은 Fly예요. 이 처음 들었을 때 아 이거 느낌 왔다 이런 멤버 있었나요?
4: 제가 네 이 Fly를 듣기 전에 네.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거든요. 살짝 좀 소년만화의 느낌 많이 나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는데 네. 딱 보고 나서 형들과 함께 딱 첫 데모를 들었을 때 딱 그 애니메이션 연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느낌 왔다. 이거 소녀입니다. 이런 느낌 왔었습니다.
2: 그렇죠. 뭔가 되게 진짜 소년소년하면서 되게 청량한 노래잖아요. 그렇죠?
4: 맞습니다.
2: 그래서 이게 또 두 곡이 또 수록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나는 플라이 파다, 나는 어텐션 파다.
5: 어렵다.
2: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1: 좋습니다.
2: 자, 플라이 먼저 한번 손 들어볼게요. 플라이 하나, 둘, 셋.
4: 저는 플라이.
2: 플라이 네 명. 자, 그러면 어텐션 하나, 둘, 셋. 오케이. 어텐션 세 명. 이렇게 되게 반반으로 아주 취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리고 용훈 씨가 이 노래로 활동하면서 우리를 처음 보는 분들도 절대 잊지 못하게 만들겠다 패기 넘치는 각오를 말씀해주셨는데 네. 절대 잊을 수 없는 플라이만의 킬링 포인트 멤버들이 직접 뽑아준다면. 있을까요? 용훈 씨부터?
1: 제 생각에는 이제 벌스에 저와 민재의 페어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에 민재가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버리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은 아마 저희들의 페어를 잊지 못하시지 않을까. 벌스 원 페어 파트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 좋습니다. 민재 씨는?
6: 저는 그 인트로에 다 같이 헤이 하면서 시작하는 그 안무가 있는데 네.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2: 헤이 라고 하면은 되게 활기차고 네. 파워 넘쳐라도
6: 파워 넘치게
2: 한번 헤이 한번 외치고 갈까요?
1: 좋습니다.
2: 좋습니다. 민재 씨 렛츠고.
6: 네? 헤이.
2: 헤이.
6: 아.
2: 아니, 설명해 주시는데 약간의 그 얘기가 좋아요. 자, 원빈 씨.
3: 저는 페어 안무가 정말 저는 킬링 파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서혜민이랑 민재형이랑 그리고 준혁이랑 성현이랑 이렇게 페어 안무를 하는 부분에서 네? 저희가 약간 좀 신나게 약간 음흠. 거기서 노는 분위기가 있는데 거기가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유찬이는 어떤 거 있어요?
7: 성현이가 2절 시작에서 솔로로 춤추는 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 파트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2: 성현 씨는?
8: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파트인데요. 네. 이 킬링 포인트인 게 저의 체력이 킬링 됩니다.
2: 그런 의미로
8: 정말 바닥에 내려가서 테크닉하고 네. 이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거든요.
2: 네. 체력적으로 킬링이 되는 만큼 또 진짜 정말 킬링 포인트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우리 주혁 씨는요?
9: 네, 저는 그 1절에 이제 제 파트가 있거든요. 네. It's so fly high라고 제가 동물을 주는 파트가 있는데 네. 그 파트가 이제 좀 제 최애 파트자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좋네. 아주 자신감이 다들 넘칩니다. 좋아요.
4: 네, 저는 가사인데 네. 그 We Take It Down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으흠. 이게 뭔가 원래 맨 처음에는 I Take It Down으로 처음에 나왔었어요.
2: 네네.
4: 근데 We Take It Down으로 바뀌면서 뭔가 저희가 팀이라는 게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하나가 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부분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2: 이유도 되게 귀엽다, 세민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익숙한 이름의 누나에게 질문이 왔습니다. 세림 누나님께서 플라이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살짝 알려주세요 이라고 하트까지 해서 보냈는데 진짜 세림이 형인가? 뭔가 말투도 진짜 세림이 형.
10: 소름돋아.
2: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저희 플라이의 이번 포인트 안무는 네. 훅 부분에 나오는 안무가 있는데 이렇게 네.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 네. 이렇게 돌려주면 약간 마치 비행기 엔진처럼 이 파트가 탁 달리다가 갑자기 죽으면서 뭔가 이목을 집중시키는 파트라서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그럼 한번 직접 불러주시면서 쳐주실 수 있을까요?
1: 좋습니다.
2: 좋아요. 네, 좋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1: 네. 네. 바로 픽업으로 갈게요.
2: 예?
1: 7, 8, come pick up, come pick it up, up, we'll live it up, up and get this started. Pick up, up.

0: 아니 유찬 씨 네? 춤추면서 왜 저희 눈치를 계속 봐요?
1: 아유, 잘 하나 지켜본 거예요?
2: 비행기 운전 실수할까 봐.
0: 그런 거죠?
3: 아, 좋습니다.
1: 자 네. 이렇게 아이들 멤버들의 매력을 담은 싱글 Fly 뭐 오늘 무려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박수!
0: 자 멤버분들 라이브 자리로 이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라이브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친친방 친구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 또 아이디색에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세요.
1: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 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6202님께서 오늘 하루 아이디과 함께하는 친한 친구 방송반만 기다리며 보냈어요. 아이디색 신곡인 플라이 틀어주세요 라고.
1: 아 또 마침 신청곡으로 플라이를 또 신청해 주셨는데 라이브로 바로 들려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멤버들 라이브 준비됐나요?
4: 네. 네.
1: 좋습니다. 라이브 하기 전에 혹시 외치는 파이팅 구호 있나요?
4: 아, 렛츠고 갑시다 여러분.
5: 다시 한번 갈까요?
4: 가보겠습니다.
1: 오케이.
4: 둘, 셋.
6: 아이디색. 오.
0: 좋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아이디색 라이브입니다. 플라이. 후.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네, 아이리스의 플라이 라이브로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아까 말했던 정말 그 소년 만화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의 옷도 되게 청량청량하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2: 우리 또 유스타님께서

0: 라이브 장인들이라고.
1: 미호님께서도 너무 잘하네 라고 해주시고, 아, 장난 아닙니다. 자, 2422님께서는요, 역시 스타쉽 아이돌답게 라이브도 너무 잘하네요. 근데 앉아있을 땐 몰랐는데 배지는 맞춰서 하고 나온 건가요? 너무 귀여워요 라고. 어, 그렇네요. 예쁘죠. 배지가 있어요?
2: 네.
3: 맞아요.
4: 맞아요.
1: 다들 맞추고 나온 거예요?
2: 맞습니다.
5: 플라이 배지입니다.
1: 오, 되게 귀엽다.
2: 오늘 또 저랑 성현이 형은
6: 커플, 아니 트윈 룩입니다.
1: 트윈 룩. 네. 아, 약간 동글동글하니 네. 귀엽습니다.
0: 자, 계속해서 새 노래 관련 질문들 보겠습니다. 용은 씨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5: 네. 플라이 파트 중에 서로 탐나는 파트 있을까요? 있다면 뺏어주세요 라고 6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 있을까요? 탐나는 파트?
5: 탐나는 파트? 아, 네. 너무 많은데.
1: 많아요?
5: 어디? 저는 네. 프리코러스에 나오는 파트인데
1: 네?
5: 준혁이랑 세민이가 하는 I never gonna give it. 그 파트의 멜로디를 저도 네. 좋아해서 그 파트를 한번 뺏어보겠습니다.
1: 렛츠고 용은씨 그럼 렛츠고.
5: I never gonna give it up. 의심 따위 모두 zip it up.
1: 잘하는데. 좋습니다. 또 있어요? 뺏고 싶은 사람?
3: 저는 네. 이걸 녹음할 때부터 꼭 가지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파트가 있는데
1: 네, 어딘데?
3: 즐겨봐 쇼타임이라는 짧게 치고 가는 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1: 네네네. 네.
3: 좀 랩 적인 부분이 많고 뭔가 네. 짧게 임팩트를 남기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원래 누구 파트예요?
3: 성현이 형 파트.
1: 성현이 형 파트.
3: 맞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 Let's go.
2: Let's go.
1: 뭔데?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3: 아니
2: 그런
1: 손 잡는 거야?
2: 영원히 떠서 잠깐 누르는 느낌?
1: 즐겨봐 쇼타임 now we take a shot. 오 세민이가 오 좋은데요? 랩 그것도 톤도 되게 좋네.
3: 감사합니다.
1: 오 좋습니다. 자 맹호님께서 보내주신 거 한번 우리 준혁이가 읽어볼까요?
2: 네 플라이 도입에 기합 넣는 부분 진짜 좋았는데 누가 가장 크게 하는지 궁금해요.
1: 누가 가장 크게 해요?
5: 이거 딱 두 명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춰봐.
3: 또 있어.
2: 근데 저는 진짜 크게 해요. 오늘도 하고 왔는데 제 인이어에는 약간 너무 크게 들려서
1: 피크 떴어요?
2: 네.
1: 아까 여기서도 했어요?
5: 아 네. 그때는 못했습니다.
1: 아 그치. 아 네. 기대하고 있었는데.
5: 인트로 원래 카운트가 있어야 돼서.
1: 아 있어야 돼서. 아 그 노래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구나.
5: 맞아요. 맞아요. 네. 나오고 들어가서.
1: 아 또 누가 크게 해요?
3: 저는 거의 악 지르면서.
1: 이렇게.
2: 그게 너였구나.
1: 찾았다 범인. 좋습니다. 우리 김민재 멋대로 찬란하게님 댓글을 한번 민재가 읽어볼까요?
7: 네. 다들 이번 활동이나 활동 준비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썰 있을까요? 있는 분들 아궁빵 하면서 풀어주세요.
1: 좋습니다. 요청사항까지 있어요. 아궁빵 하면서 풀어주세요.
0: 뭐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 네. 아, 네 풀어주세요.
7: 네. 그러면 아궁빵
2: 너무 당황했는데 지금.
1: 만화는
7: 네. 오케이.
2: 오렌지 같지.
7: 제가 그 네. 뮤비 촬영을 하면서 네. 그 부두가에서 네. 모자를 한번 날려 먹은 적이 있어요.
1: 네.
7: 그 바람 때문에 모자가 이렇게 날아갔는데 진짜 아무도 못 꺼냈거든요.
3: 방파제 속으로 들어.
7: 근데 어디선가 멋있게 낚시꾼 아저씨 등장해 가지고 확 피리리리리 계속 제 모자를 이렇게 꺼내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받고 감사합니다. 근데 일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땡큐 하고 그냥 가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1: 오 진짜요?
3: 멋있다.
1: 아 뭐 스태프분이나 그런 분이 아니시죠?
7: 네. 거기 있던 낚시 아저씨가
1: 대박이다.
2: 이거 보셨으면 좋겠다.
1: 촬영지가 일본이었어요?
7: 아 저 오키나와에서.
1: 아 오키나와에서.
0: 혼돈이 스고이.
2: 매차 스고이.
0: 아 근데 이렇게 아군빠 하면서 설프니까 되게 귀엽다.
1: 좀 착안해야 할 그런 건 같습니다. 또 있어요?
3: 저는요.
1: 네.
3: 그 저는 이제 네. 준혁이랑 그네를 타는 신이 있었는데
1: 네네네네.
3: 그때 이제 좀 뭔가 열심히 타면서 네. 그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갔었습니다.
1: 어린 시절로? 네. 지금보다 어리면 얼마 더 어린?
3: 한 초등학교 1학년?
1: 그때로 한 1년 전?
3: 네 맞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네. 막 그 뭐냐 그네 막 베베 꽈가지고 돌리고
2: 맞아요.
3: 그리고 막 하고 놀았는데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자 오늘의 전화생 귀여운 아이디세이고요.
1: 네 저희는 아이디세이 임퍼펙트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네, 저는 크래비티의 원진 함디,
0: 형준 송디고요. 오늘의 전학생 아이디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계속 만나볼게요. 네, 아치님 댓글 한번 우리 유천이가 읽어볼까요?
2: 네. 플라이에 페어 안무가 많은데 페어 안무 비하인드도 있나요?
1: 오, 있을까요? 페어 안무 비하인드?
3: 먼저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벌스 민재 용은 파트에 원래 지금 민재가 으흠. 도는 멤버거든요. 으흠. 근데 사실은 그때 노래를 제가 부르고 있는데 제가 도는 멤버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공중에서 돌면서 라이브를 할 뻔했습니다.
1: 그래서 그거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3: 그게 사실 할 수는 있거든요. 에이, 돌면서 그것도 나름 멋있을 것 같긴 했는데 돌면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 하트 때문에. 네. 좋네요. 또 다른 비하인드 있어요?
4: 저랑 민재 형이 에? 일단은 새로운 페어를 하나 짜놓긴 했거든요.
3: 오, 다른 버전.
4: 살짝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3: 루틴?
1: 루틴? 네. 루틴 같은?
4: 조금 신기한 느낌으로 많이 짰는데 언젠가 보여줄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1: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원님 댓글을 한번 우리 세민이가
4: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귀여웅 닭들 같아요.
3: 다시 보내주신 거야?
1: 그러니까 아까 목 돌리고 있던데 막 닭 마냥. 그렇죠? 우리 정세민의 주댕치 댓글 한번 우리 원빈이가 읽어볼까요?
5: 요즘 남자병 걸린 멤버가 있나요?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멋진 척 남자병, 오빠병이 걸린 멤버들 지목하고 애교 버전 플라이 부르기 시켜주세요.

0: 사실 남자병 뭔가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럼 원빈이가 보기에
1: 네.
0: 남자병이 걸린 것 같은 멤버 뽑아주세요.
1: 걸린 거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저는 진혁이인 것 같습니다.
2: 진혁이?
3: 진혁이가
4: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 진혁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3: 저는 네. 그냥 약간 추구미가 원래부터 이쪽이었는데 네. 그래도 나름대로 네. 이 뭐라 해야 되지?
5: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3: 네, 저는 저의 진짜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다른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좋아요. 그러면 우리 준영이가 한번 애교 버전 플라이 시원하게 부르고 가도록 합시다.
3: 오케이. 어디 파트 부를까요? 사미. 멤버들.
6: Fly, spread a wing.
3: 약간 사미?
5: 아니, 너 파트 불러도 되고.
3: 내 파트?
4: We so fly. 오케이.
3: We so fly.
2: 할게.
3: 오케이. We don't fly. 아니 잠시만요. 혀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We don't fly. Spread our wings. 아 잠깐만 죄송해요.
4: 잠깐만.
2: 가사도
4: 지금 있었봐.
3: 네, 쉽지 않다. 네. 잠깐만.
2: 그냥 귀엽게.
3: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2: 네.
3: 아니면은 좀 pick up. 그게 약간 쉬울까. Pick up up, come pick it up up, we lift it up up, get this started.
7: Yeah.
2: 오늘 어떻게? 통과? 원빈 씨 어떻게 봤어요?
1: 저는 괜찮다고.
2: 좋아요. 우리 박원핀 분의 댓글을 한번 우리 민재가 읽어볼까요?
8: 원빈이 형이야.
5: 이번 신곡이 플라이잖아요. 멤버들 다 같이 플라이해서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나요?
2: 오. 오. 아. 있을까요?
6: 저는 워터파크를 너무 가고 싶습니다.
4: 비행기 타고?
2: 플라이해서. 플라이해서 워터파크.
6: 전 세계에 있는 워터파크를 다 섭렵해버리겠습니다.
2: 멤버들끼리 어디 놀러가 본 적 있어요?
1: 아직까지는 엄청
4: 작건으로는 가봤습니다.
2: 많이
4: 가봤는데
2: 좋네요. 또 하여서 가고 싶은 거 있어요?
9: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멤버들이랑 다 같이 가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해돋이도 보고 약간 그런 바다 경관.
2: 벌써부터 눈이 반짝이네. 네.
9: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2: 좋아요, 좋아요. 또 팬분들 또 위딧이랑 또 다 같이 놀러 간다면 어디 가고 싶어요?
3: 위딧이랑.
7: 위딧이랑은 한강을 가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네? 처음 팬분들을 만난 장소가 한강 예비성에서 시작을 있네. 해서
3: 맞아 맞아.
7: 지금 한강을 다시 가면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2: 근데 진짜 신기하겠다.
1: 좋다.
0: 너무 더울 것 같은데.
7: 이제 덥구나.
3: 가을에 가는 걸로.
1: 잠깐만.
2: 자 우리 다음 분 댓글 한번 우리 유찬이가 읽어볼까요?
10: 네. 성현이랑 준혁이의 상탈 비하인드 귀 열고 들을 준비 됐습니다. 라고 상탈 야호 님이 보내주셨어요.
0: 유찬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보여줄 테니까 네. 그대로 따라해. 자 원진 씨
6: 상탈 야호.
0: 자 상탈 야호. 유찬아 가보자.
10: 비음을 섞어서
6: 약간 비음 섞어서
10: 상탈 야호.
7: 이 형 호흡이 계속 돌고 있어.
2: 아, 유찬이 근데 말할 때 발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0: 아 감사합니다.
2: 이 목소리가 되게 울림통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상탈 비하인드 혹시 있을까요? 상탈 근데 일단 애초에 성현이랑 진혁이의 상탈 비하인드
0: 아니 보셨어요?
2: 아니 못 봤어요.
0: 아 저는 올라온 걸 봤는데 네. 놀랬어요.
2: 뭐야 이거?
0: 나도 안 해본 지금 상탈의 정도를 봐요.
3: 이게 접니다.
2: 예. 아 준혁이가 그게 있네.
0: 있네.
2: 추구미가 확실히 있네. 여기서도 보이네.
0: 어땠어요? 운동을 좀 했던 건가요?
3: 아 네 저는 원래도 운동을 좀 좋아하는 멤버 중에 하나여서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날 또 좀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보여드려야겠다. 했는데 솔직히 쓰일지는 몰랐어요. 쓰일지는 몰랐는데 딱 유일하게 진짜 많이 찍었는데 그 중에 한 장. 이것만 통과가 됐습니다.
7: 너무 잘 나왔어.
2: 시원시원하네.
0: 아니 혹시 내가 했어야 했는데 아쉬웠던 멤버 있나요?
2: 아 영훈이가 근데 이번에 나 신고 막 무대하던데.
7: 아 맞아요. 저는 이제 아이디에서 8전문이고요.
2: 8전문.
7: 네. 복근은 여기 이쪽 담당.
2: 네. 나는 원빈이의 한번 비하인드도 네. 듣고 싶어요.
1: 아 저요? 아 저도 이게 네 쓸지 몰랐고요. 근데 저는 근데 운동을 막 즐겨하는 타입은 아니었어가지고 이게 나올까 했는데 오 친구가 있더라고요. 복근 친구가 다행히도 그래서 잘 쓰였던 것 같습니다.
5: 근데 원빈이가 뮤비 전에 네. 한 2주 정도인가? 계속 운동을 자기 혼자 몰래
2: 몰래

0: 운동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1: 네, 근데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0: 몰래 한다.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번 컴백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 하면서 좀 어필해볼 멤버도 있어요? 일단 또 용훈님 팔 준비했고.
2: 저는 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팔
0: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3: 저는 네. 정말 많은 날을 지내면서 네. 야식을 많이 참았습니다.
4: 진짜 힘든 선택.
0: 아 그렇죠. 다들 먹는 거 다 좋아하고.
3: 너무 좋아. 네.
0: 좋아. 그게 좀 참는 게 아무래도 힘들죠. 자 다음 분 댓글 한번 우리 용훈 씨가 읽어볼까요?
2: 네 아이디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싱글이 방과 후의 에너지를 직관적으로 담아낸 앨범이라고 했는데 실제 어린 시절 멤버들은 방과 후에 어디로 제일 먼저 튀어갔는지 학원은 어디 다녔는지 궁금합니다.
0: 세민이는 뭐 지금 어때요?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3: 아 지금요?
0: 아 지금? 아,
3: 저 지금 이제 실제로 제가 학교 끝나면 이제 수학 학원을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영어 학원을 가고 네. 끝나고 태권도를 갔습니다.
0: 학원 많이 다녔는데.
5: 아 근데 원진 씨 네. 우리 준혁이도 네. 동갑이에요.
0: 아 동아.
5: 네. 네. 아 근데 너무
0: 세민이가 오늘 너무 너무 애기 같이 생겨가지고.
5: 아 그렇죠.
0: 준혁이도 한번 물어볼까요?
5: 실제로 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6: 근데 저는 아마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3: 회사로
6: 갔습니다.
0: 몇 살 때부터 했었어요?
6: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0: 그렇게 일찍 했어요?
6: 네. 그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올라가면서 바로 시작했어요.
0: 너무 대단하네.
5: 그럼 다들 연습생 얘기가 나왔을 건데 혹시 몇 년 정도 했어요? 저희는 모르니까.
3: 연생 생활?
5: 네, 연생 생활.
2: 저는 한 3년 정도 좀 늦게 시작한 편이라.
0: 3년. 네.
7: 저는 5년 정도.
5: 5년. 원빈님 5년.
8: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한 5년 정도.
5: 이야, 다들 되게 이른 나이부터 했구나.
0: 준혁이가 몇 년 정도?
6: 저는 5년 된 것 같아요. 저도 딱.
0: 네. 유찬이는?
9: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긴 했는데 중간에 막 안 했던 시기도 있어서 그래서 한 다 합쳐 한 4년?
0: 4년. 네. 민재는?
10: 저는 4년 한 것 같습니다.
0: 4년.
5: 야, 내가 제일 짧아. 나 1년 반이야.
2: 진짜요?
0: 1년밖에 안 했어요?
5: 1년 반 했습니다. 전 늦게 시작했잖아요.
0: 스타십이 처음이었죠?
5: 스타십이 처음이었죠.
0: 세민이는?
3: 저도 짧습니다.
0: 몇 년?
3: 이제 그 서바이벌 나갈 땐 10개월로 나갔는데 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딱 스타십 첫 회사로. 근데 이게 좀 그 계기가 있어요. 뭔가 아이돌의 뭔가 인식이 그 된 나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인식이 된 시점이 형준 선배님이 라이브를 하다가 그 강아지 귀가 나온 그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그 뭐냐 팬분이 강아지 귀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강아지 귀라고 한 사람 진짜 당신 최고야 말은 쇼츠를 봤었는데
0: 네.
3: 그걸 보고 와. 너무 귀여우시다. 이게 아이돌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아이돌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2: 지금까지
3: 그래서 연습생 때도 항상 연습실 오시면은 살짝씩 마주치려고 막 돌아서 가고 살짝 그랬었습니다.
2: 좋네.
5: 그런 걸 보고 그러게. 또 이렇게 하시는 거 기분 좋네요. 네. 다음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0506님께서는요 먹장 영훈이 급식 메이트 하면 제 메뉴 나눠드릴게요. 그런 기념으로 멤버들 학교 다닐 때 제일 맛있게 먹었던 메뉴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먹장 영훈이님께서는 혹시
2: 전 소고기 먹고
0: 소고기 먹고 진짜 맛있겠다.
2: 야채집부터
0: 쉽지 않네 이
2: 친구. 왜냐면 소고기 먹고 약간 평소에 먹기 힘든 급식에 자주 나오는데
6: 맞아요.
2: 평소에 밖에서 먹기 힘든 음식이라 굉장히 좋았습니다.
6: 집밥에서 절대 안 나오는데 맛있는 메뉴.
0: 소고기 먹고에 고춧가루 뿌려 먹어요 안 먹어요?
2: 저는
0: 그냥 그지. 맑은 걸로.
2: 네.
0: 좋아요. 우리 민재는?
10: 저는 구슬 아이스크림.
5: 구슬 아이스크림이 급식으로 나와요?
0: 답변들 너무 좋다.
7: 완전 디저트파.
0: 디저트파구나. 최애 네. 디저트 뭐예요?
10: 저는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요.
0: 아이스크림이 좋아요.
5: 너무 귀여워.
6: 전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요.
0: 원빈이는?
7: 저는 한림 연예예술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예스. 저는 김치 갈비찜 한식이 진짜 맛있어요.
6: 이거 진짜.
5: 그치, 한식 좋지.
7: 맞아요. 한식이 맛있어요.
0: 거기 고등학교 다니면서 급식 먹었었어요?
7: 네, 많이 먹었었어요.
0: 이 친구는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먹었대요.
2: 진짜요?
5: 네, 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6: 자판기가 좋고.
7: 근데 한식이 맛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5: 그냥 반응했어요.

0: 6천이래 6천인데.
1: 네, 저는 인천 대중예술고등학교.
2: 인천 대중예술고등학교. 네. 아, 발음도 굉장히 좋네요. 네.
3: 제육 볶음이 되게 맛있습니다. 아.
4: 제육 야호.
3: 제육 야호.
2: 빔 절대 안 나와. 발성 너무 좋아.
0: 자, 성인한지는 뭐 좋아했어? 아,
5: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사실 밥보다는 이 디저트 과일류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아이스 홍시.
0: 아, 아이스 홍시.
5: 아이스 홍시 나오면은 제가 두세 개씩 먹고 그랬습니다.
2: 아이스 홍시.
0: 맛있지.
2: 아이스 홍시 엄청 좋아.
0: 준혁이는?
6: 전 마라탕.
0: 마라탕.
6: 마라탕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0: 마라탕. 야, 네.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 마라탕 찾기 힘들겠네요.
6: 맞아요. 그래서 많이 실패했다.
0: 그래, 우리 세빈이는?
7: 전 미역국입니다.
0: 미역국. 아~ 미역국 맛있지. 미역국 중에 뭐 그런 토핑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뭐 굴 미역국도 있고. 어,
7: 토핑. 소고기 미역국을 가지고.
0: 소고기 미역국. 아, 근본 제일 좋아하네요.
7: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의 전학생 아이디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잠깐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네, 아이디 새 어텐션.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네, 친한 친구 방송반 아이디스의 어텐션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네, 가경희님께서 어텐션 너무 좋다, 무대 보고 싶다라고 해주셨습니다.
2: 무대 볼 일 있겠죠?
4: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언젠가.
2: 네, 좋습니다. 우리 천사비티님이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플라이라는 곡이 크래비티 선배님 곡 중에도 있거든요. 태형이랑 유찬군이랑 서로 바꿔서 부른 거 봤었는데 혹시 함디 송디랑도

0: 바로 곡 체인지에서 불러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오, 예. 오. 오.
2: 우리 함디가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0: 어?
3: 어?
0: 어?
2: 저요?
0: 어. 가사 한 번만 그거 띄워줄 수 있나요? 가사 있어요? 오. 거기 아이.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거기 픽업 거기 불러보도록 할게요.
4: 진짜. 와우. 예이.
0: 거기 앞에만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그 들어가는 그것만?
5: 어, 조금 더 아래로 돼요.
0: 아래 조금 더
5: 네, 거기서
0: 거기다.
4: 네. 어, 네 맞습니다.
0: 내 속도대로 브레이크나 백레머를 한 번만 해주세요.
5: 네.
0: Let's go.
6: We gon' fly, spread our wings, do that thing. 내 속도대로 브레이크.

0: 저희도 직속 후배들 앞에서 약간 이렇게 하려니까 좀 부끄러운 느낌이 있네.
1: 아, 너무 좋았어요.
0: 또 플라이 불러주실 분?
2: 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0: 오케이, 유찬이. 렛츠고.

0: 잘한다 유찬이. 아. 되게 편하게 부르네.
1: 아이 감사합니다.
0: 나 녹음할 때 죽을 뻔했는데.
2: 아무튼 2360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우리 세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3: 네, 미역국 얘기 나온 김에 생일 4회 남은 백준혁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오! 받고 싶은 생일 선물도 말해주세요.
2: 준혁이 생일이 4일밖에 안 남았어요?
4: 네.
5: 아. 미리 축하드립니다.
2: 선물 뭐 있어요? 지금 딱 말해봐요.
4: 감사합니다. 받고 싶은 선물 저 정말 많은데
2: 네.
4: 일단 이거 다 받으면은 저도 돌려줘야 되니까 일단은 큰 거 부르지 않고
2: 네.
4: 전 멤버들의 마음만 받겠습니다.
2: 오케이.
4: 오케이. 근데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받을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2: 오케이 오케이.
4: 애교 한 개씩 영상 찍어서 보내주세요.
0: 뭐 정도야 뭐.
4: 이거 오케이 한다고.
2: 근데 약간 추천. 그런 멤버들 안에서의 생일 문화 같은 거 있어요? 뭐 어떻게 챙겨준다라든지.
6: 저희는 뭐 근데 딱히 정해져 네. 있어요. 아직 잡지 않았어요.
2: 아직. 우리는 한창 초반에 막 무조건 폴라로이드 다 같이 모여서 찍고. 오.
6: 너무 좋다.
1: 그리고 원하는 거를 단톡방에 보내주면 네. 이제 얼마씩 모아서 네. 선물해주고. 아~
2: 맞아 맞아.
4: 이제부터 그 방식으로
2: 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4: 네네네. 제가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2: 생일 누가 제일 빨라요?
4: 누구지?
3: 원빈이 형? 4월 19일이 제일 빠르지
7: 않나요? 아 맞네 원빈이
4: 맞네.
7: 형
4: 4월
6: 19일 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2: 좋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가볼게요. 아이디세 반짱 선거. 자 전 학생들과 함께 할 시간 이제 반도 안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짱 선거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친구 설정 들어갈 거고요. 반말 모드 할게요. 자 반말 해볼까? 유찬아.
2: 유찬아,
1: 유찬아,
2: 아, 네 안 돼, 아니,
1: 네 안 돼.
2: 어, 알아봐, 유찬아, 진짜 죄송합니다.
1: 아, 근데 우리도 진짜 미안해. 여기서는 진짜 반말을 해야 돼 가지고. 자, 우리 그러면 리더 용훈이부터 무슨 무슨 짱이 될 건지 또 이유를 어필해 주면 돼. 자, 해볼까?
7: 그럼 나는 아이디스에서. 노잼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4: 노잼 짱이 맞나요?
6: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 노잼 짱.
4: 왜?
7: 이게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
4: 아 인정이 있을 줄
2: 알았는데. 일단 노잼 짱.
3: 아, 재밌어요 형.
2: 오케이 괜찮아요. 넘어가 볼까요? 뭐.
8: 저는 아이디에서 눈 짱 크게 뜨기 짱 하겠습니다.
2: 귀엽다. 눈 짱 크게 뜨기 짱. 네. 네, 좋아. 자 원빈이.
6: 저는 요리 짱으로 하겠습니다.
2: 요리 짱. 좋아요. 유찬이.
9: 저는
3: 애교짱
9: 노래짱으로 하겠습니다.
2: 노래짱으로 할게.
9: 해보겠습니다.
2: 오케이 우리 서현이.
6: 네, 나 같은 경우에는 센스짱으로.
2: 센스짱. 오 센스짱인 이유 있어요?
6: 이제 평소에 이제 대화할 때나 아니면은 이런 유머 감각 이 좀 그래도 이 팀 안에서 나쁘지 않다고.
2: 서현이가 약간 그쪽 담당.
1: 근데 세민이야 왜 웃는 거야?
3: 아 그 귀여운 게 뭔가 항상 그 자기소개 할 때도 넘치는 센스 박성현입니다 이렇게 항상 저희가, 센스를 언급을 많이 해가지고
6: 저희가 수식어를 붙여야 될 때가 항상 있어요.
2: 아, 있지.
6: 그래서 아 뭐하지 하다가 아 센스 해야겠다 이걸로 밀고 나갔어.
2: 아 좋아. 자 우리 준혁이는?
4: 그래 나

0: 그래. N행 시장이야.
1: N행 시장. 오케이. 내가 그거 도전했다가 실패했어. 아,
2: 좋아. 우리 세빈이.
3: 나는
1: 세빈이가 볼게.
3: 칭찬장이야.
1: 칭찬장. 칭찬장. 왜 칭찬장?
3: 뭔가 되게 사소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잘 봐서 칭찬해줄 수 있는. 어.
0: 이거 내가 한 마리
3: 있는.
1: 짱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 내가 제일 관심 있는 N행 시장 한번 이거 증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세민이 한번 칭찬장도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우리 좋다. 준혁이가 앞에 대본에는 플라이로 가자고 하고 있지만 생각해 놨을 것 같기 때문에 방송 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오. 와우.
1: 방. 와.
0: 반갑습니다, 여러분.
1: 송.
0: 송. 송구스럽지만
4: 중.
0: 중. 중단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꺼주세요.
1: 오.
2: 나쁘지 않아.
1: 오,
2: 나쁘지 않았어요. 오.
1: 그러면은 멤버들의 최애픽이었던 어텐션으로 가볼까?
0: 어, 또 있죠. 어, 좋습니다. 네. 어. 어, 그래 나야.
1: 텐.
0: 텐션 올려, 텐션.
1: 오. 션.
4: 션. 션.
1: 션. 세민이 칭찬한다. 션. 세민 칭찬한다. 세민아, 어떤 부분이 칭찬하고 싶어?
3: 아, 일단은 첫 번째로 방송 중 같은 경우는
2: 분석이 들어간다.
3: 이렇게 갑자기 와. 들어온 거에 불구하고 반갑습니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살짝 발음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 가지고
1: NH적 형용.
3: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잘 이어가서 중단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마지막에 살짝 아, 살짝 아쉬운데라고 느꼈을 수 있는데 네. 그 션난다로 이렇게
1: 션난다.
3: 텐션 올려. 션난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1: 이어지지. 이어지지.
3: 펀치라인까지 생각 우리 준혁이었어.
1: 잘 갖고 야 이거 만들어주네.
2: 야 AI 같다. 생각하는 게 AI 같아.
1: 그러니까 우리 새 GPT.
0: 새 GPT.
2: 근데 사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눈 크게 뜨기 짱은 뭐야?
1: 그러니까 나 이거 궁금하네.
5: 제가 근데 눈을 크게 뜨면 꽤 크더라고요.
1: 안 크게 뜨면
5: 안 크게 뜨면 또 꽤 크긴 한데 눈을 크게 뜨면 진짜
1: 눈 큰 멤버가 많이 보여요. 지금 맞아요. 영훈이도 크고 원빈이도
5: 무서워.
1: 나도 다들 눈이 다 커.
2: 자 민재
6: 여기도 못 큰데?
5: 네 눈 한번 크게 떠볼까요? 이 입을 좀 가려야 돼서
6: 진짜 찌는 같이 벌어지나?
5: 네 맞아요. 네 한번 크게 뜨겠습니다.
1: Let's go.
0: 진짜 크다. 눈개인기.
2: 어 크다.
7: 귀여워.
6: 근데 이모티콘 하고 싶다 이거.
1: 또 나 눈 크게 뜨기 짱 한번 도전해 보겠다 있어?
6: 아, 저 도전하겠습니다.
1: 어 정현이. 정현이.
3: 눈 뜨고 자요 저 형은.
6: 저도 예. 가리겠습니다.
1: 렛츠 고. 오.
2: 아니 이거 이모티콘 같다 이렇게 하는 게.
0: 어 근데 크긴 하다. 눈이 동그래.
6: 넌 왜 막는 거야?
2: 뭔가 코 막고 하니까 냄새 나 갑자기.
0: 리액션 느낌으로.
1: 아니 자 그리고 우리 네. 요리짱 원빈이 요리를 좋아해요?
8: 네. 좋아합니다.
1: 어떤 요리가 제일 자신 있어요?
8: 저는 오므라이스가 제일 자신 있고.
1: 오므라이스. 아, 오므라이스.
8: 근데 저는 도전하는데 어느 정도는 거의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오.
1: 요. 멤버들의 입증이 있나요?
9: 진짜 잘해요.
1: 아 진짜 네. 잘해요? 네. 오.
9: 제 작콘에서도 요리를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마다 원빈이의 요리는 좀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8: 맞습니다.
1: 요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8: 저요? 저는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감. 아, 간 말고 감.
8: 네.
0: 요리에 항상 감을 넣어요?
8: 어떻게?
0: 죄송합니다.
3: 제가 N행시장이지 센스장이 아니라서 확실히 포기하겠습니다.
2: 방금은 잠깐 노잼짱.
1: 이거 영훈이
0: 좋아할 수 있는.
1: 위태로운데. 영훈이 위태로워. 자리 잘 지켜야 돼.
0: 제가 뺏을게요.
1: 자, 눈큰 아이디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벌써 전학생 친구들이 학교할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2: 아쉽지만 끝인사를 나눠야 하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9: 오오오 진짜 많이 나갔어 근데
6: 완전
1: 재밌었어요? 다들 어땠어요?
0: 너무 재밌었어요.
6: 너무 재밌었어요.
1: 오늘 센스있게 한마디 해봅시다. 센스짱
6: 진짜 너무 재밌었고 이제 이렇게 뭔가 전학 와서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2: 좋습니다.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우리 또 위딧에게 잘 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9: 위드들 늦은 시간에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했죠? 늦게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 다들 잘 자.
1: 아 좋습니다. 자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곡 아이디스 플라이 한 번 더 들으면서 친구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네, 미래보다 뚜렷한
2: 형돈이 이목구 삐.
1: 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신고등학교.
2: 대신고 깜찍이 출석했나요?
3: 네.
2: 네, 한디 러비티 해달라고 하면 이것까지 해줄 수 있다 하는 거였어요?
1: 굉장히 저는 토마토를 싫어하지만 토마토 먹어달라면 먹어드리겠습니다.
2: 오.
1: 똥대는 있어요?
2: 저는 가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1: 가지가지 안 해요.
2: 감사해요.
1: 네?
2: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급식력 퀴즈 만나볼까요? 와.
1: 자, 6월 4일 목요일 내일 대신고의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삼색 소보로 비빔밥, 시래기 된장국, 핫도그, 케첩, 새송이 버섯 볶음, 배추김치, 그리고 이것 봐.
2: 문제 드릴게요. 이것 봐는 어떤 과일을 막대기에 꽂은 건데요. 열대 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과일 중 하나로 특히 여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봐는 무엇일까요?
1: 자,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부바, 2번 나만바, 3번 망고바.
2: 네,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자,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0: 있는 단체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근데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0: 자,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노래 들어야죠. 아까 다녀간 친구들 아이디의 신곡 제목과 똑같은 그 노래.
1: 아, 그 노래 명곡이죠. 크래비티의 플라이 듣고 올게요.

0: 내일 급식 머더라에 이어서 크래비티의 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김동현님께서요 오늘부터 3대 플라이 에픽하이 크래비티 아이딜 렛츠고
1: 렛츠고
0: 예헤이.
1: 자 그럼 내일 급식 머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오늘 퀴즈 정답은 3번 망고밥.
0: 네, 8652님께서 아 정답 어부바 나만바 너무 탐난다. 나만바 선택하면 애교도 보여주나요?
1: 어 보여주나요 형주씨?
0: 아 나만방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1: 바라밤 바라밤 좋습니다.
0: 네 내일 대신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삼색 소보로 비빔밥, 시래기 된장국, 핫도그, 케첩, 새송이 버섯 볶음, 배추 김치, 망고바라고 하는데
1: 네.
0: 어 저희의 최여름 과일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 최여름 과일 있어요?
1: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수박이죠.
0: 아 수박이요?
1: 수박 너무 맛있죠. 수박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형주 씨
0: 그렇구나.
2: 형주 씨는요?
0: 저는

0: 참외?
1: 참외?
0: 혼자 있으면 참 외롭잖아.
1: 그렇구나. 2934님께서는요, 시래기 된장국이 맛있어지면 어른이 된 거지라고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거 진짜 인정인 것 같아요. 진짜 어른이, 아까 어른이라고, 어른이 되면서 정말 입맛 바뀌는 게 엄청 많지 않아요?
0: 저는 네. 나물을 찾을 때가
1: 맞아.
0: 봄동 비빔밥 유행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요즘에는 마늘종 비빔밥이 다시
1: 이 What?
0: 다르게 유행이라고 해요.
1: 네.
0: 그런 거 너무 먹고 싶어요.
1: 아, 작가님 벌써 드셨다고요?
0: 아, 진짜요? 그래요. 이게 요즘
1: 진짜?
0: 이 철일 때 빠르게 먹어야 된다고 해요.
1: 네,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진짜 이런 비빔밥 옛날이었으면은 안 먹는데 이런 비빔밥에 나물 빠지는 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요새는.
0: 그렇죠.
1: 네.
0: 비비비비 비벼주세요.
1: 비벼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야겠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2904님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는데 정답 망고바! 저 이제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막 시작됐는데 인생 첫 반장으로서 친구들이랑 함께 화이팅하자는 의미로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싶어요. 함송디는 망고 좋아하나요? 오늘 하루도 라디오 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마무리도 잘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반장님 당첨 너무 축하드립니다. 카페 상품권으로 친구들과 맛있는 거 드시고 인증도 꼭 부탁드릴게요.
1: 아, 망고 좋아하는 것도 물어보셨는데 망고 좋아하나요?
0: 저는 망고 좋아하죠.
1: 에, 망고는 솔직히 없어서 못 먹죠.
0: 그렇죠.
1: 망고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망고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만나보고 가보도록 할까요?
0: 네.
1: 1282님입니다. 오늘 사고 싶은 가방이 있었는데 리뷰 보니까 불호가 많았어요. 근데 가방이 너무 예뻐서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안 샀어요. 함디랑 송디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얼마나 고민하고 사는 편인가요? 함디 송디 친친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사랑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저는 네. 예쁜 게 있으면 일단 장바구니에 일단 넣어두고
1: 네.
0: 이제 저도 너무 이 즉흥적으로 사는 게 심하니까 이제는 한 일주일을 봐요. 내가 필요할까 말까. 일주일 뒤에 다시 들어가서 봐요. 근데 그때 별로면 다시 빼고 이걸 좀 반복하는 것 같아요.
1: 신기하네요.
0: 우리 함디는요?
1: 저는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모르겠네요. 바로 사는 타입인 것 같아요. 네, 좀 그냥 어쨌든 후회하더라도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사고 싶었던 마음을 가졌던 것도 나니까라는 느낌?
0: 뭔지 모르겠어요.
1: 아, 그래요? 아무튼
0: 그냥 나였어. 그런 건가요?
1: 너가 한 행동이야 책임져 약간 이런 느낌. 미래의 나에게 그냥 책임져 뭐 하면서 근데 사고 싶었던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서 바로 산 물건들은 보통 후회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후회한 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0: 네.
1: 네, 0685님께서는요, 수박과 참외, 노잼짱 경쟁 아직도 치열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0: 아, 저희 노잼짱 한 거 아닌데, 애교짱 한 건데? 이상하다.
1: 이상하다. 아무튼 저희는 노잼짱 반열에 들 수가.
0: 그쵸.
1: 나 유잼짱 할 건데?
0: 사실 저희야 노잼? 아 그냥 잼 아닌가요? 잼? 유잼?
1: 유잼이죠 저희는.
0: 그렇죠.
1: 잼 있죠. 533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0: 네.
1: 네, 예전에는 누나가 놀아줘서 좋았는데 지금은 중3이라 저랑 놀아주지 않네요. 누나가 놀아줬던 때가 그립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이야, 근데 네. 저 오늘 누나랑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누나가
1: 뭐지?
0: 저한테 오늘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봤는데 누나가 예전에 썼던 일기장인 거예요.
1: 네.
0: 거기에 아, 나 돈도 없는데 송영준이랑 나가서 14,000원이나 썼다. 놀아주기 힘들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1: 그때 당시에 14,0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0: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아, 나 이제 버스비 없는데 엄마한테 어떻게 달라고 말하지? 이런 거 있었어요.
1: 되게 누나께서 이 뭐라 그래요? 책임감이 상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게 아마 중학교였던 것 같은데.
1: 야, 그 나이에 또 그 동생한테 그런 돈 쓰기 쉽지 않거든요.
0: 맞아요. 제가 착했죠. 누나랑 놀아주니까.
1: 정말 대단합니다.
0: 네.
1: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동생 생각이 나는데 동생이랑 저도 동생이랑 되게 많이 놀아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저랑 노는 게 막 더 편해가지고 막 그랬었어요.

있었었는데 아, 한창 동생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자 문자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박소은이 피처링한 베리코이 버니의 드림 해커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올게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다 때가 있으니 결국 모든 인연에도 때가 있다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데 오늘 그 말을 또 한 번 실감했다. SNS에 오랜만에 옛날 동네 친구 사진이 올라왔는데 나는 그 애와 팔로우가 된 줄도 몰랐다. 심지어 연락처도 바뀌었는지 메신저 프로필은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다. 고등학생 때는 비밀 얘기를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는 뭐하고 사는지도 잘 모르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영원할 것 같던 사이가 멀어졌다고 생각하니 허헛하기도 하고

하기도 했지만 교복을 입고 만나던 시절엔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추억들이 있고 캠퍼스에서 만난 인연들도 새벽까지 나눈 대화 속에 쌓이는 추억들이 있고 직장에서 만난 인연은 또 그것대로 새로운 공감대 안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며 쌓아가는 시간들이 있다. 영원할 것 같던 인연도 계절처럼 흘러가는 게 순리라면 지나간 시절을 아쉬워하는 것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다정해지는 게 우선일지도 모른다. 언젠가 우리에게 또 다른 계절이 찾아와 서로 멀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일기를 남겨준 분은 0930님이었습니다.
1: 아, 네. 아, 제가 뒤에 더 있는 줄 알고 서로 멀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했는데 뒤에 끝나는 멘트인 거예요.
0: 마침표가 있었죠.
1: 네. 뒤에 무슨 내용인지는 네, 자유로 상상해 주시고요.
0: 열린 결말이었습니다.
1: 미니러브님께서 송디 민망해 하는 거 봐.
0: 그러니까요.
1: 맞아요.
0: 옆에서 봤는데 귀가 엄청 빨개지더라고요.
1: 맞아요. 아, 너무 민망했고. 뭐 사실
0: 그럴 수도 있는 거죠.
1: 또 교환일기 내용이 예전에는 친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멀어진
0: 네.
1: 또 그런 친구들이 생각났던 하루를 보내신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함디도 시절 인연이라는 말 공감하시나요?
0: 아, 이게 뭔가 되게 공감하고 싶지 않은 단어인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 맞아. 인연이라는 그 말이. 예. 어때요, 송디는?
1: 저는 친구랑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0: 아, 진짜요?
1: 한 네. 3년 전인가?
0: 네.
1: 한 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0: 네.
1: 10대 때는 뭣도 모르고 같이 놀았고
0: 네.
1: 20대는 학교를 가며 흩어지고
0: 어.
1: 30대는 각자의 삶이 시작되면서
0: 네.
1: 40대는 각자의 가정이 생기면서
0: 네.
1: 50대는 이제 점점 이제 멀어진다 어쨌든
0: 어, 네.
1: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0: 네.
1: 저도 뭔가 지금도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면
0: 네.
1: 그래서 그런지
0: 네.
1: 10대처럼 놀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어...
1: 그때 순간이라도
0: 그때의 기억들을 네. 되살려서
1: 네, 그쵸. 30대 가면 저도 그렇게 못 놀 것 같거든요.
0: 그쵸, 근데 그쵸.
1: 지금이라도 놀려고 하고
0: 음흠.
1: 하는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근데 또 저는 너무 좋았던 말이
0: 네.
1: 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0: 네.
1: 0930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0: 네.
1: 어, 그것도 너무
0: 그렇죠 너무 공감되는 말이죠
1: 네.
0: 우선 예, 지금 바로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때요? 좀 원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1: 아...
0: 그래서 이거 넘어갈까요?
1: 하나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0: 방금도 위아래를 쓱 훑으셨거든요 눈빛으로
1: 이거는 어 그냥 개인적으로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함디는 있나요?
0: 없는 것 같아요
1: 없어요?
0: 네
1: 아, 네 알겠어요
0: 알겠습니다
1: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0930님에게는 친친에게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나도 네, 왜 이러냐
0: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요즘 하는 생각 이야기도 좋고요 어딘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교환일기 앞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친 홈페이지에 게시판 열려있으니까요 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까지 챙겨드려요
1: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지난 시간 방송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우리 함디 어떠셨어요?
0: 아, 오늘 또 우리 아이디 후배분들이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너무도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고, 송재랑도 오늘 또 옆에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함디는 어떠셨어요?
1: 저도 좋았습니다. 네, 민서영님께서는 근데 후배님들 가니까 바로 카리스마 사라짐. 이라고.
0: 그런가요? 좀 없어졌어요?
2: 아, 뭔가? 후배는 그런가?
0: 또 우리끼리 있는 자리니까, 그쵸? 굳이 카리스마가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쵸?
1: 카리스마 있게 해드려요?
0: 그럼 거리가 느껴질걸요?
1: 아, 그래요?
0: 자, 내일은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날입니다.
1: 오랜만에 출석도 부르고 저희 추천곡도 들려드릴 거예요.
0: 네, 제가 일기도 직접 써올 테니까요. 내일 잊지 말고 꼭 놀러와 주시고요.
1: 그럼 오늘 끝곡 위수의 밤은 짧아 걸어 들려드리면서 마칠게요.
0: 네,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현, 김유린,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크래비티 원진
1: 형준이었습니다.
0: 또봐 여기서 기다릴게. 기다릴게.

0: 잘했잖아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해지!
1: 아, 죽여주고 좀 봐봐.
2: 네, 선거사상 최초일입니다. 단 한 표 차이로.
3: 이야! 됐다!
4: 숫자로 되네.
3: 근데 주는 거야. 한 표 차이야, 한 표!
5: 둘째하고 우리 이자고 동창이자죠. 우리 말이냐, 너랑이 너랑자.
6: 물방에서 술 사는 거예요, 이
7: 아, 이렇게 테레비를 보니까 인물도 호환하고 분석하고 그러고.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07년 영화죠. 차승원 그리고 유해진 두 배우가 함께 출연한 삼시세끼 아닙니다. 네, 이장과 군수. 영화 속의 풍경이 삼시세끼와 굉장히 닮아있긴 하죠. 강덕군 산촌 이리 이장 조춘삼. 이게 바로 차승원 씨죠. 마을 주민이 부르는 소리에 다급하게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요. 바로 이 마을 출신 군수 후보, 노대규 후보, 바로 유해진 씨입니다. 노대규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갑니다. 마침 TV에서는 이제 막 개표가 끝나서 발표를 하고 있죠. 단 한 표 차이로 노대규 군수가 탄생하는 순간 다들 환호하고 축하를 하는데 조춘삼만 지금 표정이 좋지 않아요. 아이고 배야. 딱 이겁니다. 조금 전에 들려드린 그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를 개울가에 틀어놓고 춤을 출 때만 해도 노대규는 쭈구리였고 조춘삼이 인기 최고였단 말이죠. 그때 반장이었고요. 그 반장이 커서 이장이 되는 동안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던 노대규는 군수가 되어버렸으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개표 방송의 순간, 영화 이장과 군수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한참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 개표 방송하고 있죠. 지방선거는 항상 뭐 후보도 많고 그래서 개표도 또 오래 걸리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미 윤곽이 나온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괜히 또 궁금해서 보다가 또 밤새는 경우도 생기고 혹시 이번에도 노대규 군수처럼 단 한 표 차이로 당선되는 사람이 있을까 괜히 궁금해지는 개표일에 영화 이장과 군수를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 이 영화 재밌었는데 말이죠. 그죠? 2007년 한국 영화사에 어떤 좀 분야별로 좀 최고의 연기들이 있잖아요. 좀 특정한 시퀀스, 어떤 상황에서의 연기 중에 아 이건 정말 역대 최고다라고 하는 연기들이 있는데 저는 급동 참는 연기, 네, 화장실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연기, 그 연기의 최고는 이장과 군수라고 생각해요. 아, 그 차성원 씨 연기. 네, 언젠가 한번 그 장면도, 아, 그거 사운드로만 들어도 그 느낌이 전해지려나요? 언젠가 한번 그 장면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식사 시간 아니니까 괜찮겠죠? 단 한 표 차이로 어디에선가 당선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오늘 영화 이장과 군수로 시작해보았습니다.

0: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라디오에 FM 영화음악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되고요. 말로 하는 신청곡이라는 코너가 있다는 거 다들 까먹으셨나요? 글 쓰는 대신 말로 직접 휴대폰 음성 어플, 음성 녹음 어플에 녹음을 하셔서 파일을 보내주시면 그대로 방송과 함께 신청곡을 해드립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방송을 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말로 하는 신청곡 게시판에 파일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 또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6: 하이엠솔루텍
4: 1544-8777.
6: 아니, 본나.

0: 무조 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 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영화에서 선거를 소재로 다룰 때는 보통 대통령 선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죠. 그리고 총선, 국회의원 선거도 많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지방선거도 꽤 있어요. 찾아보면 이장가 군수가 그랬고 이 영화, 2017년 영화 특별시민이란 영화도 서울시장 선거가 배경이었습니다. 박인재 감독, 이분이 나중에 무빙 그 시리즈 연출하시잖아요. 최민식 배우께서 이제 삼선시장에 도전하는 서울특별시장 변종구로 출연을 하는 영화가 특별시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그야말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정치꾼의 좀 추악한 민낯이랄까요? 예, 그런 게 담겨있는 영화였죠. 특별시민. 거기 영화 초반에 다이나믹 듀오가 특별 출연을 해서 이 곡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일놈. 네. 제목이 영화 내용과 또 이렇게 묘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죽일놈. 또 지방선거 또 있었죠. 서울시장 선거. 이거는 서울시장 선거 본선이 배경이 아니라 서울시장 그 후보가 되기 위한 당내 경선을 또 주요 소재로 삼은, 그게 좀 특이했어요. 보통은 다른 당 후보와의 선거운동을 주 소재로 삼기 마련인데 이 영화에서는 당내 경선이 주 소재였고 본선은 영화 끝난 뒤에 엔드 크레딧에 그냥 나오죠. 쿠키 영상으로. 뭐냐고요? 댄싱 퀸. 네, 황정민 씨가 황정민으로 출연하는 인권 변호사였는데 참신한 후보를 찾는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되려고 하는 찰나 그의 아내는 가수가 될 꿈을 마침내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게 또 정치인의 앞길에는 방해가 될지 모른다 뭐 이러면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의 배경이 또 지방선거였던 댄싱퀸이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아, 이럴 때 또 핑계로 네, 이 댄싱퀸의 음악도 듣고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정화 그리고 댄싱 퀸즈가 함께합니다. 영화 댄싱 퀸에서 Call My Name.

선거를 배경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 한 편 더 떠올려봤습니다. 롱샷 2019년 영화 세스 로건 그리고 샤를리스 테론이 함께 출연한 영화에서 로빈이었죠. Dancing on my own. 그 전에는 영화 댄싱 퀸에서 엄정화와 댄싱 퀸즈의 콜 마이 네임이었습니다. 롱샷의 배경이 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죠. 샤를리스 테론이 이제 아주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 그의 연설문 작성을 도와줄 이제 참모를 구하는데 그게 이제 세스 로건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인연이 있는 어릴 때 세스 로건의 베이비시터와 샤를리스 테론인데 세스 로건이 샤를리스 테론을 뭐 좋아했었다. 근데 다 커서 이제 또 다시 만났다 뭐 이런 내용. 재밌었어요. 재밌는데 다만 난 이 조합 반댈세. 이 세스 로건 당신이 왜 샤를리스 테론과 로커를 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사심이 가득해서 샤를리스 테론에 대한 팬심으로 세스 로건에 대한 질투가 좀 지나쳤네요. 여기엔 또 보이스 투맨이 카메오 출연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롱샷. 사실 선거를 소재로 삼은 영화는 정말 많고 그중에는 정말 잘 만든

스릴러, 정치 스릴러, 뭐 우리 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현실 비판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오늘만큼은 그래도 좀 즐거운, 네, 좀 편안한 영화를 몇편 떠올려 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흐름을 잡아봤습니다. 댄싱 퀸과 롱샷. 그리고 또뭐 개표 방송 틀어놓고 또 괜히 궁금해서 이렇게 라디오 듣고 소리, TV 소리는 죽여놓고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뭐이 방송하는 만큼은 제가 깨워 드릴게요. 지금도 졸릴 시간인데 요 방송까지는 깨어 계시고 아 그다음엔 주무세요. 어차피 뭐 지금까지 결과 잘안 나온 곳은 뭐 새벽이나 돼야 나올 텐데 그거 그냥 결과만 보세요. 아침에. 아, 제가 최희원 씨의 신청곡을 다음에 준비했는데 이 제목 때문이에요. 일드.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어. 세스 로건, 샬리스 테론 캐스팅을 보고 제가 바로 떠오른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어 이 친구야. 세스 로건, 아무리 감독 친구라고 그래도 말이야. 예? 그 친구가 조너선 레빈이라고 50-50 만들고 원바디스 만든 그 감독이잖아요. 세스 로건 친구. 아무리 감독의 친구라고 말이야. 샤를리스 테론의 상대역으로 자신을 네, 죄송합니다.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는데. 부적절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반가운 팀의 곡을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크리피 너츠. 이팀좀 재밌는 팀이에요. 크리피 너츠. 한국에 온다고요? 오, 한국에 온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 주시면서 리도네. 두번 잔다. 뭐. 그런 뜻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저 이거 재밌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직 저도 시작을 못했네요. 이게 1986년에 아저씨가 2024년으로 어쩌다 보니 시간여행을 온 거예요. 근데 사고방식은 86년에 머물러 있어서 2024년에는 통하지 않을 부적절한 언행을 하게 되는. 근데 그게 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부적절해 보이는데 또 따지고 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닌 뭐 그런 말들을 하는 설정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드라마에 이 크리피너치의 니도네라는 곡이 매화 끝날 때 나오는 엔딩 곡이래요. 제목을 이렇게 지으면 참 써먹을 때가 많아요. 그죠? 지난 몇 주간의 그 선거운동 기간을 바라보는 또 유권자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이곳저곳에서 뭔가 부적절해 보이는 언행이 나올 때, 후보들의 언행이나 당의 언행이 나올 때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어. 내가 표로 심판해 주겠어.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엮었나? 오늘 개표일이라고 제가 너무 좀 억지로 지금 엮고 있나요? 자, 일단 크리피너치의 니도네를 시작으로 이 시간에 깨어있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노래 몇곡좀더 이어보겠습니다.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어 에서 리돈의 크리피너치의 곡으로 시작해서요. 우리 영화죠. 살아있다 에서 빈지노의 브레이크 클린 버전, 그리고 트와일라잇 사운드 트랙에서 슈퍼매시브 블랙홀 뮤즈의 노래, 5400번 쓰시는 분께서 뮤즈의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조주연 씨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장미의 계절도 이렇게 끝나가고 있네요. 영화 비긴 어게인에서 커밍업 로지스, 키라 나이틀리의 노래.

존 카니 감독의 영화 두 편이죠. 비긴 어게인에서 커밍 업 로지스, 키라 나이틀리의 노래, 그리고 싱 스트리트에서 드라이브 잇 라이크 스토리. 이 영화 재개봉해요. 6월 10일 싱 스트리트 재개봉합니다. 제가 좀 반가워하는 재개봉 가운데 하나입니다. 싱 스트리트. 그리고 와일드 싱 개봉했죠. 네. 러브 이즈하고 그리고 네가 좋아라는 곡은 들려드렸었는데 이 곡은 아직 안 들려드렸어요. 영화 속의 혼성 그룹 트라이앵글의 2집 앨범 노래입니다. Shout It Out. 뭐랄까 러브 이즈는 듀스의 곡을 쿨이 부르는 느낌이라면 이 Shout It Out은 H.O.T의 노래 혹은 잭스키스의 노래를 코요테가 부르는 느낌이랄까? 뭐 그냥 저의 느낌입니다. Shout it out.

지난달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남태령을 모신 김동철 씨의 신청곡 트리플 S의 Girls Never Die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아마도 시민들이 이 노래를 불렀겠죠? Girls Never Die. 남태령은 2024년 겨울의 기록입니다. 그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만난 세계, 네. 그 세계에 또 새로운 시작을 여는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선거는 축제니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신나고 흥겨운 노래로 선곡해봤어요. 당선된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무쪼록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 꼭 필요한데 돈 쓰는 지자체장, 지방의 의원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큐멘터리 너에게 가는 길에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난 사랑해.

0: 3, 4분 I think we're here 올라갈게 내 친구 아니 친구 Let's get high Must be hangy Hangy hangy hangy Must be hangy Must be hangy, be hangy, hangy, hangy. 눈 앞이 열어줘 나랑 가자 지금 당장 must be hangy. Hangy, hangy. Must be hangy, hangy, hangy, hangy. 나 어딘데 놀러 갈게. 내 친구 아니 친구와 let's be friend 날아갈게 지금 당장 must be hangy.
1: 여러분은 지금 내 최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버지세요. 아버지, 빠져있는데 전화 못 들어가지고 죄송해요.
1: 아, 그래, 바빴지 뭐. 현이가 전화했어.
0: 됐어요? 저보다 못 살 뻔했네.
1: 아유, 나 힘들어서 어떡하냐. 너님의 반사지 좀.
0: 아, 진짜요?
2: 어서 와. 방탄은 처음이지?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야 빨리 엄마 아빠한테 욕 아 죽었다 이제 아 진짜 짜증나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아무래도 인공지능 AI와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장점이 참 많은데 직장인들 중에는 이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면 아, 내가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 건 아닐까? 혹시 화를 내진 않을까? 마음을 졸이게 되잖아요. 그치만 AI는 이해가 될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계속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도 늘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서 그 점이 참 좋다고 말이죠. 즉, AI는 꼬리 질문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건데요. 뭔가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어떠신가요? 회사 안에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에겐 있으신가요? 2월 4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엄정화가 피처링한 진우션의 말해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점점 AI가 더 편해지면서 사람과 대화하는 게좀더 귀찮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더 신경을 써야 하니까 좀 피곤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이건 장점이 아니고 단점 같기도 한데 아무튼 AI한테 질문을 할 때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고 또 대답을 잘 못하면 구박이나 하소연을 해도 되고 이런 감정적인 풀이까지 해도 되니까 더 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익숙해지면 또안될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어떡하죠? AI가 너무 빠르게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0: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좋습니다. 이지원님께서요. 매일 김밥 먹고 학교 가고 싶다는 고등학생 딸을 위해 김밥 싸면서 출석 체크합니다. 김밥 때문에 본의 아니게 기상에 성공했네요. 매일 김밥이요? 오, 이 친구는 김밥을 싸는 게 힘들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이 재료 준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어머님께서 사랑으로 김밥을 싸주시네요. 학교 든든하게 잘 챙겨 먹고 또 가면은 어머니도 또 기분이 좋겠죠. 네, 목요일은 평일의 말견 함께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키조개 얘기를 하면서 전남 장흥의 키조개 삼합이 유명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광빈님께서 제가 장흥으로 출근 중인데 키조개 삼합 정말 너무 맛있어요 하셨고요. 또 김소정님은 장흥 삼합은 한우, 표고버섯, 키조개도 있지만 한우, 표고버섯, 묵은지 조합도 예술이에요. 고기의 고소함 뒤에 찾아오는 묵은지의 톡 쏘는 맛이 최고예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아, 이 아침부터 이게 무슨 고문이죠? 너무 맛있겠네요. 이게 다 상상이 가는 맛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 맛을 우리는 평소에 잘 못 보니까 얼마나 더 맛있을지 지금 제 뇌가 고장났네요. 먹어보고 싶네요. 저도 꼭 기억해두겠습니다. 장흥 삼합. 오늘도 김신희 작가님과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안전화.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9095번님, 아내랑 떡집

하는데 잠이 많은 아내를 차마 깨우지 못하고 늘 먼저 떡집에 갑니다. 아내 생일이라 아내가 좋아하는 흑임자 듬뿍 넣어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떡케이크 만들려고요. 오, 아내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근데 남편분 정말 사랑이 가득하시네요. 떡집 굉장히 새벽 일찍부터 나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늦잠 많은 아내를 위해서 먼저 출근도 하시고 또 오늘 케이크 얼마나 예쁘게 정성 듬뿍 넣어서 만드실까요? 흑임자 맛있겠네요. 생일 축하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새싹이신 9876번님, 야간 근무라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타임만 하면 퇴근입니다. 아빠가 덜 자면 우리 아가들은 편하게 더 자면서 살 수 있겠죠. 그 생각으로 오늘도 아자아자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얼른 가족이 있는 집으로 출발하고 싶어요. 아유,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아빠가 덜 자면 우리 아기들은 편하게 더 자면서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아빠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고생하시네요. 마지막 타임이라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얼른 집에 가서 아가들과 함께 하시죠. 김영섭님, 얼마 전 새벽 배송하다가 발을 접질려서 일을 못 나가고 있네요. 얼른 나와서 새벽 배송 끝나고 집으로 출발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라디오 들으며 하루를 출발해요 하셨는데요. 영섭님 문자 좀 종종 보내시는 분 아닌가요? 어쩌다가 발을 접지르셨죠? 아이고, 맞아요. 애매하게 쉬어서 덜 나은 채로 일을 나가시는 것보다 이참에 푹 쉬시고요. 한번 다친 곳 또 다치기 쉬우니까요. 더 철저하게 관리 잘 하셔서 다시 일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김치현님이 볼빨간 사춘기 노래 들으면서 아침을 출발하고 싶어요 하면서 남겨주신 노래가 있네요. 프리지아 같이 듣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프리지아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5379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일찍 직장에 출근하는 날입니다. 제가 신청한 노래가 나오면 기분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악뮤 노래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이혜인님도 악뮤 노래 신청해 주셔서 소문의 낙원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9876번님, 김영섭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456번님, 저는 매년 여름이 되면 그해 첫 수박을 먹어보고 하반기에 운명을 점치곤 해요. 첫 수박이 달고 맛있으면 하반기도 뭔가 잘 될 것 같고 첫 수박이 밍밍하면 일도 잘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아직 2026년에 첫 수박은 먹질 못했는데 너무 떨립니다. 저는 며칠 전에 수박 먹었거든요. 근데 밍밍하진 않아요.

않았어요. 엄청 달다까진 아니어도 밍밍하지 않아서 그럼 저는 괜찮으려나요? 근데 요즘 웬만한 수박 다 맛있지 않을까요? 요즘 씨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맛도 좋고 굳이 이 여름이 아니더라도 하반기 뭐 내내 이제 하우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더 맛있는 수박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을 겁니다. 우리 운세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밍밍하면 바로 시럽을 타주세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2253번님은요. 영디 안녕하세요. 매일 정신없이 바쁘게 출근하다가 하늘이 너무 예뻐서 걸음을 멈춰서서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맨날 땅만 보고 급하게 가다가 하늘을 올려다 보니 뭔가 가슴이 뻥 뚫리면서 행복해지는 것 있죠? 앞으로 아무리 바빠도 하늘을 바라볼 여유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특히 요즘 하늘이 정말 예쁘죠. 올봄은 미세먼지도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 봄을 행복하게 보냈는데 저도 한창 힘들 때는 하늘 보는 게 약간 습관 같은 거였어요. 뭔가 내 마음을 탁 트이게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하늘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고등학생 때는 청소 시간만 되면은 한 번씩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그게 저에게는 잠깐의 여유였습니다. 우리 여유 갖고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응원! 할게요. 7971번님은요. 영디, 제가 이직하려고 가고 싶은 회사에 몇 군데 이력서를 넣어놨는데요. 회사를 옮길 때 중간에 텀이 좀 생기잖아요. 그때 가려고 여행지도 다 알아봐놨거든요. 근데 아직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이 안 오네요. 이직에 성공해서 새로운 회사 출근하기 전에 여행 가고 싶습니다. 지금 출근하는 길인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네요. 근데 좋은 목표인데요. 이직을 하면은 여행을 갈 수 있다. 여행을 위해서 이직을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또 이직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만간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도전하시고요. 꼭 여행 갔다는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5958번님. 야근 후 퇴근하는 길인데 너무 잠이 오네요.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Hero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잠 깨보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퇴근하시는 거니까요. 바로 집에 도착하셔서 주무시면 되겠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새벽 요란한 빗소리 때문에 장 깬 분들도 계시죠. 중부 내륙에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국적으로 갑작스런 소나기 소식이 많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 있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할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남해안과 서해안에 5mm 안팎, 제주도는 낮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전국적으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습니다. 덕분에 기온은 덜 올라서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광주는 28도, 전주와 대구 29도,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연민주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볼게요. 평일의 발견. 평일의 발견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나요?
1: 네.
0: 지난주에 저희가 한정판 초록을 열심히 즐기자라는 얘기 했잖아요. 어떠신가요? 좀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초록초록한 것들을 많이 보셨나요?
1: 전 지난주는 또 부여에 북토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부여에서 또 초록을 실컷 보고
0: 그래요.
1: 걷고 바비큐도 해먹고.
0: 바비큐가 제일 부러운데요?
1: 아주 좋았습니다. 네. 사촌 언니.

0: 언니가 거기 이제 집이
1: 아,
0: 있어가지고 근데
1: 그러시구나.
0: 집을 비운 날이라 그냥 자고 가라고 해서 되게 약간 세컨하우스의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부유집에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1: 와, 행복하셨겠어요.
0: 네.
1: 저도 지난 5월 한달 동안 피크닉을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0: 아주
1: 틈만
0: 잘하셨습니다.
1: 나면. 그리고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장미가 여기저기 또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맞아요.
1: 오, 장미의 철이기도 하구나 싶은
0: 맞아요, 맞아요.
1: 생각하면서
0: 우리 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찌 피디님께서 이제 까치둥지가 진짜로 이파리에 가리져서
1: 지냈거든요.
0: 안
1: 네.
0: 보인다 얘기도
1: 맞아요.
0: 하셨는데 저 북토크 갔을 때도 이제 빵그리 분들 만나면은 막저막 까치둥지 몇개 찾았어요. 막이 얘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어디를 다닐 때든 숙제를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1: 역시
0: 반가워하고 있어요.
1: 착실하셔요.
0: 네.
1: 네. 5452번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농장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다양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냥 새소리가 참 좋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코너에서 그 소리를 정리해 주셔서 이제 구별해 가며 들어보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아는 척좀 해야겠어요.
0: 맞아요. 우리 검은 등 뻐꾸기 소리 그 어쩔시구
1: 어쩔시구.
0: 이렇게 들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1: 네.
0: 그 진짜 요즘에 검은 등 뻐꾸기 소리가 저희 집 창문 열면은 매번 들리거든요. 근데 짝 찾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유 저 녀석 아직도 짝을 못 찾았구나.
1: 아유, 이제 좀 찾았지.
0: 좀더 노력해봐라
1: 네.
0: 이러면서 듣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게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0: 오늘은 좀 쉬운 숙제부터 가지고 왔어요. 샛노란 행복, 제철 참외 챙겨 먹기.
1: 아, 참외철이군요.
0: 참외 제철. 예전에 하우스 이렇게 시설 재배를 많이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한여름 과일이었는데
1: 맞아요.
0: 지금 하우스 재배를 하면서 딱 5월부터 쏟아져 나오고 6월에 참외 맛이 가장 달거든요. 한번 참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멜론의 변종인 참외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대량 재배되고 있는 한국인의 과일입니다.
1: 정말요?
0: 네.
1: 그걸 멜론의 변종이라고요?
0: 네.
1: 이것도 놀라운데요?
0: 그래서 국제식품 분류에서도 참외를 코리안 멜론이라고 하고 있어요. 옐로우 멜론 아니고요. 코리안 멜론이라고 당당하게 약간 국가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또 해외 마트의 상품명도 동일하고요.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멜론이랑 참외가 그속 열매가 비슷하긴
0: 그쵸,
1: 하네요.
0: 그쵸.
1: 겉모양이 하도 달라서 저는 전혀 연관을 못 지었는데 오, 그러네요.
0: 이게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에도 옛날엔 참외가 있었는데 점차 부드러운 맛의 이 멜론을 선택하면서 사라졌는데요. 한국인들은 특유의 아삭함과 이 개운한 단맛을 선호해서 1960년대에 지금의 참외로 개량을 해냈다고 해요.
1: 와.
0: 그래서 참외를 이 하우스 시설까지 갖춰가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대량 재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럼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도 그렇게 활성화가 안돼 있군요.
0: 그렇죠. 멜론을 선택했다. 이게 한국인의 입맛인가 봐요. 참외가.
1: 그런가 봐요.
0: 이 아삭한 식감.
1: 네.
0: 그래서 참외의 참이 순우리말로 진짜 좋은이라는 뜻인데요. 오이 외 중에 가장 맛이 좋은 진짜 외다라고 해서 참외가 되었다고 해요.
1: 그러고 보니까 가끔 참외에서 오이 맛이 나기도 해요.
0: 지금 오이와 멜론의 흔적을 다 느끼고
1: 네,
0: 있는.
1: 네. 또 산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수분 보충한다고 오이
0: 맞아요,
1: 챙겨가서
0: 맞아요.
1: 드시잖아요. 근데 참외도 수분 함량이 90%에 달해서 갈증 해소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0: 산에 갈 때 이제 배낭에 참외 하나 넣어가시는 것도 이 참외가 천연 피로 회복제인데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여름철 자외선으로 지친 피부와 피로 해소에 제격이기도 하고요. 특히 과일 중에서 엽산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포 성장에 필수적인 엽산 챙겨야 되는 임산부들에게 또 추천하는 과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참외 이 억울한 누명이 배 아프다.
1: 맞아요.
0: 그쵸.
1: 많이 먹으면 배 아프다.
0: 그래서 씨를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 다 긁어내고 먹어라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억울한 누명이라고
1: 그래요?
0: 합니다.
1: 그래요? 아니에요?
0: 네. 이 참외 씨가 붙어 있는 그 하얗고 달콤한 부분 있잖아요.
1: 네.
0: 그 부분을 태좌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타민 C나 엽산이 몇 배나 더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싱싱할 때는 무조건 통째로 먹는 게 영양학적으로 좋은데 다만 약간 상하기 시작한 참외는
1: 네.
0: 요 수분이 가장 많은 태자부터 상하기 시작해서 그 태자 때문에 배가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1: 이것 때문에 전 참외를 먹는 건데
0: 그쵸?
1: 이 부분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0: 아니 근데 그걸 긁어내고 먹으면
1: 왜 먹는 거죠?
0: 뭔가 참외 영혼을
1: 이게 제일
0: 않나.
1: 중요한 건데 왜 이 부분을 긁어내고 먹는지
0: 거기가 또 가장 달기 때문에
1: 그쵸.
0: 사실 그 과육 부분만 먹으면 단맛도 조금 덜하거든요.
1: 덜하죠.
0: 그래서 이 태자나 씨 때문에 배가 아픈 아프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상해가는

0: 걸 드셨기 아. 때문에 배가 아프다. 이걸 알아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맛있는 참외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면 너무 큰 것보다는 주먹 크기 정도. 모양은 약간 타원형. 근데 주먹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이 하얀 골이 깊고 선명할수록 싱싱하고 맛있다고 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수박하고 마찬가지로 요 배꼽이라고 하죠. 아랫부분 보셨을 때 거기가 조그만 부분. 요렇게 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좀 찾아보니까요. 참외는 온도가 낮을수록 당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드시지 않을 거면은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비닐봉지에 넣은 후에 냉장고 신선실에 보관해 주시면 일주일 이상 그 아삭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참외 또 시원하게 먹어야죠.
0: 맞아요. 아, 그래도 샛노란 참외가 약간 입맛도 당기는 맞아요. 그런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6월이 제일 맛있을 때니까 제철 참외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아, 참외 샐러드 이런 거 해 먹어도 맛있는데 아, 새콤하게
0: 또 지금 배 꼬르륵거려.
1: 아, 참외 먹고 싶네요. 그 마음 살짝 누르고 있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뉴진스의 How Sweet 함께 하시죠.

0: 뉴진스 하우스윗 듣고 오셨습니다. 평일의 발견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소의 계절 어린 새들을 지켜주기.
0: 이소요?
1: 이소. 약간 낯선 단어죠.

0: 네.
1: 한자로 떠날 이자에 새둥지 소자를 써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어린 새들이 둥지를 떠나는 계절인데요. 이 새들의 번식기가 보통 봄철인 3, 4월경에 시작되는데 이 알에서 깨어난 새끼 새들이 부지런히 자라서 둥지를 떠나는 시기가 딱 요맘때라서요. 이 이소 현상이 집중적으로 관찰될 때가 또 6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찰력이 남다른 분들이라면 혹시 이 무렵에 아파트 화단이나 뭐 산책로 덤불, 계단 구석 같은 데서 새끼 새들이 약간 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0: 어, 그래요?
1: 저는 올해는 아직 못 봤는데 작년 네. 이 무렵에는 그 아파트 올라가는 그 정원 쪽에 계단에 어린 새가 진짜 어리둥절한 채로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길래 어 이게 이소구나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왜 이 무렵인지를 살펴보면 일단 먹이가 풍부할 때예요. 그래서 새끼 새들이 자라고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양의 곤충과 애벌레가 필요한데 이 5월에서 6월은 자연의 먹이가 가장 풍부한 시기고요. 그리고 따뜻하잖아요. 요즘.
0: 네.
1: 덥죠. 사실. 그래서
0: 그쵸.
1: 깃털이 아직 덜 자란 새끼 새들이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고 비행 연습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온도 이때라고 해요. 근데 이소 현상에 대해서 모르고 이 새끼 새를 목격하게 되면은 추락했나? 다쳤나 싶어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게 되는데
0: 네.
1: 사실 둥지를 떠난 새끼 새들은 한 번에 멀리 날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간이역처럼 비행 연습을 하느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당이나 길가, 아파트 단지, 화단 바닥에 가만히 앉아있거나 혹은 파닥거리고 있는 건데요. 대개 부모 새가 근처에 있는 나무 위나 어디 숨은 장소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괜히 섣부르게 손을 대지 마시고 그냥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 새끼 새들은 독립을 위해서 훈련할 때 파닥거리기, 점프를
1: 귀여워.
0: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네.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파닥거리기, 점프. 네, 그 과정에서 가슴 근육, 그러니까 비행근이 발달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땅에서 파닥거리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하는 거랑
1: 완전
0: 비슷하거든요.
1: 와닿는데요. 네. 이 파닥거리다 보면 여기 가슴 근육이 발달할 것 같아요.
0: 자연의 섭리가 뭔지 참 신기해요. 왜 이 무렵에 이소를 하는지 그거부터 해가지고
1: 파닥거리는 건 근력
0: 네.
1: 운동이다.
0: 네. 이걸 다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유전적으로.
1: 맞아요. 맞아요. 이제 비행 연습을 해야 될 시기니까 그쵸. 이소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왜 양줍도 사실은 근처에 깨끗한 새끼 고양이라면 어미가 있는데 막 어미가 없나 봐,
0: 맞아요.
1: 막 길을 잃었나 봐 하면서 섣불리 도와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글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새도 사람이 만지면 이 부모 새가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깃털이 있고 부상당한 곳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아, 이소 중이구나, 비행 연습 중이구나 하시면서 절대 손으로 만지거나 다른 데로 데려가시지 말아야 하니까 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또 어디서 보니까 아기 새는 끊임없이 짹짹 칩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소리를 내고요. 어미 새는 그 소리를 듣고 수시로 내려와서 먹이 입에 넣어주고
1: 아오.
0: 다시 근처 나무 위로 올라가서 감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사랑이 이 새들한테도 통한다니 진짜 너무 갑자기 감동적이에요.
1: 이거 한 번씩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에서 되게 감동적으로 막 비행 연습 성공하고
0: 엄마가 뒤에서 지켜보고
1: 맞아요. 그런 거 생각나네요.
0: 진짜 짜네요.
1: 귀여워. 저도 이제 파닥거리는 거 보면 근력 운동 중이구나 라고 생각해야겠어요.
0: 가슴 근육 많이 키워라.
1: 네. 네.
0: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서 제철 참외 챙겨 먹자. 이소의 계절 어린 새들을 새 키워주자 라는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작가님 다음 주에 다시 봬요.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린 이 노래 듣고 오죠. 체리필터의 오리 날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9: 잠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6693번님. 오늘은 저희 둘째가 유치원에서 손 모심기 체험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논에다가 직접 손으로 모를 심는 건데 고사리 손으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햇볕이 강할까 봐 어머니들이 밭일할 때 쓰시는 꽃무늬 일모자도 어린이용으로 준비해봤는데 그것 쓰고 재밌게 체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 노래 나오면 열심히 춤을 따라하더라고요. 아일릿의 It's Me 신청해요. 와, 요즘 유치원 어린이집 참 좋네요. 체험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이 모심기도 이때가 아니면 솔직히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초등학생만 돼도 잘 안 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근데 뭐 딸기 체험, 뭐 방울토마토 체험 이런 체험이 많으니까 추억 쌓기에는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 약간 장화 같은 것도 신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너무 또 귀여울 것 같아요. 꽃무늬 일모자에 장화에 아 얼마나 첨벙첨벙 하면서 놀지. 귀엽습니다. 잘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6693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아일리스의 It's Me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빵그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즐거운 이야기 많이 써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0: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3: 오?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아빠!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선거날이었던 어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온 사진은 바로 투표 인증샷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엔 공연을 보러 가도 운동을 새로 시작해도 또 여행을 떠나도 특별한 하루를 보낼 때 꼭 인증샷 찍어서 올리는 문화가 일상이 됐어요.

저는 어제 투표하고 인증샷 못 올렸네요. 아. 그런데 이 꼭 특별한 날에만 인증샷 남기라는 법이 있나요? 평소와 같은 출근길 풍경이나 서류로 가득한 책상 위의 모습,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한 점까지 지금 이 순간을 담은 소소한 사진들도 지나고 보면 추억이 다 되잖아요. 자, 오늘은 평범한 일상의 인증샷도 한 장씩 남겨보면서 앨범도 꽉 채우고 SNS에 색을 등록도 한번 해보자고요.

NCT 도영 안녕 우주 듣고 왔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굿모닝 FM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인증샷. 평소 인증샷도 남겨야 되는데 저도 인별에 피드 안 올린 지 꽤 된 것 같은데 오늘 바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 세수도 안 하고 온 제 모습 바로 제 피드에 올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와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요. 신지연님이 저도 어제 투표하고 손에 두 장 찍어 왔거든요. 인증샷 올려서 찍어서 올리려고요. 근데 까먹고 손을 씻어버렸네요. 저는 어제 비몽사몽 하고 와가지고 아 그 도장 인증을 그 한다는 걸 깜빡했어. 그래서 에이 그냥 넘어가자. 당연한 건데 뭐 이러면서 왔습니다. 5265번님이 식집사 인증샷 아기 때부터 키운 몬스테라에 새 잎이 났어요. 엄청 크고 예쁘죠 하시면서 또 사진 찍어 보내주셨는데 어머 너무 싱싱하게 예 탱탱한 잎사귀까지 식집사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8967번님이 저도 일상 속 인증샷 동참합니다. 매일매일 출근길에 함께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예 차량 안에서 이제 91.9 메가헤르츠 주파수를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FM 라디오 저와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에 늘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있다는 게 가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때문에 버텨서 하는 겁니다. 자, 두 시간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가볼까요?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MBC 양소연 기자가 어제 있었던 지방선거 소식들 깔끔하게 또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양소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4부 굿모닝 베이스볼 MBC 대표 스포츠캐스터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또 멋지게 스페셜 DJ 해주신 우리 나진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얼른 도전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0: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SK케미칼, 코리아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슬림에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 베스트슬립과 함께합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어실 원스야
10: 딱 한 번만
11: 티어실 원스야
10: 싹 한 번에
11: 티어실 원스야
10: 무조맨
1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2: 자 따라해보세요
13: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2: 회계관리
13: 이카운트 ERP
15: 4만원
12: 재고관리
13: 이카운트 ERP
12: 4만원 생산관리
15: 사업성도 함께해요
1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3: 이카운트
1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7시 9분 22초 3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16: 네, 오늘은 시원하게 쏟아지는 소나기 인증샷 찍을 수 있는 곳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많은 하루인데요. 우선 지금 비 내리고 있는 제주는 낮까지 최고 60mm, 남해안에도 오전까지 5mm 안팎이 더 내리겠고요. 지금은 중부지방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 그 밖의 지방도 아침부터 밤사이 소나기 구름 다녀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천둥번개는 물론 우박도 떨어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기 때문에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덜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8도, 전주와 대구 29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빠밤빠밤빠밤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 들려드릴 거예요. 소리로만 딱 들으시고 이거 뭐다? 예, 그 작품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신의 영역부터 뽑겠습니다. 스피드 1등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할게요.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자,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 인물 맞히기 아닙니다. 작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문제, 예용 PD. 아, 우리 예용 PD랑 무영 PD가 여러분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이번 주까지만 하고 떠납니다. 예, 그래서 문제 내드리는 것도 오늘 내일이 마지막일 텐데. 예용 PD, 예, 준비됐죠? 자,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저희 박팀의 홍수! 홍수 아씨!
2: 홍수아! 우리 같이! 우리 팀에서 테니스를 가장 잘 치는 태희!
3: 저도 태희 오빠에게 노래 한 곡 부탁드릴게요. 너는 문제 있다.
4: 당연하지.
5: Tell me that you're loving you can not standing you better not. You really blame my heart. 짜증내고 화낸다.

저 언제 쪽에 거야 이게. 1등 정답자는 가장 빠르게는 문자에서 왔습니다. 문자 번호 신의영역 7766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신의영역은 어렵죠? 어려워요. 너무 빨리 보내주셔가지고 7766번님이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운영역 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 건데요. 그동안 지금 들으신 장면의 프로그램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너 이름을 보내시면 오답이에요. 전체 프로그램의 제목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선착순 아니고 다섯 분 뽑을 건데 뽑히면요 요거트 스무디 바로 보내드릴게요. 힌트를 드리면 이 프로그램의 공동 MC 두 분이 국민 MC가 되신 거예요. 강호동, 유재석. 아 두 형님이 여기에서 그냥 완전히 자리를 차지하신 겁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의 2X

0: 부를까 2X.
1: 태연 2X 듣고 오셨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오늘 명장면 듣고 작품 제목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함께하고 있어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벌써 20년 됐어? 예, S본부에서 방송이 됐었죠. 정답은 엑스맨이었습니다. 우리 팀을 일부러 패배하게 만드는 스파이 엑스맨을 찾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당연하지 프로그램이었는데 문제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2: 당연하지.
3: Tell me that you're loving you can't not standing you better now. You really blame my heart. 짜증 내고 화낸다.
1: 부끄러워. 예, 이게 허무 개그 를 많이 제가 썼어요. 왜냐면 노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노래로 하는 건 다 했습니다. 뭐 세레나.

한테 부를 때도 노래 부르고 뭐 당연하시해도 노래하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이 짜증 화낸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겁쟁이도 한번 했던 거 있어요. 날

짜증. 이렇게 썼나? 내가 하고도 이상한데 이거 맞나? 예, 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4322번님이 정답 엑스맨. 학창시절에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만 되면 당연하지! 따라했던 기억이 나네요. 인기 최고였죠? 하셨습니다. 아, 이때는 뭐 단연 이제 김종국 형이 예, 딱 귀 막으면서 당연하지 이렇게 딱 하는 그 로맨틱한 장면이 1등이었고 1153번님이 엑스맨이요. 제가 진짜 좋아했던 프로예요. 맨날 본방사수를 했었는데 요즘엔 본방사수 하는 건 굿모닝 FM 뿐이네요. 후후후후. 아 진짜네. 요즘에는 이제 라디오 애청자분들만 라디오는 늘 이 본방으로 함께해야 맛이 있잖아요. 물론 다시 듣기에도 괜찮은데 본방의 맛이 가장 이게 같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라디오잖아요. 아 그렇네. 뭔가 세월의 흐름이 약간의 씁쓸함을 남기네요. 뭐 좋아진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죠. 뭐 어쩔 수 없지. 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요거트 스무디 보내드립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0: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5322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마릴린 먼로, 1000명이 모인 거 봄? 세계적인 스타 마릴린 먼로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먼로 코스프레를 하고 모였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백금발 가발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요. 영화 7년 만에 외출 속 그 유명한 치맛자락을 잡는 포즈를 똑같이 취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무려 1037명이나 모이면서 기네스북 기록까지 새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한 시대를 풍미한 아이콘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이제 사진 보내주셨는데 여기 그냥 캘리포니아 이제 팜스프링스에서 행사가 열렸는데 마릴린 먼로가 생전에 이제 즐겨 찾던 휴양지였대요. 그래서 8m짜리 먼로 동상이 또 서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마릴린 먼로 탄생한 지 딱 100주년이 됐는데 세상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수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남아서 예, 영원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스타예요. 이 코스프레는 여성분만 참여한 게 아닙니다. 진짜 남녀노소. 아 너무 귀여우시다. 인증샷 찾아보세요. 사연 보내준 5322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아스트리드 S의 마릴린 먼로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아스트리드 S의 마릴린 먼로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3020번님 어제 광주에서 최고령 유권자 나온 거 봄? 110세. 와 진짜? 김정자 할머니인데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시절부터 단 한 번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으시다고 해요. 청년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면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61%나 돼서 뿌듯합니다. 하셨어요. 와 정말 우리 할머니 역사의 모든 권한을 다 함께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자랑스러운 어르신이 또 계시네요. 본받겠습니다. 3020번님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5939번님 어제 MBC 선거 개표 방송에 이휘준 아나운서 나온 거 봄? 멀끔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누군가 했더니 매일 아침 8시 굿모닝 FM 언어유의에 매일 나오는 가만히 있어보자 유휘진씨더라고요. 땀땀 휘준 아나운서 실물 보고 엄청 당황했어요. 정슬기 대대장님도 완전 카리스마 넘치던데요. 굿모닝 FM을 위해 힘써주시는 MBC 아나운서 분들에게 제 투표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하하하 하셨어요. 야 그래서 저희 부대의 대대장과 상병이 함께 나왔는데 중대장을 왜 안 불렀지? 중대장을 불러야죠. 중대장 실망했대! 5939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4096번님 인간과 로봇의 택배 분류 작업 대결 봄? 이 대결은 무려 10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간발의 격차로 인간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인간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는데요. 중간중간 지쳐서 쉬기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격차가 점차 좁혀졌다고 해요. 만약 24시간 대결을 했다면 지치지 않는 로봇이 이겼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람이 더 일을 잘하나 봐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는 뭐 요런 거는 아직까지는 이 디테일한 이제 분류 작업까지는 로봇보다 인간이 훨씬 잘한다고 봅니다. 로봇도 24시간 돌리면 에너지 딸려가지고 충전하거나 뭐 교체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어떻게 이겨요? 나중에는 못 이겨요. 4096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이쯤에서 우리 수민 작가가 너무 좋아하는 유일하게 멜로디를 정확하게 부르는 비비의 범파 듣고 올게요.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7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9: 네, 오늘은 확실히 일찍부터 밀렸습니다. 이미 정체 길어진 곳들이 많은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55분은 걸리는데 반포대교 지나서 사고 있어서 일대가 혼잡합니다. 반포대로도 밀리는데요. 반포대교 쪽으로 가는 길 성모병원 지나 사고 나면서 성모병원 이전부터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도심 들어가는 길들도 차들이 많습니다. 통일로 녹번역에서 독립문까지 성산로드 성산 2교에서 연대 지날 때까지 정체고요. 한강대로도 한강대교 남단부터 다리 건너 삼각지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도 양방향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도 도봉지하차도 중간부터 성수까지 어렵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오늘 그 고등학생들 6월 이제 모의평가를 네. 합니다. 오늘이에요.
1: 오늘인가요?
0: 이게 장시간 시험도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1: 그쵸 그쵸.
0: 기억나세요? 처음으로 이 모의평가 했던 거.
1: 완전 기억나죠. 이때 진짜 저는 수능을 잘 못 봤어요. 수포자였거든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떨리는 마음으로 첫 장을 봤던 그 기억이 나는데
0: 아 그렇지.
1: 포기했습니다 저는.
0: 이거 처음에 그 우리는 OMR 카드 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거 처음 하는 것도 너무 떨렸어.
1: 진짜 이름도 막 떨리면서
0: 떨리고
1: 쓰고.
0: 이 동그란 거 색칠하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웠나.
1: 맞아요.
0: 몰라요.
1: 아 네. 오늘 많이 떨리실 텐데
0: 그러니까.
1: 다들 화이팅 하세요.
0: 화이팅 화이팅. 연습이니까요. 자 오늘 깨알 뉴스 우리는 뭐 연습 2

0: 미애 너무 많이 했어.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 자, 정확하게 갑니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6월 한 달간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0: 오, 제주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행 지원금 주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최근에 이 고유가와 고물가 영향으로 항공권 유료할증료와 렌터카 이용료 등 여행 경비 부담이 정말 크게 늘었잖아요. 이에 제주도는 여행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주에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이번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제주에서 2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 가운데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에 가입한 만 14세 이상이라면 여행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체류 기간에 따라서 혜택도 달라집니다. 2박 이상 4박 이하로 머물면 2만 원, 5박 이상 머물면 5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가 지급된다고 해요.
0: 야, 이게 오래 머물수록 혜택도 커지는군요.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될까요?
1: 두 차례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1차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제주국제공항 1층 3번 게이트 맞은편 제주 러닝위크 홍보부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2차는 15일부터 30일까지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요, 이 신분증과 함께 항공권 또는 선박 예약 확인서 그리고 숙박이나 렌터카 예약 내역 등을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주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예, 6월에 제주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여행 지원금도 챙기고요.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경기장 밖에서도 월드컵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0: 오,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1: 네, 미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애틀란타, 뉴욕, 뉴저지, 로스앤젤레스 등 11개 도시에서 78경기를 개최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텍사스주는 월드컵 분위기가 유독 뜨겁습니다. 총 9경기가 열리는 텍사스의 심장, 댈러스 등 대형 팬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문화시설에서도 이 스포츠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가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1994 미국 월드컵에서 대한민국과 스페인이 맞붙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는 도시를 둘러싼 약 35km 길이의 대형 산책로인 애틀란타 벨트라인에서 특별 축제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0: 진짜 도시 전체가 월드컵 테마파크가 되는 느낌이네요.
1: 네, 맞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는 다문화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 페스티벌을 준비 중이고요. 결승전이 열리는 뉴욕 뉴저지는 도시 전체를 거대한 응원 무대로 꾸미는데요. 이 링컨센터와 자연사 박물관 등 주요 문화기관들도 월드컵 기념 프로그램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조별리그 경기는 모두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열리는데요. 만약에 이 조별리그를 통과한다면 미국에서 경기를 치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체코와 첫 경기를 갔거든요. 우리 선수들 좋은 경기 펼치기를 응원하면서 다 같이 기운을 몰아주자고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휴지심이나 아이스팩 같은 물건도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0: 휴지심이요?
1: 네.
0: 평소에 그냥 버리는데 이게 필요한 분들이 있을까요?
1: 이게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휴지심을 판매하거나 무료 나눔한다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이 만들기 수업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량으로 필요해도 막상 따로 구매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눔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0: 아이들 교구 만들 때 이제 쓰인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
1: 네, 그리고 아이스팩도 인기 거래 품목 중 하나인데요. 홈베이킹 또는 캠핑을 할 때 활용도가 참 높다고 합니다. 이 생크림이나 반죽, 식재료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쌓여있는 아이스팩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하거나 이 저렴하게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그냥 버렸을 물건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쓰이면서 자원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0: 누군가에게는 뭐 쓸모없었던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나눔 그 서비스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휴지심 아이스팩 이거 잘 모아서 한번 나눠볼까 해요.

0: 네, 1073번님이 올해 엄마께서 칠순이시라 6월달에 제주도 여행 계획하고 있었는데 꿀정 보네요. 감사해요. 오늘 6월 모의고사 시험치는 큰딸에게도 화이팅 전해주고 싶어요.
1: 아, 화이팅이지 화이팅.
0: 화이팅.
1: 잘 다녀오시고요. 구은아님이 오, 제 친구가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는데 바로 톡으로 여행 지원금 소식 알려줬어요. 근데 7월에는 없으려나요? 전 다음 달에 가는데. 아,
0: 예. 아쉽지만
1: 아직 없네요.
0: 네. 예. 5313번님 우리 가족 모두 축구 덕후라 월드컵 너무 기대돼요. 이번에 오전 시간대에 중계돼서 다 같이 보긴 좀 힘들겠지만 톡으로 같이 응원하면서 몰래 보려고요.
1: 나재중님이 와, 월드컵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니 대한민국 짝짝짝짝 응원 열심히 할 준비 됐습니다.
0: 와,
1: 아, 응원 열심히 해야 돼요. 아, 축구 너무 관심을 좀 멀리 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0: 맞아요.
1: 반성합니다. 깨알 뉴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제이지의 Empire State of Mind 알리샤 키스가 피처링한 노래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랄랄라 반반 꺼들어거릴 만한 퀴즈 실력을 가진 분들 뭐하십니까? 신청해 주십시오.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기본 선물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신 분들 선물 챙겨드립니다. 초코우유 쏠 거예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어렵죠? 난도 높습니다.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좀 더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안 넘고 치킨도 왔죠? 와라와라 와라와.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청주시에 살고 있는 오주옥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0: 반가워요, 오주옥님. 우주옥님이에요? 네. 오주옥님이에요?
1: 오주옥이요, 오주옥.
0: 오주옥님. 네. 자, 보내주신 신청 사연부터 일단 소개해드립니다. 청주에 살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어제는 지선투표 사무원으로 종사하였습니다. 새벽 5시까지 투표소에 갔다가 오후 7시까지 꼬박 14시간을 투표소에 있었다죠. 몸은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기꺼이 투표에 참여하러 온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하셨어요. 주홍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너무 피곤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어제 그 같이 일하셨던 모든 전국에 있으신 모든 분들이 다 피곤했지만 아마 오늘 출근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0: 아, 네. 조국님 어때요? 컨디션 괜찮으세요?
1: 아, 저는 근데 워낙에 저번 주 금요일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0: 코가 밍밍해 지금 보니까.
1: 네, 그랬었는데 또 어떻게 약을 먹어가면서 버텨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0: 아, 현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죠? 왜 이렇게 힘들어?
1: 아, 주말이었으면 오늘 출근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0: 하지만 우리 주홍님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투표소에서 또 한 표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네요. 투표장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분 있으신가요?
1: 아, 저희가 투표소 안에 네. 네, 미취학 아동이거나 이제 뭐 네, 글씨 못 읽는 애들은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기표소 안에 네. 네, 한 애기가 손녀가 같이 할머니 따라왔는데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키가 커가지고 초등학생 애긴 줄 알고 못 들어간다고 말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만 이렇게 저렇게 이동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막 큰 소리로 우는 것도 아니고 막 너무 서러워가지고 애기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 여기 학교도 안 간 애기인데 못 들어가냐고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들어가셔도 된다고 해서 같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애기가 막 너무 서러운데 또 막 신기한 그 눈빛으로 같이 할머니 따라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0: 아하하하. 네. 성적이 빨라가지고.
1: 네. 많이 키가 크더라고요. 네.
0: 마치 어린 시절 저를 보는 것 같네요. 예, 저도 유치원 네. 다닐 때 다들 초등학교 6학년인 줄 알고 성적이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0: 있어. 아, 여러 남녀노소 진짜 다 같이 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했군요.
1: 네.
0: 아, 자 이제 우리 주홍님 퀴즈 네. 들어가야 되는데 퀴즈 자신 있으세요?
1: 아니요.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0: 어떻게
1: 다섯 개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0: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가 문제 잘 내드릴게요. 화이팅 한번 외치고 네. 가죠. 하나, 둘, 셋.
2: 파이팅!
0: 아,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0: 24 나누기 6은?
1: 4.
0: 정답. 태권도의 종주국은 어디일까요?
1: 한국.
0: 정답.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이 노래의 제목은?
1: 찐이야.
0: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꼭 먹고?
1: 알 먹고.
0: 정답.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뜻하는 말로 원수와 왼수 중 표준어는?
1: 원수.
0: 정답. 영국을 영어로 하면 유나이티드?
1: 스테이트.
0: 아!
1: 스테이트, 스테이트.
0: 킹덤이었어요, 킹덤.
1: 아!
0: 어허. 싸움에 임하여 물러섬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임전?
1: 못해.
0: 정답.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1: 5년.
0: 아, 4년입니다.
1: 4년.
0: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정당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하는 정치 용어가 있어요. 네. 컷.
1: 오프.
0: 정답. 영화 부산행, 반도, 군체를 연출한 감독은?
1: 연상호.
0: 정답. 문제 너무 잘 푸셨어. 아니, 만점 나올 뻔했어, 진짜로. 자, 10문제 중에 무려 8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기본 선물 치킨을 콜라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아니, 주홍님 너무 잘 푸잖아요.
1: 아, 진짜 너무 떨려요. 아침에 아까 저기 저희 PD님 전화 받았는데 예. 이따가 막 이 닦는 것도 막 물어보고 막 전화 받았는데 그때부터 너무 꿈꾸는 것 같아요.
0: 어, 근데 너무 잘했어. 지금 감기 다 나은 것 같아요. 감기 다 나은 것 같아. 박경희님이 고생하셨어요. 저는 개표 사무원으로 새벽 6시 반에 끝났어요. 성공 축하합니다. 또 개표 사무원은 새벽까지 했네. 와. 최혜정님이 혹시 청주 사직동 사시는 공무원분이신가요? 목소리가 익숙한데요. 맞나요?
1: 아, 아닙니다.
0: 아니다. 아, 다행이다. 아니네. 자, 두 분 포함해서 8분께 초코우유 바로 쏘겠습니다. 주홍님.
1: 네.
0: 아, 너무 잘 푸셨어.
1: 아, 너무 아쉬워요.
0: 잘했어요. 오늘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네. 네. 저희 항상 전국에서 항상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공무원분들 너무 존경하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 저희 남편 사랑합니다.
0: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남편 사랑한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요?
1: 망설였습니다. 아니, 너무 공개적이어가지고.
0: 아, 그치. 주홍님, 멋졌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감기 얼른 나으세요.
1: 네, 들어가세요.
0: 네, 안녕.
1: 네, 안녕.
0: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영국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영국 런던의 상징인 런던탑에는요. 17세기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전설이 있는데요. 바로 탑에 사는 이 새가 모두 떠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은 지금도 최소 6마리 이상의 이 새가 런던탑을 떠나지 못하도록 극진히 보살피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은 깃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흉조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뛰어난 지능과 사회성을 가진 이 새는 무엇일까요? 아, 오랜만에 또 울음소리 한번 들려드려야 되나? 힌트 갑니다. 아, 뭐가?

예. 이렇게 우는 새 아시죠?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정재욱의 까마귀 눈을 감고가 아니고 까마 아니죠 가만히 눈을 감고 예,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3부에서 만나요. 그대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심리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모르는 사람을 10번 정도 만날 수 있다고 하자. 대략 몇 번쯤 만나면 상대를 파악할 수 있겠소? 그러자 한 5번 정도면 될 것 같다는 대답이 많았지요. 이번엔 이렇게 물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당신을 몇 번쯤 봐야 당신을 파악할 것 같죠? 그러자 대답이 글쎄요, 8번? 아니야, 그 정도로 날 알 수 있을까요? 요컨대 나는 남을 척 보면 알지만 남은 절대 나를 쉽게 알 수 없다. 우리 마음속엔 이런 아집이 가득하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9: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우적우적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잠깐 놓쳤네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7세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영국의 전설, 런던탑에서 이세가 떠나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이세, 정답은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안되네. 또 5204번님이 정답 까마귀. 저 작년에 까마귀한테 뒤통수 쪼였어요. 너무 무서워 유유. 그러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는 방법들이 없나? 아니면 싹 다 쫓아내야 되나? 하지만 이세가 없으면, 런던탑에서 이세가 떠나면 나라가 망한대요. 정강준님이 까마귀 요즘 산란기라서 새끼 지키려고 눈 마주치면 머리 쪼고 날아다닌대요. 달아난대요. 까마귀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모른 척 지나가세요. 어떻게 모른 척해. 다 보이는데. 까마귀야, 네가 눈에 띄지 마라. 인간 가만 안 둬. 너, 인간은 그렇게 쉽지 않아.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본업 천재, 실물 천재.
2: 아이고.
0: 뭐? MBC 아나운서국의 자랑. MBC 이휘준 아나운서.
2: 네.
0: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갑자기 왜 그러지? 안녕하세요. 이휘준입니다. 예. 뭐 필요하신가요?
0: 아니요. 어제 네. 대표 네. 방송에 또 멀끔하게 대대장님하고 또 나왔잖아요.
2: 아 예. 아 이거 4시에서 7시 반까지 예, 제가 그 여러분 왜 음식 나오면서 투표율 몇 퍼센트입니다 막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했어요.
0: 예, 네. 개표 방송 또 나와주셔가지고
2: 예.
0: 그 모습 보니까 좀 우리가 너무 예. 가벼이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2: 저도 본업이라는 게 있답니다.
0: 예. 진짜 잘하더라고.
2: 아유 아닙니다.
0: 톤도 아닙니다. 너무 좋고.
2: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대대장님은 집합 모습이 하나도 없던데.
2: 디피팝 지금 집합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대에 또 나오고 계세요.

0: 드세요.
1: 아, 지금 진짜?
0: 찐빵 나오고 계시고 아직 왜냐면 특히 이제 서울시장 아직 진행 중이어가지고 또 여기 나왔던 강다은 아나운서 지금 8시간 동안 잠 못 자고 달리고 있습니다.
1: 우리 막내 여러분. 울산 막내
0: 울산 울세이너 지금 달리고 있어요.
1: 네. 화이팅 화이팅.
0: 네. 또 거기가 겨울이에요. 완전 그렇지. 너무 추워요. 기계들이
1: 그렇지,
0: 있어서
1: 그렇지, 그렇지.
0: 그래서 한겨울에 하고 있고 또 막 수치가 막 바뀌기 때문에 또 이게 엄청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다들 난리가 났다라는 그렇습니다.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1: 외국에서 하고 있어서 겨울이 아니고요. 저희 네. 그 스튜디오에 기계들이 열이 많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에어컨을 네. 좀 틀어야 돼요.
0: 막 18도로 막 이렇게 틀어요. 진짜.
1: 그래서 추워요 사실.
0: 진짜 겨울이에요.
1: 그렇습니다. 다들. 아, 따뜻한 이곳에서 다시 가벼이 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1: 네. 언어유의 시작해볼까요?
0: 네. 목요일은 복습하는 날이에요. 지난 시간 배웠던 것들 잘 기억하고 계신지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내드릴게요. 함께 해주세요.
1: 네. 정답 맞히시면 특별 칭찬 드립니다. 선물
0: 네.
1: 없어.
0: 박수. 없어. 박수. 네.
1: 예, 틀리면은 그런데 비난이 있습니다.
0: 네. 좋아요.
1: 복습 시작해볼까요?
0: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날씨가 찌물코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나운서 휘준은 개표 방송 중에 겨드랑이에 땀이 차서 난감했다. 무슨 뜻이야 이게?
1: 예.
0: 자, 여기서 찌물쿠다 무슨 뜻일까요?
1: 아,
0: 1번 날씨가 푹푹 쪄서 물체를 무르게 할 만큼 매우 더워지다. 2번 날씨가 추워져서 음식도 얼어붙게 할 만큼 매우 추워지다. 더운 걸까요? 추운 걸까요?
1: 찌물쿠다.
0: 찌물쿠다.
1: 푹푹 찌는 날씨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얼어붙을 만큼 추운 날씨를 말하는 걸까요?
0: 네, 보내주세요 여러분.
1: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는 오늘 들어도 틀리지 않겠다.
0: 그렇죠.
1: 배우지 않아도. 문제가 그러니까. 좀 난도가 낮다.
0: 이거. 네, 이거 날씨도 그렇고 요즘에 예. 그죠?
1: 지금 뭐 장진희 씨, 정문주 씨, 김현승, 네. 이진희, 전보연, 네. 임성자 모두 네. 정답입니다. 미니 뭐,
0: 아, 뭐
1: 100%고요.
0: 네, 첫 번째 문제는 조금 가볍게 네.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1: 문자도 뭐 9960-0714 네. 뭐 다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4924
0: 네.
1: 모두 정답!
0: 알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날씨가 푹푹 쪄가지고 물체를 무르게 할 만큼 매우 더워지다 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요. 내가 추운데 곁땀이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지.
0: 그죠? 자, 더위를 표현하는 우리말 표현 중에 하나고요. 찌를 뺀 물쿠다 라는 말도 있어요. 날씨가 찌는 듯이 덥다라는 뜻입니다.
1: 예. 약간 사투리 같아.
0: 어떻게 한번 해주세요.
1: 어? 울산이. 어, 날씨 물쿠노.
0: 오오.
1: 그러니까 약간 그죠.
0: 울산.
1: 오, 찌물코네.
0: 어, 울산. 네,
1: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0: 저 서울 사람이라서 이런 거 되게 신기해요.
1: 아, 진짜?
0: 네. 자, 드라마 작가 지망생인 태수는 작품 제목을 적다가 만주범 고민에 휩싸였어요. 자, 둘 중에 표준어로 쓴 제목은 뭘까요?
1: 어.
0: 1번 내 사랑 웬수. 2번 내 사랑 원수.
1: 아, 네. 드라마 제목으로는 표준어가 아닌 게 더 잘 어울리긴 하다.
0: 착착 붙죠, 그죠?
1: 착착 붙는 게.
0: 그쵸.
1: 원래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또 요, 네. 요 표현 쓰니까.
0: 맞아요. 평소에 아. 많이 들으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네, 아마 이 말로 들으실 텐데 다른 거 본인이 듣던 거 말고로 생각하시면 표준어예요.
1: 그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그거.
0: 평소에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네, 그거 아니고.
1: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1번이 웬수고 2번이 네. 원수인데
0: 네.
1: 표준어는 무엇일까요? 자,
0: 반응이
1: 정답이
0: 어떤가요?
1: 보내주시는데 우리 다 모범생들이에요.
0: 아, 오늘 뭐
1: 우등생들이고
0: 아하.
1: 야,
0: 야하.
1: 다 정답 보내주시는데
0: 네.
1: 한 분 딱
0: 아, 어. 누구예요 누구?
1: 한 분만
0: 이름
1: 아유 이름 어떻게 얘기해요? 윤상빈 씨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0: 윤성빈 씨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1: 성빈 씨가 민망하잖아요.
0: 예. 아, 윤성빈 씨 민망하죠.
1: 이거 그럼. 틀릴 수가 없는데 이걸 틀리네.
0: 그러니까
1: 모두가 정답입니다. 야,
0: 야하.
1: 7625번님,
0: 갈까요?
1: 3419번님 다 정답.
0: 네, 윤성빈 씨 빼고 다 정답.
1: 이거. 1611번님.
0: 아, 1611 윤성빈 씨. 네. 자, 정답은 2번. 내 사랑 원수가 맞습니다.
1: 네?
0: 나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을 뜻하죠. 반면에 웬수는 원수의 사투리로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미움과 애정을 담아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웬수를 뭐 원수의 사투리라고만 설명하면 조금 그
1: 충분하지 않지.
0: 네, 맞아요. 그 네. 뉘앙스가 충분히 표현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1: 아,
0: 약간 네, 웬수가 더 뭔가 착착 붙긴 해 사실은.
1: 애증을 담으면 약간 에이 원수야 이렇게 하고
0: 맞아요.
1: 네, 진짜 이제 척을 지면 원수가 되는 거죠.
0: 야이 원수야 이러면 진짜 약간 싸울 것 같잖아요.
1: 너 나의 원수야. 이러면 이제 척을 지는 것 같아요.
0: 척 지는 느낌. 네.

0: 신지은님이 번호 팔 때 멋있는 휘준 쌤. 네. 이제 또 번호 팔러 가나요?
1: 네, 다른 거 해야죠 또. 어, 네. 선거 방송은 안 하고 이제. 네.
0: 본업이 뭔지 모르겠어. 너무 많아 일이. 휘준 아나운서 네. 진짜 일이 너무 많아요.
1: 본업 여기서 성대모사 하는 거가 본업인 것 같아요.
0: 어, 여기서만 생각하면. 코미디언이고.
1: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해요.
0: 자, 우리 희준 아나운서 여기서라도 네. 여름 만끽하고 가십시오. 네.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띄워드리겠습니다. 희준 아나운서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Yeah.

0: 여름이다 여름.
1: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소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6.3 지방선거 개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지역별 민심 어디로 향했는지 선거 결과와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4부 굿모닝 베이스볼 MBC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 어제 아이오아이가 양의지 선수 소속팀 두산 경기에서 시구를 맡았다고 해요. 와 진짜 핫하다. 생생한 프로야구 이야기 쭉 전달해드립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음식물 차례기 휴렉, IS동서, KB국민은행, 포스코 ENC,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솔루텍.
3: 1544-8777.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잠시만.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8시 16분 3초 4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6: 네, 날이 찌물커질수록 소나기 소식이 더 잦아질 텐데요. 오늘도 갑작스러운 비가 원수 말고 왼수 정도로만 느껴지려면 작은 우산 하나씩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우선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에 5mm 안팎, 제주도에는 낮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전부터 밤사이 전국적으로 5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 있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 또 우박까지 동반할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전주와 대구 29도, 부산 24도로 어제보다 덜 덥겠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뭐 치열한 밤.
1: 치열하고 격렬한 밤이었습니다.
0: 아직까지도 격렬한 것 같은데, 예, 오늘 그 소식들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승 기자님, 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결과는, 두 번째 키워드 사상 초유 사태, 마지막 키워드는 파장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보시죠.
1: 네, 첫 번째 키워드 결과는입니다.
0: 이번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역대 두 번째라고요?
1: 네, 이번 6.3 전국

0: 광시지방선거 투표율 잠정치 61%로 지방선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치솟았다고 분석했습니다.
1: 네, 결과 좀 알려주시죠.
0: 네, 먼저 서울입니다. 밤새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앞서는 가운데 격차 점점 좁혀지다가요. 약 1시간쯤 전인 오전 7시 17분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역전했습니다. 이후 초접전입니다. 인천에선 박찬대 후보가 지난 선거 국민의힘에 내줬던 시장직을 탈환했습니다. 경기에서도 추미애 후보 당선됐고요. 충남, 충북, 세종, 대전 등 중원 민심도 민주당을 향했습니다.
1: 네.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0: 네, 강원도지사엔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 우상호 후보가 당선됐고요. 해수부 장관 출신 전재수 후보도 부산시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처음으로 당선을 노린 대구에선 김부겸 후보가 패배했고요. 국민의힘은 대구를 비롯해 경북, 경남 등 세 곳에서 최소한의 방어선만 지켜냈습니다.
1: 네,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역이 있는데 특히 네. 관심을 모았던 곳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0: 네, 부산 북구 갑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개표 후반 뒷심 발휘하면서 불과 천여 표 차로 신승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해선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당선,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유희동, 또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뒤진 3위를 기록하며 금배지 다는 데 실패했습니다.
1: 예,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가 대거 당선이 됐네요.
0: 네, 직선제 시행 이후 가장 많은 8명이 출마한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선 현 교육감인 진보 성향 정근식 후보가 재선 유력합니다. 경기도 교육감엔 5선 국회의원 출신 안민석 후보가 보수 성향 임태희 현 교육감을 제치고 당선됐는데요. 현재 전국 교육감 선거 16곳 중 10곳 이상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거나 우세합니다.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됐거나 유력한 곳은 대구, 경북, 충북, 세종 등 5곳입니다.
1: 예, 이번 선거 결과 평가는 어떻습니까?
0: 네, 이번 선거 지방 권력 재편을 넘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첫 전국 단위 선거였는데요. 뭐 서울시 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오긴 했는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물론 부산, 강원까지 승리하면서 전국 지방 권력 지형 다시 짰다는 평가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엔 한층 더 힘이 실릴 걸로 보입니다.
1: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1: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0: 그렇습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어제 서울 송파구 등 서울 동남권 일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선 낮 1시쯤부터 투표 용지가 모자라게 시작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1: 야, 이런 일이 생기네요. 투표하러 왔던 유권자들은 이제 대기표를 받고 투표 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0: 그렇습니다.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멈추면서 유권자들은 대기표 받고 기다려야 했는데요. 항의 이어졌고요.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선 기존 투표 마감 시간인 저녁 6시보다 4시간 늦은 밤 10시까지 투표 마감이 연기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어제 오후 6시 20분 기준으로 모두 14곳이라면서 송파구 12곳, 강남과 광진 각 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0: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인 어젯밤 9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고요. 중앙선관위는 밤사이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1: 예, 그런데 선관위가 선거관리 부실로 도마에 오른 게 처음이 아니죠.
0: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엔 코로나19 확진자 또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간이 용기나 또 쇼핑백 등에 담으면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또 지난해 조기 대선 땐 서울 신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투표를 하려던 일부 유권자가 대기가 길단 이유로 투표 용지를 받은 채 식사를 하고 돌아왔던 보도가 나오면서요. 선관위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 예.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됐다라는 네. 사안 뭐 이런 소식은 안 전해야죠. 이제 뭐
0: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1: 되돌려서.

0: 없으니까
1: 네.
0: 앞으로의 사안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파장입니다.
0: 여야는 일제히 선관위를 질타를 했습니다.
1: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은 선관위를 향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고요. 국민의힘은 거센 비판 쏟아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투표 공정성은 깨졌다면서 진상 파악이 이뤄질 때까지 개표를 중단하고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 서울시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네, 국민의힘은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까지 했죠.
1: 네, 장동혁 위원장 등 지도부는 어젯밤 10시 반쯤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개표 중단 압박하고 재선거 요구했고요.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네, 청와대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1: 네, 청와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일련의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고려한 메시지를 낸 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추가로 입장을 낸 걸로 해석됐습니다.
0: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또 몰렸죠.
1: 네, 경찰 추산 약 800명 규모의 시위대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 집결했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를 비롯한 수백 명의 시위대는 선거 무효를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기동대 등 경력 2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0: 투표소 봉쇄도 벌어졌네요.
1: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 가운데 하나인 잠실 7동 제2투표소입니다. 앞서 이곳 투표소는 밤 10시까지 투표 마감이 연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어서 날이 밝도록 선관위의 투표함 반출을 막았고요. 아직도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졌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0: 선관위 고발당했습니다.
1: 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0: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한 줄 어떤 걸까요?
1: 네, 오늘의 핵심한 줄 투표욕.
0: 괜찮아요. 목이 메이시는 것 같은데. 예.
1: 슬퍼서는 아니고요.
0: 네.
1: 오늘의 핵심 한 줄 투표용지 부족 사상 초유 사태입니다.
0: 아, 참.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래서
1: 네.
0: 시끄러워지는 이 사태가 너무 속상합니다.
1: 네.
0: 영선 기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1: 네.
0: 주에 뵙도록 할게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거 띄워드리고요. MBC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시작할게요.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오늘 차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렇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북용인 부근 2, 3차로에 사고 있어서 포곡 1터널부터 용인까지 3km가 정체되고 있고요. 강동 고덕에서 초이까지도 정체고 포천 쪽은 광남 부근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반포 부근 4차로에 사고가 있는데요. 한남에서 반포까지 또 신갈에서 수원까지 오산에서 남사 구간 지체고 반대 서울 방향은 기흥에서 신갈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5분 정도 걸리고 있고 강남권도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서울 방향 위례나들목 부근도 사고 있어서 일대가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끝없이 이길 수만은 없습니다. 언젠가 패배를 받아들여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지고 있다고 해도 언젠가 이기는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의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MBC 김나진 캐스터입니다.
1: 네, 김나진 캐스터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1: 2026 굿모닝 베이스볼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지난주에 일단 감사합니다. 아, 스페셜 DJ.
0: 제가 정말 테디의 벽을 많이 느꼈습니다.
1: 뭘 느껴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0: 테디가 있어야 되는 곳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역시 네. 테디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1: 아니 진짜 너무 감사했고 든든했어요. 아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0: 즐거웠습니다.
1: 예. 우리 안나 씨가 스페셜 DJ 할 때는 일단 지각한

0: 할까봐부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휴가인데도 제가 들었잖아요. 시작부터. 근데 우리 나진 선배가 딱 오프닝을 차분하게 딱 해주시는데 바로 잠이 스르륵 들면서 아. 좀 더 자야겠다.
1: 아, 그건 좀 다행이네.
0: 휴가를 만끽했던.
1: 아, 근데 휴가 중에도 일하고 계시던데.
0: 예, 뭐 어쩔 수 없이.
1: 아이고.
0: 아침을 좀 여유롭게 자보자고 휴가 낸 건데 네. 못 잤어. 자, 일단은 네. 스페셜 DJ 해주시면서 저희 또 이게 해야 될 게 은근히 많거든요.
2: 그러니까요.
0: 그 중에 언어 유희 요 꽁트가. 아나운서 분들한테는 정말 예. 어떤 지옥 캠프 같은 건데
1: 맞아요.
0: 요거는 이제 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 해병대 캠프 이상.
0: 일단 요거 못 들으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2: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0: 유명할 수 있지만 못 다시 한번 예. 듣고 올게요.
3: 혹시 오늘 소개팅 왜? 나온 나순 씨?
4: 어 안녕하세요.
2: 뭐야?
4: 김나순이라고 해요.
3: 어 근데 목소리도 그렇고. 저는 71번이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네요.
4: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98학번 아니 98년생이에요. 아,
3: 98
1: 빨리 내려.
3: 파스타 혼비. 나왔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좀 드세요.
0: 끝까지.
3: 네. 야 와. 음식 드시는 모습이 진짜 압권이네요.
4: 저도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0: 우리 나순 씨가
1: 이게 뭐야 이게 뭐.
0: 나순 씨가 뭐 드시고 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 와...
0: 설정은 이제 98년생으로 나오신 거죠?
1: 그렇죠.
0: 민망하죠. 아니, 민망해요 이게.
1: 아니 이게 꽁트는 이휘준이 짠다고 네. 호칭을 과감히 생각하겠습니다. 예. 아나운서라는 호칭을.
0: 아 그럼요 해도 되죠.
1: 그 뒤로 지금 제대로 대화해본 저만 보면 슬슬 피해가지고
0: 아하.
1: 지금 조금 전에도 저만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싹 사라지더라고요.
0: 아하.
1: 야
0: 예. 희준 아나운서도 이거 겪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약간 지구주 마음으로 아. 조금 더 독하게 쓴 것 같아요.
1: 근데 이거 왜 되새김질 왜 다시 하시는 거예요?
0: 우리는 너무 행복해.
1: 아.
0: 이게 너무 행복해요.
1: 아.
0: 이게 그리고 우리 나진 예. 아나운서도 몇 번 하잖아요.
1: 네.
0: 이 맛이 있어요 이게 또.
1: 아 그래요?
0: 네, 맛이 있습니다.
1: 아 태순이도 그런가요?
0: 태순이도 처음에는 예. 정말 머리를 몇 번 쥐어뜨던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냥 태순이 나오면 하는 거예요 그냥. 아마 바로 하는 거야.
1: 아, 바로 되는구나. 아, 저는 프로 의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 다시 들으면서
0: 예, 예.
1: 이왕 다시 들은 김에 아, 근데, 더 들으면서 노력하겠습니다.
0: 아, 충분히 근데 처음 시작에 들어올 때는 우리 중에 가장 예. 충분히 예, 잘 들어오신.
1: 아 근데 지금 테디의 그 꽁트 3일짝 이렇게 모범사례 보여주는 네네. 거를 들으니까
0: 네네.
1: 저는 약간 머뭇거림이 있었던.
0: 아 그렇지 아직 그거에 비해서 너무
1: 더 뻔뻔하지 못했어.
0: 완전히 뻔뻔했지.
1: 혹시라도 이제 테디가 저 숙면을 위해서 한번 가신다면.
0: 아니 저
1: 정말 머뭇거림 없이.
0: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고
1: 네.
0: 우리 휘준이 좀 보내고.
1: 아 휘준이 예, 보내고.
0: 휘준이 보내고 이제 나진 아. 선배 좀 불러가지고
1: 아.
0: 언어 유희 할 때가 있을 것 같아 왠지.
1: 아 그때는
0: 제대로 한번
1: 하죠. 휴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거란.
0: 자 그러면 이제 믿고 저희가 기댈 수 있는
1: 아이고,
0: 굿모닝 베이스볼.
1: 네
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주간 MVP를 뽑아주십시오. 지난 한 주 활약했던 선수의 이름 이유와 함께 문자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 모두 야구 볼 때 더 맛있쥬 홈런 과자 바로 쏩니다. 바로 쏠게요.
1: 예.
0: 한 주간의 KBO 프로야구 이슈 하나씩 짚어주시죠.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수성이냐 탈환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0: 아하.
1: 어젯밤 제가 문자 하나 KBO한테 받았는데 500만 관중
0: 와,
1: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0: 말도 안 된다.
1: 그러니까요.
0: 500만.
1: 예, 역대 최소 경기고 이제 한 55경기 전후로 치르고 있는데
0: 네.
1: 아무래도 이런 인기는 좀 순위 싸움 아, 역시 치열하다 보니까
0: 예.
1: 아,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장이 이번에는 좀 세 곳으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요.
0: 세 곳으로?
1: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상위권부터 보면요.
0: 예.
1: LG, KT, 삼성. 이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0: 예.
1: 세 팀이.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다녀온 현장에서 이제 요 팀 중에 한 팀 말을 들어보니까 관계자 중에 한 명이 셋이 너무 피 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너무 정들었다.
0: 그렇지. 아. 가장 예. 치열하게 싸운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죠.
1: 어 그러니까요. 네. 아, 바로 테디 말씀이 딱 맞아. 그리고 요게 약간 물리고 물려요. LG, 삼성, KT가 한 팀이 한 팀한테 강하고 이렇게 세 팀이 좀 물려요. 그 상대전적이 그렇게 물리는데 어찌됐든 특히나 LG와 KT가 현재 수원에서 또 맞대결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요일, 수요일 앞선 두 경기에서 1승씩 나눠 가지면서 게임 차가 이제 반 경기 차이로 줄어들어 있어요. 예. 삼성도 이제 어제 지면서 그러니까 LG, KT, 삼성이 한 경기 안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계속 바뀝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지락 뒤치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권 싸움 아주 치열해서 이게 또 인기를 더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예. 중위권 싸움도 정말 치열합니다.
0: 그렇군요.
1: 예, 기아, 하나, 두산이 각각 4, 5, 6 위에 위치해 있는데 또 여기에 지금 하나, 두산이 맞대결 펼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에 두산이 1승 가져갔고 어제 경기 이제 연장에서 하나가 승리를 가져가는 듯 했는데 두산이 또 따라잡으면서 이제 무승부.
0: 아하.
1: 이렇게 되면서 두 팀은 이제 한 경기 반 차입니다.
0: 야.
1: 그리고 기아도 약간 왔다 갔다 해요. 6연승을 달리다가 지난 주말에 제가 중계했을 때 기아가 이제 LG 만나면서 3연패.
0: 아.
1: 그러다가 롯데 만나서 연패 끝나 했더니 또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이러면서 이제 상위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 쓴 이유가 이제 그 하위권 팀들이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NC, SSG, 롯데, 키움.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하위권 팀들도 여름이 오기 전에 좀 많이 분전을 이어가서
0: 그렇죠, 올라왔는데.
1: 네. 그랬는데 생각보다 격차가 조금 벌어지면서 이제 하위권 팀들이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하위권 네 팀 팬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좀 그 격려 응원 차원에서 네. NC 작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다이너스 팬들 마지막 아홉 경기를 9연승했습니다.
0: 와.
1: 이러면서 가을 야구 진출하고
0: 오.
1: 가을에 또 이기면 한 번 더 이기면서 막 가을까지 합치면 10연승 막 이렇게 해서 기적을 썼거든요.
0: 예.
1: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SSG 이제 잠시 뒤에 얘기할 건데요. 작년에 생각해보시면 약팀으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 결국 가을 야구 진출을 했고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엔트리를 대거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노리고 있고 초반에 이제 마운드가 탄탄하게 간 시절이 이제 회복을 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키움도 5월에 진짜 약체라는 평가를 비웃듯이 5연승을 달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0: 그치.
1: 팬들이 너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예전에 그 팬들이 된 플래카드 문구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0: 뭐예요?
1: 이게 굉장히 그 중계방송사 화면에 쫙 잡혀갖고 자주 좀 등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0: 네?
1: 포기하지 마. 우리도 너네 포기 아직 안 했잖아. 딱 이 이야기가 있어요.
0: 와.
1: 그러니까 팬들이 이 문구를
0: 어떻게 선수들 이거 보고 어떻게 참아. 와.
1: 그렇잖아요.
0: 와.
1: 네.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이런 걸. 그래서 중하위권 팬들이 짜릿한 역전 드라마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와 이거 진짜 힘난다. 포기 안 한 누군가가
1: 예.
0: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
1: 그렇죠.
0: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6월입니다. 아직
1: 예, 맞아요.
0: 어떤 팀이 치고 올라올지 아직 모릅니다. 50경기 정도 남았나요?
1: 예, 이제 55경기 정도 치렀기 때문에
0: 치러서
1: 예, 한 90경기 정도 남았죠.
0: 엄청 많이 남았네.
1: 엄청
0: 많이 남았네요. 난 예. 100경기인가 했네. 아, 계속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네.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힘을 내요 랜더스. 예. 아 이게 제가 연패 중일 때는 이게 함부로 어떤 말을 못해요.
0: 그래서 좀 피하고 있는데.
1: 그렇죠. 예. 미루고 미뤄왔는데 예. 이제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0: 해야지.
1: SSG 랜더스가 드디어 13연패를 탈출을 했습니다.
0: 나이스!
1: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0: 아, 나이스. 예. 그간 고생 많으셨어요.
1: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0: 선수들도 팬들도 다 고생했어.
1: 그러니까 예. 이게 구단 역대 최다 연패였는데요. 사실 이제 키움하고 SSG가 이제 화요일부터 만나서 많은 관심 모았습니다. 사실 이때 만날 때가 키움은 8연패를 하고 있었고 SS는 12연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과연 어느 팀이 먼저 연패를 탈출하느냐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키움이 이제 화요일 경기 이기면서 먼저 연패를 탈출했어요. 이러면서 SSG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죠. 그런데 SSG가 이제 주장 오태권 선수의 끝내기 승리로 승리를 하면서 연패의 긴 터널을 빠져 나왔습니다.
0: 네.
1: 사실 KBO 리그 최다 연패는 1985년에 산미 슈퍼스타즈 그리고 2020년에 한화가 남긴 18연패였습니다. 예. 사실 그 최장 연패 기록 18연패 당시에 제가 대전 고 부근에 이제 대전 가서 정민철 해설위원 만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정민철 해설위원이 단장이었는데 예. 지금도 이제 그때 뭐 연패하는 팀들이 나오면 정민철 예. 해설위원은 이제 그때를 떠올리면서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연패 중에는 정말 답이 없고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0: 해볼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1: 예.
0: 근데도 잘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요 관계자나 주요 책임자들한테는 아무도 와서 말을 안 붙인다. 그리고 뭐 선발 투수라든가 이런 투수들한테 주변 근처에도 안 가.
1: 진짜 얼마나 힘들어.
0: 반대로 야구에서는 만약에 투수가 뭐 노이트 노런이라든가 이런 대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카메라가 잡아주는데 그 투수 근처에 아무도 안 가. 기록에 혹여나 내가 이상한 기운을 미칠까.
1: 그렇지.
0: 선수단 분위기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끝나고 오태권 선수가 펑펑 울었고 팬들도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연패가 끝나고. 예. 이번 시즌 참 안타까웠죠. 이 5월에만 막 20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사실 이렇게 많은 패배를 당하는 게 아유. 쉽지 않은데. 예. KBO 리그 월간 패 공동 2위를 기록을 했고 또 선두의 자리도 맛보았었거든요. 초반에 길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어느덧 이제 8위까지 내려가는 것을 맛봤던 랜더스였습니다. 근데 아까 테디가 말씀하셨잖아요.
1: 예.
0: 90경기 정도
1: 한참 남았어. 3분의 1 지났어 이제.
0: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8연패 한 다음에 삼성도 지금 선두 싸움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잘 추스르고 랜더스는 정말 전통의 강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딛고 또 한번 기적을 좀 쏠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어제 또 투표하시고 랜더스 경기 보러 간다고 저희 굿모닝 FM에 사연 남겨주신 청취자분들 계셨는데
0: 예, 예.
1: 이길 거라고 제가 응원을 드렸었는데 이겨서 너무 다행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괜히 예. 또 이 사연 때문에 또 안 좋은 기운 갈까 봐.
0: 아니요.
1: 너무 걱정했는데 이겼어.
0: 다행입니다. 예.
1: 다행입니다. 마지막 예.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야구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네. 사실 뭐 그동안 굿모닝 베이스볼을 통해서 야구장의 뭐 K응원 문화도 말씀을 드렸고 뭐 K먹거리 뭐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이게 바로 야구의 여러 매력 중 하나다라고 그렇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또 다른 즐길거리가 있어서 요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뭐 굿모닝 FM에서 지난 월요일에 유행본부 우리 기혁 씨였나요? 요 시간에 다뤄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1: 예.
0: 바로 이거죠. 자려고 누웠는데 양이지. 요거 계속 뭐 요즘 굿모닝 FM에 테디도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많이 나와.
0: 계속 나오고 거의 뭐 최근 웬만한 그 알고리즘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이 10년 만에 모여서 IOI가 이제 갑자기란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정말 이 두산의 양이지 선수의 응원가. 이게 원곡이 지금 응원가가 제가 헷갈릴 정도로 잠깐만
1: 두산의 안방만임 양의지 이거예요?
0: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근데 약간 다르긴
1: 달라?
0: 한데 아주 약간 달라.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게 그 두산의 안방만임 양의지랑 IOI의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요게 이제 섞여버렸는데 너무 중독성이 강한 거죠.
1: 진짜 이거 너무 네. 그 AI 사진을 너무 잘 만들었어.
0: 그러니까.
1: 그 기대서 예. 그윽하게 바라보는 양의지 선수 표정이 아 이게 묘하게 계속 보게 돼.
0: 그러니까. 근데 이런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응원가 이게 두산의 안방마님 양의지는 이제 간결하잖아요 가사가. 그리고 쉬워서 이런 거는 그 팬들이 자기 팀 응원가가 아니어도 다른 팀 응원가가 그렇지. 막 따라하거든요.
1: 들리지.
0: 예. 네,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 선수들도 다른 팀의 노래를 막 따라하는 장면도 포착이 됩니다.
1: 예.
0: 꽃집의 아가씨의 원곡인데
1: 아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이거군요. 두산의 안방만임 양의지 이거구나.
0: 역시 테디가 이제 확실히 알았다. 저도 멜로디가 헷갈렸는데 테디가 해주니까 확실히 이제 딱 오네요. 근데 이게 이제 그 IOI가 또 양의지랑 만났어요.
1: 맞아요. 네. 그 쇼츠를 만들었어요.
0: 그러더니 어제 IOI가 잠실 두산 홈 경기에서 이제 시구했다면서요.
1: 와 했어요. 대단하다 진짜.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야구가 이제 하나의 좀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구 자체뿐만 아니라 야구장 밖에서도 이렇게 뭐 밈이나 유행 그리고 유행어 뭐 이런 거로 다르게 또 즐기고 계신 거예요.
1: 예.
0: 그래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삐끼삐끼송.
1: 아, 그렇지.
0: 예, 야구에 이제 아웃송이 있습니다.
1: 그렇지.
0: 예, 아웃이 되면 이제 기뻐하면서 아웃송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주훈 치어리더가 화장을 고치다가 이제 아웃송이 흘러나오니까 상대팀 아웃 되니까 자연스레 이렇게 삐끼삐끼 이어가면서 했던 모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이러면서 뭐 거의 뭐 1억 뷰 넘기고 또 해외 유명 프로팀의 치어리더도 막 따라하고 또 결국 이준 치어리더는 이제 연봉도 높게 받으면서 또 대만 진출하고 왕성한 활동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예.
0: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준 씨의 근육질 캐치

0: 뭐 이것도 이제 최근 화제였고.
1: 아 너무 웃겨.
0: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을 막 점령을 하면서 야구장에서 밈이 퍼져나가는 기폭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0: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요거를 이제 즐기되 너무 희화하거나 상대를 조롱하는 거 이런 것만 경계를 하면서 유쾌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이게 응원 문화 안에서 또 퍼지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을 응원하는 건강한 그 마음은 예, 꼭 지키면서
0: 그렇죠. 예, 건강하게
1: 매너와 건강을 지키면서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행의 중심에 서게 된 것 같아요. 일단 보러 가는 관중이 벌써 500만이 넘었으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어마어마한 겁니다.
0: 맞습니다.
1: 앞으로 또 어떤 밈이 만들어질지 아직 3분의 1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것도 기대가 돼요.
0: 네.
1: 한 주간 프로야구 소식 정리를 해봤고요. IY의 갑자기 원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뽑은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 이따가 만나보겠습니다.

0: 아이유아이의 양의지 듣고 왔습니다.
1: 아, 양의지 아니, 뭐야 뭐야 뭐야.
0: 예, 갑자기죠. 아유, 예.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뽑아주신 주간 MVP 소개하겠습니다.
2: 4127님 저는 롯데 팬인데요. 어제 랜더스 주장 오태곤 선수가 끝내기 희생타를 치고 인터뷰 때 우는 거 보니까 찡하더라고요. 작년 롯데 연패 때가 생각나고 14연패 끊어낸 랜더스 주장 오태곤 선수 MVP 추천합니다.
0: 야, 롯데 팬인데 랜더스 주장 오태곤 선수를 추천했어.
2: 야, 이게 그때 그 연패의 감정을 아시는 거죠.
0: 그렇지, 그렇지.
2: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4127님.
0: 아, 진짜 선수들 오죽하겠어요.
2: 맞아요.
0: 안 이기고 싶었겠냐고.
2: 누구나 겪는, 한 번쯤은 겪는 일이니까.
0: 맞아요.
2: 어쩌었을까. 축하드려요. 예, 축하드려요, 진짜.
0: 정일용 님이 주간 MVP KT 최원준 공주요. 요즘 타격 폼 장난 아닙니다. 타율 순위 때문에 욕심이 날만도 한데 팀의 승리를 위해서 희생 번트 등 팀 전술도 착실히 수행해줘서 믿음직합니다. 아~ KT 1위 탈환 가보자.
2: 와,
0: 공주네요. 근데 최원준 선수.
2: 그러니까 이제 뭐 팬들이 붙여준 건데 네. 조금 이게 뭐 하여튼 뭐 다들 그럴 수 있지만 말이 조금 많다 뭐 이런 느낌인데.
0: 야, 예쁜 네. 자태가 예쁜 공주가 아니고. 아. 예, 이 줄임말이군요.
2: 그런가 봐요.
0: 공포에 예. 예. 그거구나.
2: 근데 뭐 하여튼 잘 이제 유니폼을 갈아입었죠. 그리고 뭐 최고의 활약. 하고 있으니까
0: 예?
2: 예, 뭐 왕비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퀸으로 예 언제나 예. 예.

0: 이우성님, LG 트윈스의 오스틴 딘 선수요. 최근 4경기 연속 홈런 기록하면서 홈런 부분 공동 선두로 등극을 했는데 팀도 1위로 올라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현 KBO 최고의 외국인 타자랍니다. 통산 100홈런 돌파도 축하드려요라고.
1: 여권 뺏어, 여권 뺏어.
0: LG 팬들은 정말 그럴만합니다. 예,
1: 선수들 다. 멋지네요 진짜. 네.
0: 제가 그 오스틴 선수 인터뷰 일요일에 했었는데 네. 99홈런째 인터뷰 질문을 드리고 아 이거 괜히 했나?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그 뭐 아웃소라든가 이런
1: 그렇지,
0: 거
1: 그렇지.
0: 근데 본인도 그걸 의식하고 있더라고요. 오오오. 그래서 100홈런 빨리 쏘아 올려서 다행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1: 응원이 됐네 결국은.
0: 예,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예.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 모두 선정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홈런 과자 바로 쏩니다.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나진 아나운서와 인사드릴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킹!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이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 정원정 님이 나순이 언젠가 꼭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5: 와, 테디는 정말 즐기는 경지에 이르셨네요.
3: 즐기지 피하지 못하니까요.
5: 아 저도
3: 네, 피할 수가 없어요.
5: 저도 그런 좀 마인드셋 다시 한번 좀 새기면서
3: 네.
5: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는 나순이로 언젠가 한번
3: 좀 연습 겸
5: 얘기하지 말아야 돼.
3: 아니요 연습 겸 저희 끝인사 해보 구태이 네. 태순이와 나순이로 하죠. 해보 구태이
5: 머뭇거림 많이 낮추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가시죠, 가시죠.
5: 예, 이끌어 주시면
3: 같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해보 구태.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7: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8: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0: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 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 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한쪽에 아주 넓게 그늘이 생기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누군가 의자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뭐 플라스틱 의자, 어느 집에서 쓰던 소파인지 모를 낡은 소파에 바퀴 달린 책상 의자까지 구색이 하나도 맞질 않아요. 그래도 앉아있으면 시원하고 편안하죠. 시원한 그늘에서 잠깐 엉덩이 붙이고 쉬었을 뿐인데 그 약간 개운하면서 느슨한 기분, 임시 공휴일을 마친 우리 아침 가족들의 기분이 좀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6월 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